네, 오늘 첫 곡 White Snake Here I Go Again. 진짜 락 밴드 중에서 사실 차트에서 막 엄청 성공하고 그런 밴드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 밴드는 데이빗 커버데일이라는 정말 불세출의 락 싱어가 프론트맨으로 이 곡 엄청 히트했었죠. 나는 절로 얘기를 드렸더니 속세를 떠나 마음을 비우고 오롯이 그 사람만을 보게 돼서 성사열이 높은가요? 궁금해서 가보고 싶네요. 근데 유부녀는 근처도 가면 안 되겠죠? 아휴, 얼씬도 하면 안 되죠. 예.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다. 뭐 돌싱? 뭐 나는 솔로도 돌싱 특집 하는데 나는 절로도 한 번의 인연에 상처를 받은 중생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나는 절로 돌싱 특집.

0: 8462님은 난 이상하게 교회 오빠보다 절 오빠가 좋아요. 절 오빠. 예.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랍니다. 7772님. 나는 절로에서는요, 의상도 다 똑같이 생활 한복, 이렇게 사찰 의상을 입는데요. 그러니 더 내면을 보게 되는 거 아닐까요? 말 되네. 나는 솔로는 일단 딱 등장 때부터 레이더가 딱 작동을 하잖아요. 네, 분석기가 무슨 차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가방을 들고 내린다. 네, 그게 굉장히 그 또 시청률 포인트 중에 하나로. 12쌍 중에 8쌍이 커플이 됐대요. 안 된 내 쌍은 어쩔. 그러니까 또 이게 성사율이 이렇게 되니까 안 된 분들이 더 안쓰럽기도 하고요. 참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네. 하긴 나는 솔로도 잘 될 때는 뭐 6커플 중에 4커플, 5커플 될 때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아니 뭐 많이 본 건 아니고요. 제 방을 어마무시하게 하거든요. 자, 오오둘둘님의 얘기였고. 자, 오늘 아침 1, 2부는요. 이카운트, 3일제약, KB국민은행, 유엔 난민기구, IS동서, 롯데렌탈, 백조싱크,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토익,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두드림, SNC,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과 함께할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7: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5: 백조 싱크.
16: 아이고
17: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16: 우리 직원 4대 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17: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18: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새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17: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16: 좋다!
17: 두루두루 누리라고?
1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네, The Verve라고 하는 영국 밴드의 Bitter Sweet Symphony였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밴드예요, 정재윤님. 우중충한 날은 브릿팝 감성이죠, 김지현님. 환호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건 몰라도 아무튼 내막까지는 Verve는 이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지만 그 샘플링했던 롤링스톤즈의 곡이 클리어링이 잘못돼가지고 오히려 안 내는 이만 못한 파산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그 제목이 쓰면서 달콤한 명성은 얻었는데 써요. 자, 계속 그 나는 절로에서 남편을 만나신 분이 2523님, 제가 월정사 템플스테이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친구랑 같이 원래 일본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 친구 회사에 일이 생기면서 제가 갑자기 템플스테이를 갔거든요.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염주 만들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하라는 108배나 안 하고. 근데요, 저희 둘 다 무교예요. 맞아요. 그 뭐 나는 절로가 굳이 불교 신자분들만이 참여하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네. 많이 열려 있으니까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 근데 참 인연이라는 게, 그죠? 만약에 친구와 일본 여행을 갔었어, 그러면 지금의 남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침 가족들, 혹시 지금 결혼 생활 중인 분들, 현재 배우자를 어디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해집니다. 얘기해주고 싶은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미니 문자 게시판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여기도 열려 있으니까, 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어제 3, 4부 거의 뭐 단어 3개 반복되는, 3번 반복되는 곡들 때 많은 곡들이 왔는데, 신청곡으로 마이클 부블레하고 넬리 펄타도가 함께했던 Cuando, Cuando, Cuando. 예, 이 노래 들어야죠. 어제 2444님과 5197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해 주셨던 노래인데, 자,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원곡은 60 아마 한 2, 3년도 그 이탈리아 산레모 가요제 우승을 차지했던 곡으로 알고 있어요. 아주 뭐 캐나다 사람, 그 영어권 사람이라 원래는 꽌도에 가까운데 쿠안도 큐 발음 확실하게 해주시는 우리 두 분 마이클 부블레, 넬리 펄타도의 쿠안도 쿠안도 쿠안도였습니다. 제가 배우자를 어디서 만나셨어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다들 얘기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으셨는지 문자 뭐 미니 엄청 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9422님 간단하게 45년 전에 나이트요. 와 45년 전이면 진짜 와 6566님은 태릉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 타다가 만났죠. 제가 넘어졌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일으켜주더라고요. 이야, 2년 대단합니다. 저는 교회 반주하고 있었는데 친구 교회 따라왔던 분이 남편이 되었어요. 4023님. 저는 일하다 만났는데요. 제가 현장 관리자였고 남편이 협력업체 직원이었어요.

0: 있는데 그때는 경상도 양산 거기로 파견 가서 좀 지루하겠다 싶었는데 막상 남편 만나고 파견 생활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0726님 결과적으로 따지면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글로 파견을 간 거네요. 참 인연이 이렇게 정말 그죠? 그러니까 짝은 억지로 만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2454님 회사 교육 받는다고 삼성동 그 코엑땡 교육장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김해 사람인데 그래서 서울에서 김해로 시집 온 지 벌써 6년이 넘었네요. 나이트에서 만난 분 한 분 또 있네. 5749님 은근 제 친구도 나이트에서 만난 네, 커플이 꽤 있어요. 두 명 생각나는데 자 틈틈이 또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경찰이 7월 8월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선답니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최근 약물운전 범죄도 많아져서 특별 단속과 집중수사를 추진하게 됐다는데,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이동식 단속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래요. 자, 술집이 밀접한 번화가 골목 주변도 대상이 되겠죠. 근데 뭐 단속을 꼭 해서가 아니라 이젠 정말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갈수록 부족해지는 어르신 돌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요. 젊을 때 봉사활동을 하고 받은 포인트를 적립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나이가 되었을 때 그 포인트를 사용해서 돌봄 서비스로 돌려받는 돌봄 저축이에요. 100포인트 이상 모은 65세 이상 봉사자는 그 포인트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가활동 보조, 가사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대요. 현재 어르신을 돌보는 일이 결국 미래에 자신을 돌보는 자산이 되겠네요.

그나저나 아침 가족들은 이번 여름 피서 계획 다들 세워 넘으셨나요? 네. 지금 해수욕장 벌써 개장한 곳들이 전국 곳곳에 많이 있어요. 6월 20일 인천에서 을왕리 해수욕장과 왕산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면서 협재 해수욕장과 이호태우 해수욕장을 포함한 제주도의 12개 해수욕장이 6월 24일에 이미 개장을 했습니다. 부산도 6월 26일에 해운대 또 송정 해수욕장부터 개장을 했고 잇따라 속초 해수욕장과 경포 해수욕장,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은 내일부터 개장을 한다니까 아무튼 아직 정식 개장을 하지 않은 해수욕장에는 안전 요원이 없다고 하니까 개장한 해수욕장으로 가야 좀 더 안전하겠죠? 무쪼록 즐겁고 안전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릴게요. 해수욕장 개장 소식을 전해드렸으니까 자, 동해안은 경포, 남해안은 해운대, 서해안은 이 해수욕장이 우리나라 3대 해수욕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충남 보령에 위치해 있고요. 매년 머드 축제가 열리는 서해안 대표 해수욕장의 이름은 무엇일까? 네. 자, 지금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그대로 답을 알려주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 있어요. 자,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치약 세트 준비하고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자, 우디가 노래합니다. 대충 입고 나와.

힌트송이 대충 입고 나와 우디였는데요. 대충적으로다가 대천이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이요. 5401님. 제 고양이가 고향이 대천이에요. 어릴 때 맨날 가서 3대 해수욕장인지도 몰랐네요. 동네 사람들끼리 소소하게 머드 축제 이렇게 커진 게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막상 서울 사는 사람들이 서울 관광 명소 잘 못 가는 거하고 아니 그 가셨잖아요. 자, 5401님께 저희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고요. 대천 해수욕장 맞나요? 저는 오늘 아침부터 제사 음식 준비하고 있어서 심란해요. 아휴 더운데 제사 음식. 자, 0446님 외에도요. 1004번. 와, 번호가 프리미엄 주고 사셨나요? 1183 권애진 이한성님. 네, 이렇게 소소하지만 치약 세트 보내드릴게요. 저는 그러니까 뭐 가정을 이루고 나서는 뭐 여러 곳 뭐 이렇게 피서도 가고 했지만 아무튼 싱글이었던 시절 다 합해서 초등학교 때 딱 한 번 가족 피서라는 걸 가봤는데 그게 대천이었거든요. 2박 3일인가여서 3학년 때인가 그래서 엄청 부푼 꿈을 꾸고 갔는데 첫날 빼고 다 비가 와가지고 그리고 물에 못 들어가니까 거기 뭐 그네 타는 거 하다가 멀미가 나가지고 한참 토하고 아 내 인생에 피서는 없다. 예, 그래서 저는 예 대천 잊지 못할 해수욕장이라는 얘기를 TMI로 드렸습니다. 자, 폴킴과 빅나티가 함께하는 노래 한강에서

0: 김연아님이 진짜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제목을 까먹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라고 7506님께 감사하시면 되겠어요. 신청곡 우효 민들레였습니다. 지금 손잡을까요? 라는 가사와 어울리는 아침 가족들 배우자 어디서 만났나 조금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저희는 인터넷 소개팅 사이트에서 만났거든요. 스님이 되려 했다는 사람이 소개팅 사이트에 가입을 왜 했는지 지금도 의문이에요. 그리고 채팅에 그렇게 적극적일 일? 아니, 함께 사는데 아직 그런 거 안 물어보셨어요? 9134님?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도 인연이 안 생기면 나는 절로 간다 뭐 그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저는 강원도 부대요. 남편은 경상도에서 발령받았고 저는 전라도에서 발령을 받아 강원도 부대에서 만났습니다. 4820님. 아, 부부 두 분이 다 직업 군인이신가 봐요. 지금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데 강원도는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 참 특별한 곳입니다. 진짜 그렇게 보면 이 수많은 그런 장애들을 이겨낸 그런 인연이잖아요. 네, 새삼 그 커플들 동반자와의 관계를 조금 더 돈독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788님, 저는 대학 졸업 앨범 맨 뒤쪽 집주소 연락처가 있던 시절. 맞아요. 그때 그런 게 있었죠.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집으로 전화가 와서 강의 시간에 저를 봤다면서 제가 이상형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 뒤로 2년 연애했고요. 지금 결혼 25년 차입니다. 오, 은혼식이. 6788님. 네. 정말 이상형을, 야, 그 집주소 안 나와 있었으면 그대로 그냥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행복하시길 응원드리고 광고 듣고 올게요.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토익은 해클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대한민국 대표 트렌드

0: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0: 월드컵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찐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사람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 세트를 드립니다. 0230님은 시각장애인 음성책자 녹음 봉사 갔다가 아내를 만났습니다. 올해 결혼 20주년인데 여전히 저희 부부는 함께 봉사를 다니고 있어요. 이야, 진짜 좋은 일 하다가 이렇게 인연을 만나시고 절대 움직이지 않으면 인연은 만날 수 없습니다. 그쵸? 자, 뭐 원해서 솔로로 있는 분들까지 뭐 제가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아니지만 뭔가 인연을 만나고 싶은 분들 움직이셔야겠습니다. 더워도. 자오리의 노래 2092님이 신청하셨는데요. 헤이 헤이 헤이. 이것도 세 글자네요. 자,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3부에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0: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1: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3: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4: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 명소로 거듭난 무릉 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어제 사실상 전국적으로 장마가 이제 선포됐죠. 근데 결국 서울도 새벽에 비가 좀 내렸어요. 지금은 상암동은 좀 꾸물꾸물한 상태고, 아까 사연들 볼 때도 남쪽은 계속 비가 오는 것 같고요. 수아, 오늘 블론드 레드 헤드라는, 아까 벌브 노래 들려드렸을 때 비 오는 날은 브리팝이죠 하셨는데, 뭐 브리팝도 좋지만 이런 약간 뭐 메이저한 음악을 하는 팀은 아니지만 또 이런 자신들만의 개성이 아주 대단히 짙은 밴드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형제인데 둘은 쌍둥이고요. 일본인 출신 여성 뮤지션이 보컬을 맡고 있어요. 블론드 레드헤드라는 팀의 슬로건, 오늘 생각난 노래로 같이 들어요.

0: 뒤로 갈수록 좀 실험적으로 마치 의식의 흐름대로 리듬을 연주하는 듯한. 김미란님, 드럼 사운드가 귀에 꽉 박힙니다. 회색빛 하늘과 너무 잘 어울리는 분위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블론드 레드헤드의 슬로건이라는 곡이 생각나서 같이 들었고요. 자, 오늘 아침 3, 4분은요. 죄송합니다. 키움증권,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주식회사 그레이논, 제주항공,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브라움스 안마의자, 주식회사 헤르즈 하보해, 가마치 통닭과 함께 할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트.

0: 마사지.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효소에 대한

0: 검색창에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여러분, 저 했어요. 침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0: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2: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0: 7월 7일부터 14일까지
2: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3: 제주항공 찜.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네, 브랜퍼드 마샬리스의 색소폰 연주 여운이 길게 이어지네요. 0726, 5504님 등등이 그동안 신청하셨던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 들었고요. 역시 흐린 날에도 스팅 아저씨 종 멋지다라고 정재윤님. 아 그리고 그 오늘 저칼로리 퀴즈 참여하셨거나 지금 방송 중에 문자 보내신 분들 단문자로 내일 첫 곡 초성 힌트 받으셨죠? 예, 역대급으로 쉽다는 반응이 올라오고 있어요. 얼마나 쉬운지 궁금하시다면 지금이라도 샵 800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초성 힌트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저희가 문자로만 하기 때문에 그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네, 미니 게시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고요. 자, 아무튼 이거 내일 첫 곡 나가기 전까지 이 초성의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10분께 닭고기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고요. 한 분께는 키읔 선물 3종 세트예요. 커피와 수제 쿠키, 선크림 세트, 스킨 케어 세트 이렇게 키읔 3종 세트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아, 아침 걷기 운동 중인데 공원이 너무 자연 친화적이네요. 오리랑 지금 같이 걷고 있어요. 분당 중앙공원에. 아유, 야, 오리들이, 오리도 참 그 색깔이 다양하군요. 네. 머리가 하얀 애들만 생각했다가 요 아이들은 머리가 검은색이고 가슴이 하얀 회색.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 노래를 이어드려야 되는데 네, 애니아의 노래. 야, 이것도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캐리비안 블루입니다.

박시안님이 갑자기 이렇게 취향을 저격해 주시면 사랑합니다. 라고. 예, 이런 곡은 들려드릴 때 조금 걱정이 들 때도 있어요. 혹시 물론 뭐 너무 멋진 곡이지만 취향에 따라서 좀 너무 딥한가? 근데 저는 하나 믿는 게 인간의 본능 중에 우리가 들으면 뭔가 이렇게 취하게 되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매시브 어택, 이 티어드롭이라는 노래는 정말 저도 꽤 오랜 시간 음악 프로듀서로 살아가고 있지만 들을 때마다 참 정말 사운드와 뭐 그 자기의 색깔에 집중을 해서 이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거 경외감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 생각난 김에 한번 찾아봤더니 그래도 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싱글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다행이죠. 지금 남의 걱정할 때는 아니지만 예 올해도 싱글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따 들어볼게요. 저 혼자 괜찮으면 또 들려드리고 아 3부 끝곡으로 예 우리 다시 한번 또 이번엔 멜로디에 좀 취해볼까요? 영화 미션을 통해서 너무나 사랑받고 있는 곡이죠. 에니오 모리콘의 가브리엘스 오보에 준비했습니다.

0: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저희 4학년 막둥이가 수영 대회 처음으로 나갔어요. 선수들이 나가는 뭐 그런 대회는 아니고요. 그냥 참가에 의의를 두는 지자체에서 하는 작은 대회였는데 아들이 다니는 센터는 1.4m 깊이에 길이가 25m 레인인데요. 대회가 열리는 곳은 2m 깊이에 50m 레인이었죠. 오, 이건 진짜 선수들 하는데. 사실 저희 아이는 2m 수영장에 가본 적도 없거든요. 그리고 50m를 끝까지 완주한 적도 없어요. 발이 닿지 않는 깊이. 제가 걱정을 하자 아들이 의젓하게, 엄마, 물에 떠서 가는데 뭐가 걱정이야. 씩씩하게 나갔는데요. 시합 끝나고 한다는 말이, 어후, 빠져 죽을까봐 꾹 참고 끝까지 갔네. 실은 아들도 꽤나 무서웠나 봐요. 사실 부모는 자식 걱정을 자기만 하는 것 같다고 서운하다고 하지만 자식들도 못지않게 부모 걱정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이런 초등학교 때 예. 이럴 때는

엄마 기분도 살피고 애교도 부리고 아무튼 요때의 기억으로 질풍노도의 시기가 와서 혹시나 멀어지는 게 아닐까 우리 아이가 왜 이럴까 할 때 이런 기억 때문에 부모는 또 기다리고 버틸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컸지? 초등학교 시절의 그런 모습이 더 가깝게 기억되는 것 같으니까 말이죠. 자, 말 나온 김에 형편되시면 폰에 있는 자녀분들 어릴 때 뭐 동영상 같은 거 좀 여유가 있을 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7월 2일 목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 전해봅니다.

들으신 곡은 며칠 전 갓 나온 식빵 얘기 기억나세요? 들으신 분들? 예. 그거 이기는 거 없다고. 네. 근데 그때 요즘 제빵기로 빵을 굽고 있다고 식빵 믹스 말고 재료를 일일이 계량해서 빵을 굽고 계시다는 2444님이 그 사연과 함께 신청하셨던 곡을 오늘 예, 문득 너에게 이어서 들어봤는데 노래 너무 귀엽죠. 리사 오노는 원래는 일본 사람인데 그 브라질에서 아무튼 활동을 하시면서

불어도 이렇게 잘하시나? 아예 보니까 이 앨범은 유명한 프랑스 샹송들을 원어로 그대로 노래를 했는데 과일 샐러드라는 노래 아이들하고 같이 너무 이쁜데요. 샐러드 드 프리. 예. 프리하고 쫄리 쫄리 하던데 쫄리가 무슨 뜻이지? 아 진짜 애들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지? 오늘 사연 들으시고 오장현님 미소가 지어집니다. 아가 건강히 잘 커야 해 라고. 왜 저타냐? 뭐 50m 쫙 하고 2m 나도 못하는데 2m 무서워. 발한 다음엔 일단 우리 집에서 저만 못 듭니다. 내 식구 다 물에 빠지면 아마 저만 꼬로로로. 아 좀 떴는데. 근데 배영으로 하면은 뜨긴 떠요. 예. 하긴 뭐 초등학교 마지막으로 수영장 간 게 중학교 1학년 때고 그러고 나서 신혼여행 때 가본 게 처음이라 오 나 수영 좀 하네 했었는데 신혼여행 때의 실력이 20몇 년 동안 안 늘고 있어요. 아직도 수영하면서 숨 쉬는 게 어렵습니다. 저도 사춘기 딸이 신경질 낼 때마다 어릴 때 얘가 개다리 춤 영상 보면서 화를 삭혀요. 그쵸? 애들은 어렸을 때 평생 귀여운 짓 다 한다고 하잖아요. 7388님. 저도 가끔 우리 애들 어릴 적 사진 보면 혼자 웃음이 납니다. 언제 이렇게 컸지? 아, 근데 장성하셨네요. 큰아들 31살, 둘째 딸 22살. 예. 가끔 그 이호선 교수님, 상담가님. 우리 자식들도 이제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아이고, 참. 그만큼 애쓰셨다는 얘기죠. 네. 이수키님도. 자, 이어서 경서 3074님의 신청곡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네. 4104님 또 박연주님이 신청하셨던 10cm 권정열 그라데이션이었습니다. 2159님이 저 어떤 축제인가 가서 10cm의 콘서트란 노래 듣고 반해버렸거든요. 어머 혹시 이거 결혼하자는 얘긴가 생각하고 찾아봤더니 이미 권정열 씨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아, 가사에 이렇게 몰입을 해서 들으시는구나. 어우, 그 유명한 커플이죠. 옥상달빛, 예, 윤주 씨랑

벌써 한 10년 정도. 예, 원래 남의 집 애는 빨리 크고 그렇더라고요. 자, 자녀분들 얘기를 또 했더니 부모님들 사연이 또 많이 오고 있어요. 인쇄도 제대로 안 하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중학교 2학년 딸한테 섭섭해진 남편이 딸이 5살 때 잠옷 차림으로 나 아빠랑 결혼할 거야 엄마 싫어 이 한 영상을 자꾸 돌려보더니 이땐 참 나 좋아했는데 왜 이렇게 짠할까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런 영상 중2 딸 앞에서 보여주면 큰일 납니다. 예, 난리 나 아주. 진짜 불에 불쏘시개를 들이미는 거예요. 걔가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거라니까. 아, 내가 뭔 생각으로 아빠랑 결혼한다 그랬지? 미쳤어? 막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가. 예, 아, 지우지는 말고 그냥 혼자만 보는 걸로. 그거 왜 지워?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예, 저도 뭐, 아,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1278님, 저 지금 영천 거여 초등학교로 학부모 특강 가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11명이거든요. 와, 학부모님 네 분이 특강을 오신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아, 배꼽이 배보다 더 클 지경이라고. 맞네. 네. 박효정님, 방학으로 집에 온 대학교 1학년 아들. 어젯밤 친구하고 한 잔을 했는지 얘가 주사하는 걸 처음 봤어요. 실실 웃으면서 궁시렁궁시렁 귀여운데 이따 깨면은 거기서 더는 가지 마라고 해야겠어요. 말하는 걸 보니까 자기 계좌 비번까지 알려줄 것 같더라고요. 혹시 어저께 술값 혼자 계산하고 온 거 아니야? 아, 진짜 자식의 주사를 본다. 어떤 기분일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안 보고 싶네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벗어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안 쓰던 서랍을 열었더니 오래된 적립식 통장 하나가 나왔어요. 잔액보다 아무튼 그 시절의 제 꿈이 더 반가웠습니다. 이야, 그죠? 오래된 책상 오죽하면 이적 씨가 바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낡은 책상 서랍 속의 바다. 일단 책상이 좀 커야 되겠네. 출근하는 길에 자동차 기름이 없어서 부랴부랴 주유소에 왔습니다. 하, 퇴근할 때 좀 여유 있게 넣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알죠. 저도 맨날 그래서 나갈 때. 아 그리고 강남에 주차장들이 아 주차장이래 주유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아 진짜. 자 오늘 끝곡은요. 배우라고 해야 되죠 이제 예, 모델이자 배우이자 어머니이자 아무튼 장윤주 씨 맞아요 노래도 곡도 쓰고 그죠 장윤주 씨의 노래 한 곡을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만 에너지 있게 버텨내면 주말권인 금요일이 다가오고 있네요. 자, 날은 좀 덥고 습하고 그렇지만 지치지 마시고요. 내일 아침도 노래 제목 파리에 프랑스 파리에 붙인 편지라는 제목의 노래예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오주먼지 천문학자 지흥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문학이 쓸모없는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천문학자의 쓸모없음에 대하여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는데요. 어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과학자는 자신의 호기심만을 쫓는 이기적인 사람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과학자의 호기심이 찾아낸 지식은 이타적인 공학자들에 의해서 발명품으로 완성되고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죠. 영원히 쓸모없는 일이란 없습니다. 위대한 쓸모를 위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자원순환 시설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은 배터리와 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일으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리튬은 불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내부 발열로 재점화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습니다.
2: 리튬 이온 배터리와 건전지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요?
1: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에 남아있는 전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력이 남아있는 경우 내부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는 지정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합니다.
2: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의 분리배출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헤어샵에서 그러는데 습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걸 일기예보처럼 알게 되는 신호가 있대요. 여성분들이 부스스하게 뜨는 머리를 정리하러 오는 일이 많아지면 아, 장마전선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거네요.

이제 더위에 더해 습도와의 전쟁도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며칠간의 우산을 꼭 챙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장마 전선이 우리가 있는 곳까지 도착한 오늘, 하늘이 흐리면 흐린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공기에 맞는 음악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안녕하세요. 7월 2일 목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클리어런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의 크레덴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의 Have You Ever Seen the Rain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오프닝에서도 장마전선 이야기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오늘 밤부터 강원도 지역에서도 내륙과 산지에 소나기가 내리고 최대 60mm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소나기 내릴 때 왠지 우리가 우산을 안 챙기고 온 날에는 눈치 없게 비가 내리기도 하고 우산 챙긴 날에는 희한하게 비가 안 오잖아요. 그래도 우리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잊지 마시고 우산도 챙기시고 비 오는 길에는 또 안전운전 하시고 조심히 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저는 이 비가 오는 날도 장마철에 빨래 눈치 싸움 하기도 하잖아요. 저는 어젯밤에 빨래를 하고 빨래를 널어두고 제습기까지 틀고 나왔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빨래 눈치 싸움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죠. 벌써 7월의 둘째 날입니다. 잠시 후에는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는 뮤직 퀴즈 극장 준비되어 있고요.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매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너튜브 검색창에다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혹은 원주 MBC 라디오 채널 들어오시면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보는 채널로도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밖이 조금 흐린데 저는 아까 Have you ever seen the rain 이 노래 들으면 뭔가 괜히 흐린 하늘도 낭만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곡인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어요. 여러분께서도 오전 이 시간 함께하고 싶은 노래 있으시다면 샵 1133, 샵 1133번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선곡표 많이 비워뒀으니까요. 도착하시는 대로 속속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신청곡도 좋고요. 여러분께서 오전 이 시간 뭐 하면서 보내고 계신지 문자로 많이 보내주세요.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7: 유동골뱅이.
6: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8: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여러분, 저 했어요. 짐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2: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짐특가 이벤트.
13: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2: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3: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토익은 해커스.
1: 브런치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7월 2일 재난 정보입니다. 장마철에는 짧은 시간에도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릴 때는 하천 산책로나 지하차도처럼 물이 빠르게 차오를 수 있는 곳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하게 지나가지 말고 보행 중에도 맨홀이나 배수구 주변은 피해서 이동해 주세요. 외출 전에는 우산뿐 아니라 기상 정보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을 지키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재난 정보였습니다. 장마철에는 작은 대비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청곡 만나볼게요. 3014님의 신청곡입니다.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바로 띄워드릴게요.

네,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듣고 왔습니다. 저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신기한 게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이 노래를 들어도 이별하지도 않았는데 막 이별한 막 방금 어젯밤에 이별하고 온 사람 마냥 뭔가 괜히 막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뭔가 저는 혼자 막 드라마 주인공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함께 듣고 왔고요. 우리 청취자분께서 2980님, 5242님, 이번 주 토요일에 데이식스 콘서트를 가신대요. 난생 처음 가는 콘서트라서 너무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5242님, 마이데이이신가요? 이 마이데이가 데이식스 팬클럽 이름인데, 한번 마이데이가 아닌 사람은 없어도, 이, 한번 빠지면은 그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5242님,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데이식스 콘서트 아니면 데이식스 무대 직관해보고 싶네요. 신청곡으로 행복했던 날들이었다라는 곡 신청해 주셨네요. 데이식스의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신청해주신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듣고 왔습니다. 오이사이님, 이번 주 주말에 데이식스 콘서트 잘 다녀오시고요. 아, 저는 콘서트 가면은 평소에 즐겨 들었던 노래가 아닌데 이 라이브의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브로 들었을 때, 이 노래가 이렇게 좋았구나 하고 그 이후에 되려 빠지게 되는 그런 곡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데이식스 콘서트 다녀오시고 나서 좋은 노래 더 많이 알고 오신다면 저희한테 많이 소개해 주시면 또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얘기하니까 저도 콘서트 가고 싶은데, 2980님, 지난번에 우리 목요일은 원래 내 맛소 코너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코너. 원주에 위치한 어떤 맛집을 소개해 주셨었는데, 평소처럼 지인과 식사를 하러 갔대요. 근데 라디오에 소개했다고 말씀드리니까 사장님께서 방송 듣고 진짜 그날 일부러 방송 듣고 오신 손님이 계시다고 고맙다고 하셨다고 하네요. 아, 2980님, 사장님께서 아마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지난주, 원래 매주 목요일마다 내 맛소 코너 하고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코너여서 강원도 찐 맛집들 함께 하시는 그런 날인데, 이번 주에는 특별히 어제 내 맛소 코너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는 뮤직 퀴즈 극장 잠시 후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아, 내 맛소 이야기 나오니까 저도 생각이 났는데, 저도 아마 제가 처음으로 소개했던 맛집이었을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소개하고 나서 바로 저의 맛집이었는데, 그 식당 사장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감사하다고. 저다 듣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강원도 청취자분들께서. 그래서 어떤 청취자께서 들으시고 사장님한테 전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브런치 카페 파급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파급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들어주시는 우리 가족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2980님께서 신청해주신 자우림의 매직 카페 라이드 함께 들어볼게요. 근데 콘서트 얘기해서 그런지 라이브 무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매직 카페 라이드 라이브 버전으로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게요.

0: 네, 자우림의 매직 카펫 라이드 라이브 버전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9099님, 오늘 마음이 많이 무거우신 날인가 봐요. 춘천은 저처럼 날씨가 골이 잔뜩 났다고. 아, 춘천은 우리 원주 강릉 지역보다 조금 더 날씨가 안 좋은가 봅니다. 9099님께서 어젯밤에 다큰 딸이 12시가 넘어도 안 들어와서 온통 신경을 썼더니 날씨처럼 마음이 무거운 날이라고. 네, 브런치 카페에서 차한잔 마시면서 이 선곡 듣는 순간이 많이 위로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다큰 딸이라고 하면 성인이 되신 분일까요? 아니면은 아직 청소년이실까요? 성인이 되신 분이라면 조금 12시 넘어서 들어오는 날 그래도 가끔씩은 봐주시면 안 될까요? 혹시 아직 청소년이면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엄마 말잘 들어야 되는데 이 9099님 따님이 우리 말씀 잘 듣길 하는 바람으로 신청해주신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는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는 뮤직 퀴즈 극장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이 함께해 주세요. 엄마가 딸에게 띄워드리겠습니다.
1: 난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건강과 아름다움이 숨쉬는 원주 뷰티 명가 알로미 토탈 뷰티샵에서 15만원 상당의 알로미 뷰티 상품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엔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탈모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 웃음을 돌려드리는 탈모 관리샵 더 채우다에서 42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모발 관리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행복을 추구하는 코리아나 뷰티센터 무실점에서 5만원 상당의 관리 이용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한 퇴근길 행복 충전 커피 더 판다에서 카페 이용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0: 가수가 있는 재미 뮤직 퀴즈 극장 출발할게요. 오늘도 뮤직 퀴즈 극장의 맛과 멋을 살려준 남자를 모셨습니다. 연극배우 염지웅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염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일주일 만에 또 오셨는데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1: 아, 네. 한 주 동안 너무 바쁘게 또 지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연습을 작품 막 두 개씩 들어가고 네. 막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고 아니 힘들다기보다는 좀 치열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예. 지금 연출도 하시고 출연도 하시잖아요. 2인극 네. 페스티벌이었나요?
1: 네, 맞습니다.
0: 그것 때문에 지금 바쁘신 거예요?
1: 예, 그것 때문에 바쁘고 또 요즘에 행사 시즌이잖아요.
0: 네.
1: 제가 이제 가끔 행사 무대를 설치하러 또 여기저기 다니기도 합니다.
0: 오, 엔잡러이시네요.
1: 예, 아우 너무 할 게 많아요.
0: 그러면은
1: 학생들도 가르치고.
0: 아 맞다. 연기를 네. 가르치시는 거예요?
1: 아, 네, 네. 그러고 있어요.
0: 오, 와. 저도 좀 알려주세요. 지금 제 연기 실력에 정체하고 있잖아요. 정체된 상태잖아요.
1: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조금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0: 좋아요. 오늘, 예. 이제 매일매일 피드백 주고받는 건설적인 시간까지 뮤직 네. 퀴즈 극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0: 네, 여러분 지금 염지웅 배우와 뮤직 퀴즈 극장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가 네. 잠시 후에 꽁트를 들려드릴 건데 네. 이 꽁트 들으시고 꽁트가 어떤 노래에서 만들어진 꽁트예요. 그 네. 노래의 가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노래에서 어떤 상황을 따와서 우리가 꽁트 연기로 만들었는데 이 정답송과 정답송을 부른 가수를 샵 1133, 샵 11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럼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그럼 윤지웅 배우 바쁘다 하셨는데
1: 네.
0: 이제 계속 그래도 나와 주실 수 있는 거죠? 저 사실 걱정돼요.
1: 아 그럼요. 아 당연하죠.
0: 그래요?
1: 예. 아 비록 이제 하루가 밀렸지만 원래는 이제 제가 수요일의 남자였잖아요.
0: 맞아요.
1: 수요일의 브런치 메이커였는데 이제 약간 어제 좀 일정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일정이 있어서 목요일로 하루 밀렸는데. 이제 그런 일 없이 또 수요일마다
0: 아 괜찮아요. 임지웅 배우 사정 있으면 언제든 목요일에 오셔도 돼요.
1: 예 알겠습니다.
0: 네. 네 지금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꽁트 들려드릴 건데 꽁트가 어떤 꽁트에서 나온 꽁트인가 맞춰주시면 되고요. 또 염지웅 배우의 팬분들께서 또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체리줄리님께서 안녕하세요 지웅 배우님 이렇게 인사해 주셨네요.
1: 네 반갑습니다. 예.
0: 오늘 그럼 우리 함께할 꽁트가 어떤 꽁트일까요? 간략히
1: 네.
0: 한번.
1: 네 간략하게. 일단 출연자부터 알아봐야겠죠.
0: 네.
1: 그 오늘은 또 제목에 크게 대문짝만 또 있더라고요.
0: 맞아요. 이제 많이 들어오시라고 네.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너튜브에.
1: 네. 아, 또 요즘 핫하신 분이죠. 이수진님이 나오십니다.
0: 아, 부담이 큽니다. 네.
1: 네. 그리고 이제 재평연설의 사장 하도영. 님이 또 재출연하십니다.
0: 그 무슨 드라마였죠?
1: 네. 더글로리라는.
0: 더글로리 네. 맞다. 이 송혜교님과 김연진 아닌데
1: 네.
0: 연진이 본명이 누구죠?
1: 우리는 이제 다들 익히 연진이로 알고 있으니까
0: 그러니까. 네. 네 그분들께서 출연하셨던 네. 이 더글로리 드라마 속에 하도영 캐릭터 연기해 주실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아 오늘 부담되네. 그 저희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거나 원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채널 들어오시면 실시간 보는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 저는 좀 발연기지만 우리 염지웅 배우의 명품 연기 오늘도 많이 함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화면으로 함께하시면 더욱더 이 맛있는 연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많이 함께해 주세요.
0: 그럼 지금 꽁트 바로 출발해 볼게요.

0: 도영 오랜만이야. Long time no see.
1: 어, 제니. 어, 오랜만이야. 우리 헤어지고 한 달 만인가? 여기에서 만나다니. 잘 지냈어?
0: 도영 나도 보고 싶었어. 아 마침 잘 됐다. 여긴 my new boyfriend James. James, this is my ex, 도영. Say hi. 인사해.
1: Hi, James. 그런데 벌써 남자친구가 생긴 거야?
0: No, no, no, no, 도영, please. I'm her little girl. 이거 알잖아. 벌써라는 틀렸어. Long. 우리 말 그대로 ex잖아?
1: 넌 벌써 내가 편하구나. 이렇게 웃으면.

0: 그래서 인사하고 남자친구까지 소개할 만큼.
1: Hey, 도영, don't kill my vibe. 지금 제임스도 반갑게 인사하잖아.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우리 다 끝난 사이잖아. 친구로 돌아가야지.
0: 제니, 나는 견디기 너무 힘든데 자꾸만 울고 싶은데 넌 어쩜 그렇게 멀쩡할 수가 있어?
1: 도영, 좀 쿨해질 수 없을까? 나 이제 제임스의 여자야, 제임스, my boyfriend. 우리 LA에서는 이러지 않아. 너무 구질구질해. Be cool.
0: 나도 쿨해지고 싶어, 제니. 차라리 다시 편한 친구로 돌아가면 제임스랑 인사도 하고 나도 마음이 편할 거야. 그런데 나 너 아직 좋아하나 봐, 제니.
1: Oh my, 도영, no, unbelievable. 나 이미 제임스의 여자야. 우린 다 끝난 사이라고. 이제 지나가다가 만나도 아는 척하지 마, 오케이? Got it?
0: 제니, 내가 어떤 심정으로 참고 있는데? 제니!
1: 염증 배우와 이 염증 배우는 더글로리 하도영 씨를 연기했고 저는 제니 블랙핑크 제니 씨를 패러디한 이수진님을 연기했습니다.
2: 네.
1: 네, 뮤직퀴즈 극장 함께하고 왔고요.
2: 아, 네, 너무 좋네요.
1: 우리 그러면 힌트송 만나보기 전에
2: 네.
1: 오늘 저한테 건설적인 피드백 좀 해주세요.
2: 네, 아, 네, 이제 줄여서 건피라고 그러죠.
1: 아, 건피.
2: 예, 건설적인 피드백. 아주 좋았습니다.
1: 아, 그런 건 피드백이 아니죠.
2: 아, 근데 조금 더 영어 발음을 네. 조금 더 굴려주시면. 아,
1: 조금 더 굴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토종 한국인이라.
2: 네.
1: 네, 한번 열심히 연습해볼게요.
2: 아, 한번 보이프렌드 한번 해보시겠어요?
1: 보이프렌드.
2: 아, 예, 좋습니다.
1: 괜찮아요? 예. 네, 여러분 꽁트 함께 듣고 오셨고요. 염지웅 배우와 제가 했던 꽁트가 어떤 노래, 어떤 가사 속에서 만들어진 꽁트인가 생각하신 후에 샵 1133, 샵 1133번으로 정답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저는
2: 네.
1: 아, 뭐 보이프렌드, 뭐 엑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2: 네.
1: 사실 이쪽에서 힌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답송이 아~ 막 떠오르진 않거든요.
2: 네네.
1: 그 오늘의 힌트송부터 한번 알려주실까요?
2: 아, 힌트송이요? 네. 힌트송은 안재욱의 친구
1: 오~
2: 입니다.
1: 이 노래 들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조금 감이 오실까요?
2: 네, 많이 감이 오실 겁니다.
1: 네,
2: 오늘
1: 알겠습니다.
2: 좀 힌트 너무 쉽게 드렸어요.
1: 아, 그래요? 그럼 우리 힌트송 안재혁의 친구 듣고 오는 동안 샵 1233, 샵 11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아, 지금 3512님께서 역시 프로는 다르구나 정말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아, 뭔가 염지웅 배우와 저의 이 프로와 이 아마추어의 연기를 보시고 이렇게 감탄사를 넣어주신 것 같은데
2: 예.
1: 예, 노래 친구 듣고 오는 동안 정답송도 많이 맞춰주세요. 그럼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뮤직 퀴즈 극장의 힌트송이죠. 안재욱의 친구 듣고 왔는데요. 2018님께서 답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힌트 좀 더 알려주시면 좋겠다 하셨네요. 근데 오늘 뭔가 네. 보통은 오답이 몇 개 이렇게 있고 대부분 정답으로 문자창이 포진되어 있는데 네. 오늘은 다 달라요 문자 내용이.
1: 아 정말요?
0: 네, 힌트 조금만 더 주세요.
1: 야 그렇다면은 아 이거 힌트송으로 다 드렸는데 하지만 그래도 네.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대사 중에
0: 네.
1: 넌 벌써 내가 편하구나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남자친구까지 소개할 만큼 내가 편하구나 라는 게 또 가사에 있습니다.
0: 아, 그 오늘의 정답송 가사에
1: 네, 정답송 가사에 또 있어요.
0: 아 조금 그런 가사를 이 노래를 엄청 예. 많이 들으셔서
1: 예, 예.
0: 가사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 예.
0: 여러분 샵1133 샵 1133번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1: 예.
0: 정답송 많이 보내주세요. 혹시 정답 보내주신 분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만나볼게요.
1: 네.
0: 2337님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1: 잘못된 만남
0: 사실 잘못된 만남이긴 하죠.
1: 아 그렇죠.
0: 네.
1: 근데 아 살짝 핀트가 어긋났습니다.
0: 어긋났어요? 아
1: 네.
0: 아쉽네.
1: 이게 왜냐면은 친구를 이제 나의 친구랑 나의 여자친구랑 만난 거잖아요. 잘못된
0: 네.
1: 만남은
0: 네.
1: 이거는 이 상황은 내 전 여자친구가 이제 X를 소개해주는 나는 X 보이프렌드인데 지나가다가 이제 전 여자친구의
0: 안녕
1: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0: 아 그러면 4815님은 네. 터보의 X 그냥 X를 만나서
1: 네.
0: 터보의 X를 보내주셨나 봐요.
1: 네네
0: 맞나요?
1: 오 아쉽습니다.
0: 아쉬워요.
1: 예
0: 아닙니다.
1: 아, 아닙니다.
0: 6358님 정답 friend 뭐 이렇게 하셨네요.
1: friend
0: 그러시면서 네. SES의 친구 듣고 싶다 하셨네요.
1: 아,
0: 아니죠.
1: 아닙니다. 오답입니다.
0: 아쉽습니다.
1: 예.

0: 4547님께서도 문자 주셨는데 델리파이스의 고백인가요? 하시면서 잠깐 한국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듣는 지웅 배우님 꽁트 연기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1: 와 감사합니다. 야, 글로벌로.
0: 아 4877님께서 드라마를 연결해서 볼 시간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셨다 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 드라마 속 캐릭터를 갖고 와서 연기는 하지만 드라마 내용이랑은 별개로 노래 가사 로만 이 꽁트 연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생각 안 하시고 그 가사만 한번 맞추셔서 정답송 제목을 한번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SES의 친구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터보의 X 델리파이스의 고백도 오답송인가요?
1: 네 아쉽습니다.
0: 아, 많이 오답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1: 네, 오답이 오늘 되게 많네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럼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오늘 오답송 듣고 오는 동안 샵1133으로 조금 더 고민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만남 함께 듣고 올게요.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네, 오늘 프런치 카페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오늘의 오답송 한번 듣고 왔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살짝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조금 어려우신가 봐요. 힌트 한번 다시 주세요.
3: 네, 힌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제가
2: 한번 연기 다시 네. 해주세요.
3: 아, 제 연기력이 좀 딕션이 부족했나 보네요. 나도 쿨해지고 싶어, 제니. 차라리 다시 편한 친구로 돌아가면 제임스랑 인사도 하고 나도 마음이 편할 거야. 그런데

0: 나, 너 아직 좋아하나 봐, 제니.
1: 오,
0: 네.
1: 조금 이제 아실 수도 있을 것
0: 네.
1: 같은데, 3969님, 거미 친구라도 될걸 그래서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이세요.
0: 오, 네.
1: 안지욱 친구 들으면서 90년대 감성에 빠져서 추억 소환하면서 잘 들었다고.
0: 네.
1: 혹시 맞나요? 또 이게 정답이길 바래.

0: 와, 이제 우리 세 분 맞춰주셨네요. 오늘 네. 좀 어려웠나 봐요.
1: 아, 오늘.
0: 수십 분께서 네. 다 오답송을 맞춰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조금 더 힌트를 쉽게 드리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예, 워낙에 또 이제 그런 주제로 한 노래가 많아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런가 봐요. 네. 또 흔들린 우정 여전히 아름다운지 이런 오답송도 많이 들어왔네요.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서 끝곡으로 오늘의 정답송 친구라도 될걸 그래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될것 같은데 정답 맞춰주신 3969님, 2018님, 5408님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염지웅 배우와도 여기서 인사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1: 네, 아 오늘도 감사히 브런치 잘 먹고 갑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우리 명품 연기 부탁드릴게요.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끝. 염지웅 배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곡으로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오늘의 정답송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여전히 방법은 아직 남아있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전투 기기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2: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1: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2: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1: 02-2677-2677 IS 동서.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집에서 맛있는 빵이나 과자를 먹다가 바닥에 툭 떨어뜨렸을 때 다들 마음속으로 3초 세고 쓱 주워 먹어본 경험 있으시죠? 3초 안에 주우면 세균도 눈치를 못 채서 괜찮다는 이른바 3초 국룰.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험을 해봤더니 세균한테 3초는커녕 1초도 너무 과분한 시간이었대요. 바닥에 닿는 순간 0. 몇 초 만에 빛의 속도로 옮겨 붙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입으로 호호 불면 먼지만 날아가고요. 균은 그대로입니다. 손으로 털어내면 오히려 세균을 골고루 펴 바르는 꼴이 된다고 하네요. 아깝다고 3초를 믿고 그냥 먹었던 우리 청취자분들, 오늘부터는요 그냥 바닥에 양보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의사 선생님 말로는 우리 면역력이 생각보다는 강해서 당장 식중독 걸리는 건 아니라지만 그래도 찝찝하잖아요. 예, 흘린 간식 아쉬워 마시죠. 7월 2일 목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폴킴, Not Over Yet.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0: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9: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4: 제조원 현대.

0: 없는 패커스
1: 토익은 해커스.
2: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3초 국룰, 다들 아마 지금도 저는 이러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 들거든요. 탁 떨어졌어도 제가 뭐 주변에서 최근까지도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빵이나 과자 같은 거 먹다가 툭 떨어뜨렸을 때 3초 안 지났으니까 괜찮아. 요게 뭐 거의 정말 무조건 나오는 멘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충격적이게도 야, 이 3초 안에 주워도 세균은 눈치를 금방 찬다고 합니다. 실험을 해봤더니 1초도 안 걸리는 시간에 정말 빛의 속도로 세균이 옮겨 붙는다고 하고요. 입으로 후후후 불지 않습니까? 하지만 먼지만 날아가는 거고 균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입으로 호호 부시는 분도 있고 손으로 털어내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털게 되면은 세균을 골고루 펴 바르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초를 굳게 믿고 아예 괜찮아 하고 드셨던 분들 물론 우리의 또 면역력

여기 생각보다 강해서 뭐 식중독에 걸리거나 그러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찝찝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오늘부터라도 바닥에 양보하시는 게 어떤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2904번님 왜 그것도 못 먹게 해요? 너무하네. 킥킥킥킥 보내주셨는데요. 그죠? 예, 이게 아쉽긴 해요. 예, 꼭 진짜 맛있는 거 먹을 때 흥분을 해서 그런지 뭐 손이 떨려서 그런지 떨어뜨리기 마련이잖아요. 예, 그럴 때 그거를 그냥 주워서 겉보기에 외관상 뭐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니까 그냥 먹자 하고 먹는데 아 그래도 예 그래도 아쉽긴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예 바닥에 양보하시죠. 또 그리고 1419번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찐 옥수수가 맛있는 계절이에요. 원주에서는 7월 21일과 22일 옥수수 축제를 한답니다. 보내주셨거든요. 어, 그렇군요. 7월 21일 약 20일 정도 남았네요. 저도 옥수수를 거의 최애 간식입니다. 저는 옥수수를 정말 좋아해서 여름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지 옥수수 먹기 위함. 또 그리고 제가 춘천에 이렇게 입사를 하면서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참 좋다라고 느낀 점이 춘천문화방송으로 이렇게 또 옥수수 같은 선물들이나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드시면서 하세요 라고 할 때가 1년에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있거든요. 그게 저에게는 너무 좋습니다. 예, 과연 내가 어디 타지에서 근무를 했다면 옥수수를 회사에서 먹을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고죠. 또 그리고 0948번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시면서 늦은 장마가 시작됐다 하네요. 또 오늘도 방송 수고해 주시고요. 잘 듣기 합니다 하시면서 출석 체크 남겨주셨는데요. 장마가 또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죠. 오늘 제가 있는 춘천 지역도 아직은 뭐 내리다 말다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거의 뭐 오후부터는 쭉쭉쭉 내린다고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우산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 또 그리고 1189번님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즐겁게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출첵. 또 그리고 1178번님. 오메 들켰다. 금방 배 위에 떨어진 간식 입으로 쏙. 아 이젠 안 되겠네요. 왜 자꾸 먹다 보면 배 위에 떨어지는지 하셨는데 그런데 누워서 보통 드시나 봐요. 혹은 뭐 앉아서. 배 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예, 바닥은 이게 먼지도 있고 세균도 뭐 득실득실하지만 배 위 정도는 저는 그래도 세이브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1178번님 또 그리고 7269번님 후디 저는 사람이든 음식이든 저를 떠난 것에는 미련이 없답니다. 저 쿨한 여자거든요. 서울로 돌아가는 중인데 많이 아쉽답니다 하시면서 문장이 약간 역설적인데요. 예, 나는 미련이 없다. 근데 지금 서울로 돌아가는 중인데 아쉽다. 재밌습니다. 근데 그쵸. 예, 떠나간 것은 뒤돌아보면 안 되고 뭐 쫓아가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5802번님도 다 먹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오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요. 예, 이게 그래도 우리 면역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드실 분들은 사실 드셔도 되긴 하죠. 뭐 불법은 아니니까. 예, 근데 찝찝할 수도 있다. 예, 3초 안에 죽는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붙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고 또 정보를 드립니다. 근데 이 3초 국룰이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저는 듣고 정말 깜짝 놀랐었던 게 어디 그 유럽 꼬마 친구였던 것 같은데 뭘 떨어뜨리고 뭐 3 seconds 뭐 하더라고요.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서 정확한 문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3 seconds 뭐 하면서 그냥 입에 쏙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이었나 생각 들면서 약간 충격이긴 했는데 3초 국룰 그 규칙이 오늘 부서지는 날입니다. 자 문자샵 1533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출석 체크도 좋고요. 또 그리고 3초 국룰 오늘 주제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노래 두 곡을 준비했고요.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그리고 지코의 사람 준비했습니다. 지금 들려드릴게요.

지코의 사람 듣고 오셨습니다. 5072번님, 3초 국룰. 아, 우리 초등학생 아들이 잘 써먹는데 이제 세균 있다고 얘기해줘야겠어요. 보내주셨거든요. 그쵸, 이 3초 국룰 아마 초등학생 분들도 알고 있는, 그리고 흔히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규칙. 이게 전통처럼 세대가, 와, 이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친구들도 3초 국룰 하면서 바로 입에 넣을 텐데, 예, 세균이 있다고 얼른 전해주시고요. 또 그리고 2018번님, 후디 오늘도 출첵합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져도 후후 불어서 과자를 먹어요. 세균은 위에서 세척되지 않을까요? 킥킥킥 보내주셨는데요. 그죠? 이게 또 면역력이 그 세균을 그냥 뭐 싹 잡아서, 큰 문제는 뭐 실제로 안 된다고 또 이 의사 선생님들께서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뭐 생각.

보다 강하다라고. 근데 또 위가 세척을 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리고 소주가 소독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어른분들이 보통 이렇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주 쓰는 필살기 같은 멘트긴 하지만, 몸에 좋지 않죠. 그렇습니다. 자,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이거든요. 박정현, 김범수의 사람, 사랑 준비했고요.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또 잠시 후 2부, 오늘도 런치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3부, 4부에서는 또 명반 도장 깨기, 안지밀 리포터와 함께 또 코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정현, 김범수 씨의 목소리 사람 사랑 띄워드리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0: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0: 5대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7: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오의 희망곡 후디와

폭염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안내드립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주기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템바가 남미 에콰도르의 이곳에 정복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정말 험한 곳을 로봇이 16시간, 1박 2일 동안 패딩까지 챙겨 입고 꿋꿋하게 올라간 건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저압, 저온의 극한 환경에서 로봇 운용을 실험하는 필드 테스트가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템바가 간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산, 2번 바다, 3번 동굴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길게 쓰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휴머노이드 로봇 템바가 어디를 갔을지 정답을 맞춰주시고요. 힌트송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힌트송 나갑니다. 힌트송입니다. 쿨의 산책 준비했고요. 오늘 또 런치 퀴즈 당첨자 세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런치키드 첫 번째 힌트송 쿨의 산책 듣고 오셨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키 127cm에 몸무게 35kg 휴머노이드 로봇 펜바가 남미 에콰도르의 이곳에 정복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정말 험한 곳을 로봇이 16시간 1박 2일 동안 패딩까지 챙겨 입고 꿋꿋하게 올라간 건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저압 저온의 극한 환경에서 로봇 운용을 실험하는 필드 테스트가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펜바가 간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산, 2번 바다, 3번 동굴입니다. 자, 정답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오답이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첫 번째 힌트송이 제목이 좀 직관적인 힌트가 들어가 있었는데 두 번째 힌트송은 역시나 직관적입니다. 예, 베란다 프로젝트의 노래를 준비를 했고요. 제목이 역시 산행이라는 노래거든요. 이 노래가 특징이 굉장히 깁니다. 5분 41초. 그래서 5분 41초 동안 예, 퀴즈에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예, 당첨자 또 세 분 선정해서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 휴머노이드 로봇 펜바가 이곳을 갔군요. 1번 산, 2번 바다, 3번 동굴, 그리고 힌트송 나갑니다.

베란다 프로젝트의 산행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 1번 산이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 펜바가 에콰도르의 침보라소 산의 정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침보라소는 6,263m. 와, 정말 뭐 엄청나게 높은 산인데요. 16시간 1박 2일 동안 패딩을 입고 꿋꿋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펜바라는 로봇은 127cm에 35kg의 로봇이고요. 경사도 30도까지는 직접 오를 수 있고 그보다 가파른 구간에서는 인간이 로프로 당겨주거나 들어 올려주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침보라소 원정 이번이 근데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세계 3대 최고봉을 모두 오르는 트리플 크라운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또 3대 최고봉이라고 한다면

0: 지구 중심점에서 가장 멀리 솟은 침보라소, 또 그리고 해저에서 가장 높이 솟은 하와이 마우나케아, 그리고 에베레스트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의 침보라소 해발 6,263m 정복을 했고요. 하와이는 4,207m고 에베레스트가 8,849m이기 때문에 에베레스트가 가장 어려운 난도의 미션이 되겠네요. 근데 이 펜바가 지난 봄에 에베레스트 등반을 시도했으나 이 네팔 당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등반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고요. 이런 규제들이 좀 있어서 약간의 좀 시행착오가 있긴 하지만 이 트리플 크라운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펜바. 정답은 1번이었고요. 2904번님께서 제가 그 산행이라는 노래 5분 41초 노래 선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후디 화장실 다녀오세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예, 확실히 라디오 매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DJ들이 5분 이상 넘어가는 곡을 선곡한다 내포된 의미를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저 이번에는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산행 들려드렸고요. 6358번님 정답은 산입니다. 힌트송으로 래퍼 산이 노래 나올 줄 알았어요. 보내주셨네요. 아, 그러네요. 제가 그 생각은 못했네요. 아, 또 0213번님, 1910번님께서도 산 맞춰주셨고, 또 그리고 7351번님, 8947번님도 정답을 맞춰주시면서, 로봇이라 땀은 흘리지 않겠네요. 하셨는데요. 근데 뭐 땀은 흘리지 않지만, 이 온도가 굉장히 또 관건이었다고 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또 로봇의 이런 열이 떨어지면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열을 어떻게 보존하느냐가 또 관건이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침보라소를 정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네요. 패딩을 입고. 또 그리고 6774번님 극한 상황의 구조 등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까지 또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최고죠, 사실. 또 그리고 8309번님, 7539번님께서도 산 보내주시면서 휴머노이드, 영화 AI가 생각나네요. 보내주신 8309번님. 아, 제가 영화 제목이 AI인가요? 제가 그 좋아하는 로봇 영화는 윌 스미스 주연의 아이로봇 좋아하거든요. 와, 그게 꽤 오래된 영화인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이 설마 저런 미래가 한 100년은 걸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뭐 이 펜바가 뭐 침보라소 등반하고 있고 굉장히 가까워져 있거든요. 실제로 뭐 지금도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 펜바가 제가 알기로는 중국 기업이 만든 로봇인데 가격이 9만 원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도 이 정도면 상용화가 금방 되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영화 이 아이로봇 저도 생각납니다. 또 그리고 9981번님, 7518번님 산 맞춰주셨고 2600번님도 1번 산입니다. 후디 옥수수 귀신이시군요. 그거 아시나요? 옥수수는 또 홍천 옥수수가 맛있다는 사실요. 시험장도 있답니다. 홍천 옥수수 꼭 드셔보세요 하셨는데요. 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홍천 옥수수. 너무 맛있죠. 저도 강원도 또 옥수수로 유명한 곳이 많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어보고 하고 있는데 다 맛있긴 해요, 확실히. 예, 강원도를 이길 곳은 없다. 옥수수만큼. 예,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0823번님, 9724번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1번 산 맞춰주셨습니다. 자, 당첨자 세 분 선정했거든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0: 서울환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 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 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 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 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 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런치 퀴즈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 세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요. 1910번님 그리고 2600번님 마지막으로 7351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2부까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3부, 4부에서는 목요일 코너죠. 명반 도장 깨기. 명반의 뼛속까지 파헤치는 시간. 오늘도 목요일이 돌아왔고요. 또 안지민 리포터가 오늘은 또 어떤 가수의 어떤 명반을 들고 왔을지 예, 잠시 후에 3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2부 마지막 곡으로는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더 너츠의 사랑 노트라는 곡인데 제가 더너츠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거든요. 약간 2000년대 약간 신나는 빠른 발라드라고 해야 될까요? 가사도 좋고. 근데 사랑노트라는 곡을 오늘 제가 발굴했습니다. 혹시 뭐 아시고 계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2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고요. 저와 안지민 리포터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훈영

0: 공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축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있잖아. 넣었으면 죽을 것 같아.
1: 정오의 희망곡 3부 첫 곡입니다. 다비치 피처링 하하, 사랑과 전쟁.
2: 시끄럽고, 너 어제 누구랑 있었어? 나 좋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0: 매달린 정도는 아니고.
2: 아, 누구랑 있었냐고.
3: 야! 아니거든요. 나 집에 있었거든요.

0: 이제 닥터 캡슐 천.
1: 서둘러서 간다. 천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7: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8: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7: 7월 7일부터 14일까지
8: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0: 1위 곡 차트 탑백만 듣기에는 세상에 좋은 음악이 너무 많습니다. 명반의 뼛속까지 파헤치는 시간, 저희는 한 장만 팝니다. 오늘 우리의 깃발은 바로 이 앨범이 꽂습니다. 명반 도장깨기. 정오의 희망곡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깨기 시간입니다. 도장깨기의 선봉장 리더 안지밀 리포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도장을 깨부수러
1: 네.
0: 오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아, 오늘 저희가 오프닝 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3초 룰.
1: 오?
0: 아시죠? 뭐 빵이나 과자를 떨어뜨렸을 때 3초 안 지났어 먹어도 돼.
1: 네.
0: 하면서 입에 넣어버리는.
1: 알죠, 알죠.
0: 그 3초 룰. 근데 3초 룰을 실제로 뭐 적용하시나요? 안지밀 리포터는?
1: 저는 5초까지.
0: 5초요? 뭐 서비스 시간이에요?
1: 5초까지 네. 적용합니다.
0: 5초까지 해서 만약에 4초에 주었다.
1: 네.
0: 먹어도 된다.
1: 아, 이렇게 후후 불고.
0: 후후 불고 먹는다.
1: 네.
0: 그러지 말라고 하네요. 오늘 오프닝에서.
1: 저도 그 기사를 본 것 같아요.
0: 아, 보셨어요?
1: 네.
0: 와, 그게 많이 퍼졌구나. 제가 들고 오긴 했는데.
1: 네.
0: 3초 국룰이 그래서 위험하다. 아, 위험하진 않지만
1: 네.
0: 균이 떨어지지 않는다.
1: 뭐 떨어뜨리는 순간 바로 그 균이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0: 그 즉시.
1: 네.
0: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1: 근데 뭐 저는 네. 굴하지 않습니다.
0: 원래 이제 좀 오히려 흙을
1: 네.
0: 먹으면서 큰 아이들이 강하게 큰다 뭐 이렇게
1: 맞아요.
0: 어르신들이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1: 그 면역력이 높아지려면 그 정도 균 약간씩 네. 보유하고
0: 가야 된다.
1: 네.
0: 보유론.
1: 네.
0: 보유론
1: 그렇게
0: 나오네.
1: 생각합니다.
0: 안지밀 리포터는 좀 어렸을 때는 그러면 좀 흙을 이렇게 파먹으면서 좀 자란 케이스인가요?
1: 네, 그렇죠.
0: 놀이터 가서
1: 놀이터에,
0: 놀고.
1: 네.
0: 아, 그래요?
1: 그 막 그 꽃 이렇게 돌로 빻아가지고.
0: 꽃을 돌로 빻아요?
1: 네.
0: 네.
1: 또 그렇게 하는 거 모르세요?
0: 봉숭아 물들이기?
1: 네, 그런 건데 막 모래로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0: 그런 놀이가 있었어요?
1: 네. 그런 거 많이 하고 놀았습니다.
0: 아, 그 동네 거기 그게 유행이었구나.
1: 이런 것도 세대 차이가 나나요?
0: 날 수 있죠. 놀이터 문화는 정말 해가 다르게 바뀌잖아요. 아이들이 유행이 제일 빠르니까.
1: 놀이터 네. 문화도 세대 차이가 있는 걸로.
0: 그럼요.
1: 하고 라떼는 그 네. 유행이었습니다.
0: 아, 이렇게 꽃을 빻아서
1: 네.
0: 그 빻은 꽃을 어떻게 해요?
1: 뭐 모래랑 이렇게 해서 주먹밥을 네. 만들었던 것 같아요.

0: 주먹밥?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먹는
1: 신용을? 먹는 척, 네.
0: 아, 먹는 척을 하고 놀고.
1: 네, 그래서
0: 결국에는 넓은 의미에서 소꿉놀이 같은 거 하셨구나.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아, 그런 문화가 있었구나.
1: 네.
0: 저희는 뭐 그런 건 없었고 조금 더 약간 구석기 시대식이었거든요. 그냥 누가 깊게 파냐? 그거 아시죠?
1: 주먹도끼로요?
0: 주먹도끼 같은 거 뭐 이렇게 도구 쓰는 친구도 있었고 제 친동생은 어렸을 때 별명이 두더지였어요. 그래서 그 놀이터 흙을 다 파면 비닐 나옵니다. 비닐.
1: 파고요?
0: 파고해서 거의 사람 한 성인의 무릎까지 들어갈 정도로 파면
1: 에?
0: 거기 비닐이 나와요. 근데 제 동생은 네. 한번 저랑 이렇게 놀러 나가면 비닐을 목격을 해야 끝나요. 놀이가.
1: 아 정말요?
0: 전생에 두더지였던 것 같습니다.
1: 두더지 맞네.
0: 예. 지금은 그래서 제가 모래 있는 쪽을 안 데리고 가요. 아직도.
1: 네.
0: 혹여나 그 마음속에 있는 두더지가 나올까 봐. 예. 2904번님. 아니 지민님 몇 년대생이에요? 아, 70년대생 아니에요? 콩순이 갖고 놀았을 때 아닌가? 지민 리포터는 하셨는데.
1: 와 콩순이.
0: 네.
1: 저 맨날 안고 다녔어요.
0: 콩순이를.
1: 네.
0: 몇 살 때까지?
1: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딱 콩순이가 나온 것 같아요.
0: 어렸을 때.
1: 네.
0: 이게 그 콩순이랑 되게 친하게 지낸 친구들은 거의 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같이 다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1: 후디 얘기 아니에요 네. 혹시?
0: 저는 콩순이를 보지 못했어요. 저 세대는 그냥 두더지.
1: 아 두더지.
0: 두더지만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02년생도 놀이터에서 흙을 먹으며 놀았다.
1: 네.
0: 오늘 또 갑자기 얻은 정보고요. 또 그리고 7월달이 됐습니다.
1: 오 맞아요.
0: 상반기가 끝이 났는데
1: 네.
0: 또 안지민 리포터에게 큰 변화가 있었죠.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학생 신분으로 또 일을 한 상태였는데 대졸자가 됐습니다.
1: 와 박수
0: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 정말 그 가방끈을 정말 늘려서
1: 오.
0: 이제 딱 세팅이 완료된 거거든요. 조정이.
1: 네. 근데 역시 막상 하고 나니까
0: 네.
1: 뭐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0: 네.
1: 생각보다 막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0: 왜 크게 바뀌는 게 없지 네. 싶으신가요?
1: 네.
0: 오.
1: 그래도
0: 네.
1: 후련합니다.
0: 후련하고
1: 네.
0: 맛있는 거 그럼 부모님하고 같이 드셨나요? 아직인가요?
1: 아직 안 먹었어요. 졸업식 하고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졸업식이 언제죠? 요즘에?
1: 8월 말이더라고요.
0: 이제 그 2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1: 네, 맞아요, 맞아요.
0: 그렇군요. 일단 축하드리겠고 이제 대졸자 안지민 리포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와우.
0: 자, 코너로 돌아와 보면요. 명반 도장 깨기. 오늘은 또 어떤 가수의 어떤 앨범을 들고 오셨을지가 궁금한데.
1: 네.
0: 자, 어떤 가수의 어떤 명반입니까?
1: 오늘은 미도와 파라솔의 슬기로운 의사생활 앨범 가져왔습니다.
0: 미도와 파라솔의 슬기로운 의사생활.
1: 네.
0: 근데 이거 드라마 아니에요?
1: 맞아요. 이게 드라마에서 만들어진 극중 밴드인데 그 밴드에서 이렇게 좋은 곡들을 많이 내가지고 그 곡들을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0: 아 드라마에서 나온 곡들인데 그럼 결국에는 미도와 파라솔도 드라마 속
1: 네,
0: 밴드인가요?
1: 맞아요.
0: 지금 활동 안 하시고?
1: 가끔 신곡? 2025년까지는 앨범을 또 발매하셨더라고요.
0: 드라마 종영한 이후에도?
1: 네, 막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후속작 드라마가 있었는데
0: 네네.
1: 그 드라마 OST도 참여한다고 신곡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러면은 그 세계관이 그래도 드라마가 끝났음에도 좀 이어지고 있는
1: 네,
0: 거네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0: 그렇군요. 이 미도와 파라솔 밴드 소개 좀 해주시죠.
1: 멤버에는 이 네노라 하는 명품 배우들이 있는데요. 보컬과 퍼스트 기타의 조정석 씨, 드럼의 유연석 씨,
0: 네,
1: 베이스의 정경호 씨, 키보드의 김대명 씨, 그리고 홍일점이자 밴드의 정신적 지주인 보컬 전미도 씨까지 총 5인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0: 5인조인데 결국에는 이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속에서 의대 99학번 동기 5인방인 거잖아요, 컨셉이.
1: 네, 맞아요. 이 밴드는 드라마 속에서 만들어진 그 가상의 존재였는데 그걸 넘어서 이 현실 음원 차트까지 정말 뒤흔든 특별한 그런 밴드입니다.
0: 그러면은 드라마가 첫 방영된 날짜가 결국에는 뭐 데뷔 연도겠네요.
1: 맞아요. 결국 그래서 데뷔는 2020년 내 하셨고
0: 네.
1: 드라마 종영 이후에도 최근까지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0: 팀명이 왜

0: 이렇게 미도와 파라솔로 지었을까도 궁금하거든요.
1: 저도 이게 왜 미도와 파라솔이지? 했는데 이게 개 이름 미도 파라솔에서 착안해서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0: 도레미파 솔라에서
1: 네네.
0: 미도와 파라솔.
1: 네. 근데 그 동시에 이 배우 전미도 씨의 이름에서 따온 네. 약간 그 전미도와 아이들 이런 느낌의 좀 재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0: 실제로 그럼 전미도 씨가 드라마 안에서 이름이 미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1: 네, 그건 아니에요.
0: 근데 그건 약간 세계관이 좀 붕괴가 되네. 실제 본인 이름을 썼으니까.
1: 네, 맞아요.
0: 왜 그랬을까요?
1: 그래서 원래 팀명을 이 그냥 개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1: 네네, 그래서.
0: 아 그렇군요. 약간의 좀 중의적인 의미를
1: 맞습니다.
0: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모레알이라는 뭐 예쁜 이름이 있다. 이 이야기는 뭐죠?
1: 이게 팬덤 이름도 있대요. 드라마 속 그거였지만 너무 인기가 많아서 팬덤까지 생겼는데 이 팬덤 이름이 모레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파라솔이 흔들리지 않게 든든하게 받쳐준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모레알이라는 모레알. 팬덤이 있다고 합니다.
0: 아 모레알이라는 팬덤까지 있는 또 미도와 파라솔인데 자 그러면은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앨범에 오늘 또 첫 번째로 들어볼 노래는 어떤 노래가 될까요?
1: 오늘은 첫 곡으로 화려하지 않은 고백 가져왔는데요.
0: 네.
1: 이 곡은 원래 가수 이승환 씨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곡이에요. 드라마 속에서는 막 20년 지기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그 주인공들의 그 감정에 딱 나오는 그런 음악으로 쓰였거든요.
0: 예예.
1: 그래서 뭔가 그 제목 그대로 뭔가 화려한 것, 물리적인 것 대신에 좀 소박하지만 변치 않는 그런 진심을 담아 건네는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0: 20년 지기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이 드라마 보셨나요, 근데?
1: 네, 저는 봤어요.
0: 아, 실제로 그러면 오래된 친구에서 연인이 되는
1: 네,
0: 거죠?
1: 맞습니다.
0: 와, 네. 이게 현실에서는 은근 많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1: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동창회.
0: 동창회. 아, 근데 이 동창회라는 문화가 지금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0: 이 별스타그램과 SNS가 발달함에 네. 따라서 동창회를 할 필요가 없어졌죠.
1: 뭐 자주자주 소식을 네. 보고 있으니까.
0: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초등학생 동창 만나러 가 하면은 와 오늘 좀 의미 있는 날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1: 네.
0: 왜냐면 볼 일이 없는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도 이제 궁금하고 와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것도 함께 마음속에 담아서 이렇게 나가는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1: 네.
0: 요즘은 사진이랑 얼마나 다를까?
1: 보정 얼마나 했나?
0: 보정 잘하나? 하고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잖아요.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동창회가 좀 많이 변했어요.
1: 그래도 네. 저는 동창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0: 지금 가셔도 되지 않나? 지금 이제 대학교 졸업도 했겠다. 초등학교 동창.
1: 이걸 누가 모으나요?
0: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모으죠, 보통.
1: 아.
0: 저도 근데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고 물론
1: 하긴 해요?
0: 하긴 하는지도 몰라요.
1: 아~
0: 저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학생이에요.
1: 아~
0: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1: 슬프네요.
0: 괜찮아요. 인생은 혼자입니다. 무인도와 같은
1: 지금
0: 삶이.
1: 눈물이 네. 약간.
0: 제가 안구 축축한 찡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동창회에서 예, 동창에서 이 연인으로 발전된 건 아니죠?
1: 네, 그건 아니에요. 네.
0: 그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고백. 이 곡의 제목 그대로 뭔가 화려하지 않은 그 거칠애나 뭐 물질적인 거 대신 소박하긴 하지만 변치 않을 진심.
1: 네.
0: 이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1: 그리고 이게 좀 그 이승환 씨 버전에서 다른 점이 이게 밴드라서
0: 네.
1: 좀 어쿠스틱하면서도 감성적인 그런 악기 사운드가 등장해서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멜로디가 특징입니다.
0: 자극적이지 않고 저는 그리고 그 배우분들께서 이렇게 노래하는 그 모습이 저는 듣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1: 약간 가사가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0: 잘 들리고 또 정말 그 감정이 더 느껴질 때도 있다라고 해야 되나?
1: 네.
0: 네, 연기를
1: 맞아요.
0: 하시는 거니까
1: 네.
0: 그렇습니다. 첫 번째 노래죠. 미도와 파라솔. 화려하지 않은 고백을 오늘 또 명반 도장 깨기 첫 노래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0: 미도와 파라솔, 화려하지 않은 고백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를 조정석 씨가 부르고 그러면 그 20년 지기 친구 전미도 씨가 네. 홀딱 이제 반하는 건가요?
1: 홀딱.
0: 그래요?
1: 네, 맞아요.
0: 아, 이 노래로 인해서?
1: 이 노래로 인해서는 아닌데 그 장면에 이 노래가 싹 깔립니다.
0: 깔리는군요.
1: 네.
0: 야, 2904번님께서 노래가 얼마나 좋길래 20년 우정이 넘어오는지 보겠어 하셨는데 20년 동안 친구로 지냈는데 갑자기 연인으로 사이가 발전한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 근데 그 극중 스토리를 보면은 네. 약간의 원래 호감이 있었는데
0: 아 그러면 안 되지.
1: 그게 잘 안전해지고 막 편지가 잃어버리고 막 편지 잃어버리고 막 그러다가
0: 반칙입니다 그건.
1: 네 나중에. 네.
0: 요즘 말로는 이제 위장 남사친 여사친이라고 하잖아요.
1: 딱 그거예요.
0: 위장.
1: 네 위장.
0: 삐비빅 반칙입니다.
1: 안 됩니다.
0: 근데 뭐 그런 관계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위장으로 싹 카멜레온처럼 예? 숨어 있다가 네, 등장하는 조정석 씨처럼.
1: 아 좀 네. 그렇네요.
0: 왜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죠 뭐.
1: 카멜레온 좀 네. 그렇네요.
0: 카멜레온 귀여워요. 쓰다듬어 주시길 바라겠고 자 다음

0: 다음 노래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1: 네, 다음 노래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가져왔습니다.
0: 아,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 노래는 뭐 1996년 이 베이시스 곡이 원곡이잖아요.
1: 맞아요. 뭔가 겉으로는 쿨하게 이렇게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처받지 않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줄 그 진짜 인연을 기다린다를 표현한 그런 제목입니다.
0: 가사가 그 정말 제목 그대로잖아요.
1: 맞아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0: 아, 이 말을 하기가 근데 사실 되게 어려운데 주변 지인들한테 내 입으로 이런 얘기 하기가.
1: 그래요?
0: 하세요?
1: 저는 만날 때마다 해요.
0: 아, 그래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달라.
1: 네.
0: 아, 그럼 친구들이 뭐래요?
1: 아직 없어.
0: 아,
1: 뭐예요?
0: 없어?
1: 네, 아직 없어. 좀만 기다려.
0: Just wait, 지민. 이렇게.
1: 네.
0: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가사가 좀 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이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을 좀 그리게 하잖아요.
1: 맞아요. 네. 뭔가 그 가사를 보면은 만남 그 자체에 연연하기보다 한 번 만나더라도 그때 분위기에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이면 좋겠어. 이런 게 나오는데
0: 네.
1: 진짜 맞는 말 같아요.
0: 최선을 다하는 사람?
1: 뭔가 열 번을 뭐 대충 만나는 것보다
0: 네.
1: 한 번을 좀
0: 임팩트 있게?
1: 네.
0: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렵지 않나요?
1: 이상적인 모습이잖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결국엔 어렵긴 한데 조이 씨 노래도 엄청 사랑을 받았는데
1: 맞아요. 그 네. 레드벨벳 조이 씨가 부른 버전도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온 노래였거든요. 근데 이 미도와 파라솔 버전은 그 극중 5인방이 연습실에서 모여서 막 티격태격하면서 맞추는 그런 장면이어서 좀 유쾌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0: 네, 지금 노래 살짝 흐르고 있는데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또 띄워드리면서 노래 들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또 4부로 돌아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3: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6: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5: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6: 언제 바뀌지? 위험해!
5: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6: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0: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1: 뭐 하는 거야?
0: 손 들기. 손을 들고 운전자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1: 흰색만 밟는 거야!
2: 토끼야, 하지 마!
0: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5: 정오의 희망곡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깨기 4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또 미도와 파라솔의 슬기로운 의사생활 앨범을 들어보고 있고요. 두 번째 노래였죠.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까지 들으셨습니다.
4: 네.
5: 이제 그 가수 소개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이 밴드가 발매가 이 앨범이 발매됐을 당시에 가장 큰 또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100% 리얼 핸드싱크였다.
4: 맞아요.
5: 라고 하거든요.
4: 이게 무슨 말이냐면
5: 무슨 말이에요?
4: 그 다섯 명의 배우들이 그 대역 없이 모든 곡을 직접 피땀 흘리면서 연주한
5: 와.
4: 그런 곡입니다. 네.
5: 아 직접 연주를 하셨구나.
4: 네, 그래서 아까 앞에 들었던 두 곡도 그 악기 사운드가 다 직접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른 그런 결과물이에요.
5: 근데 멤버들이 그러면 기존의 악기를 원래 좀 다루셨던 분들인가요?
4: 저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거든요.
5: 네.
4: 근데 악기를 전혀 다룰 줄 몰랐던 멤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5: 와.
4: 근데 나중에 보면은 막 캐논 변주곡
5: 예.
4: 이런 좀 고난도 곡도 나와요.
5: 아, 그래요?
4: 막 빠르고 막 어려운 그런 곡들도 정말 완벽하게 소화를 하는데 그게 촬영 없는 날에도 모여서 몇 시간씩 합주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5: 근데 이게 실제로 또 안지민 리포터가 타악기를 다루는 음대 출신이잖아요.
4: 네.
5: 악기를 배우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4: 맞아요. 악기를 취미로 하는 거면 그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앨범을 낼 정도까지 연주를 하려면
5: 네.
4: 정말 엄청난 노력은 물론이고
5: 네.
4: 좀 애정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5: 그러니까요. 내가 이 악기를 잘 다루고 싶다는
4: 네.
5: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4: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았나. 그리고
5: 대단하시네요.
4: 그게 또 시청자들한테까지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5: 완전히 그 배우들이 역에 빠져들었던 뭔가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4: 맞아요, 맞아요.
5: 네,
4: 그런 것 같아요.
5: 그거라고 보이는데 실제로 또 이 미도와 파라솔이 발표한 이 OST 앨범이 시즌 1도 있었고 또 시즌 2까지 레트로 열풍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데
4: 맞아요. 그 앞서 들은 두 곡도 1990년대 발매됐던 곡이었잖아요.
5: 예.
4: 그래서 그 곡들을 다시 리메이크하면서 뭔가 그 부모님 세대와 뭐 MZ 세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곡들을 많이 내줘가지고 레트로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5: 또 그리고 조정석 씨의 아로하, 전미도 씨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이 두 노래가 저는 소위 대박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4: 맞아요. 진짜 대박이 났었죠.
5: 대박 났잖아요.
4: 국내 음원 차트 1위를 막 달렸었는데 그때 또 전미도 씨가 한 인터뷰에서 감독님과 작가님 덕분에 음원 차트 1위를 했다. 아이유 씨를 이겼다면서 막 주변에 질타를 받기도 했다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5: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발매됐었던 아이유 씨의 노래가 뭐예요? 아시나요?
4: 뭐였을까요?
5: 아 퀴즈예요?
4: 몇 개예요?
5: 네. 아 2021년이면은 모르겠긴 한데
4: 21년이면
5: 근데 아이유 씨를 제치고 이 전미도 씨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4: 네.
5: 저도 이 노래를 드라마를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무한 반복해서 들었던.
4: 아 정말요?
5: 네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미도와 파라솔 함께 또 들어보고 있는데 세 번째 노래는 이제 어떤 노래를 또 들어볼까요?
4: 세 번째 곡은 언젠가는입니다.
5: 언젠가는 이상은 씨의 대표곡이잖아요.
4: 맞아요. 그 곡을 리메이크한 그런 곡인데 지금의 헤어짐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이게 삶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0: 끝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 아, 근데 가사가 저는 좋은 곡들이 많지만
0: 네.
1: 언젠가는 이거는 국어 책에 실려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시예요, 시.
0: 맞아요.
1: 네.
0: 그리고 이게 좀또 찡해져요, 마음이.
1: 울컥하죠.
0: 네.
1: 서럽고.
0: 맞아요.
1: 예,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0: 네,
1: 왜
0: 그러니까요.
1: 그럴까요? 왜 항상 소중한 거를 보고 있을 때는 소중한 줄 모르고 있다가 꼭 사람들은 잃어버려야지 알거든요.
0: 아,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그쵸?
1: 사랑도 그렇고 젊음도 그렇고
0: 아.
1: 그게 안 보이나 봐요. 물론 저도 안 보입니다만. 그럼 어떻게 잘 써야 될까 싶기도 하고.
0: 또 2904님이 아이유 씨 2021년 앨범 라일락이라고
1: 라일락.
0: 해주셨네요.
1: 라일락. 또 2904번님이 거의 뭐 백과사전이시기 때문에 라일락이라고 또 정보를 주셨고, 351번님께서는 지밀 리포터 음대생이신 건가요? 하시면서 질문을 또
0: 네,
1: 주셨네요.
0: 맞습니다.
1: 타악기를 다루는
0: 맞습니다.
1: 악기 이름이 뭐였죠?
0: 마림바.
1: 아, 마림바.
0: 네.
1: 마림바를 다루는.
0: 마림바 아시나요? 이
1: 네.
0: 3521님.
1: 마림바. 퀴즈를 오늘 많이 내시네. 또 그리고 이 언젠가는 결국에는 많은 분들의 좀 눈시울을 붉힌 노래이기도 하고.
0: 맞아요. 뭔가
1: 네.
0: 지나간 청춘이 또 시간이 생각나면서 아련함을 불러일으킵니다.
1: 네. 이 드라마에서의 언젠가는 좀 어떻게 소화가 됐나요?
0: 오, 이게 병원 배경의 드라마라서 그런지 뭔가 그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있는 그 병원을 배경으로 좀 치열하게 살아온 멤버들의 성장과 이별,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새로운 약속을 의미합니다.
1: 그리고 노래 그 전개가 좀 저는 재밌더라고요. 좀 전반부에는 잔잔하다가 뒤로 갈수록 그 5인방의 목소리가 함께 좀 뭉치는 예, 그런 구성.
0: 맞아요. 그래서 웅장한 느낌이 듭니다.
1: 네, 웅장한.
0: 네.
1: 좋네요.
0: 네.
1: 그래서 이 구구지로 다시 뭉치자라는 또 약속의 의미가 담긴 곡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도와 파라솔 세 번째 노래입니다. 언젠가는 지금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미도와 파라솔 언젠가는 듣고 오셨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5인방이 다 같이 돌아가면서 부르잖아요.
1: 네.
0: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 원곡을 들었을 때는 저는 뭔가 그냥 연인 사이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네. 느껴지는 감정들을 다룬 곡이라고 생각했는데
1: 네.
0: 이 노래는 우정까지 다루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1: 좀 같이 또 성장해왔고 같이 그 힘든 시간을 보냈으니까
0: 네.
1: 또 그런 느낌이 더 사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즘에 밴드라고 해도 보컬이 한 명이고 뭐 서브 보컬 있으면 한두 명인데
1: 약간 코러스
0: 정도
1: 옆에 살짝
0: 네. 다섯 명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르니까 저는 그 일요일에 찬송가 듣는 느낌도 나고 정말 좀 이색적이었어요.
1: 어디 기립하셨잖아요.
0: 네, 기립해서 정말 아버지를 찾을 뻔한 예, 찬송가 같은 느낌이었는데 언젠가는까지 들으셨고요. 4005번님 스리생 웃고 울고 하면서 참 재밌게 봤던 드라마네요. 지금도 채널 돌리다 나오는 거 보면 한참을 보곤 한답니다. 음악만 몰아서 들으니까 좋네요. 또 보내주셨습니다. 슬이생. 많은 분들이 이 슬기로운 이 시리즈 좋아하시잖아요.
1: 오, 맞아요. 다른 것도 있었죠?
0: 인턴 생활.
1: 오.
0: 최근에 있지 않았나요? 고윤정 씨 나오는?
1: 아.
0: 안 보셨어요?
1: 이거 후속작이요?
0: 예? 뭐 후속작일 거예요.
1: 병원 이야기 맞죠?
0: 병원.
1: 네네네.
0: 안 보셨군요?
1: 봤는데 그게 슬기로운 인턴 생활이에요?
0: 지금 뭐 저랑 전화 통화하시나요 지금?
1: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제목이.
0: 안 본 걸로 하시죠.
1: 저는 그 깜빵 생활.
0: 아 깜빵 생활. 아 깜빵 생활도 있다.
1: 네.
0: 아 맞아요 맞아요.
1: 그걸 생각했거든요.
0: 예 슬기로운 그게 있죠.
1: 네네.
0: 예 그 갑자기 2904번님도 마가 떴다. 네라고 하셨는데 안지밀 리포터랑 갑자기 전화 통화하는 듯한 느낌이 나긴 했습니다.
1: 네.
0: 양해 말씀드리면서 자 네 번째 노래 이제 마지막 노래는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1: 마지막 곡은 슈퍼스타 가져왔습니다.
0: 슈퍼스타 이한철 씨의 원곡이죠?
1: 맞습니다.
0: 네.
1: 이게 그 제목 그대로 남들의 시선이나 기준과 상관없이 삶의 주인공으로 씩씩하게 살아가는 당신이 바로 최고의 슈퍼스타다
0: 네.
1: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0: 안지민 리포터가 근데 이런 약간의 좀 오글거리는 거를 전혀 못 읽으시네요.
1: 네.
0: 왜 그래요?
1: 뭔가 좀 네. 씩씩하게 살아가는 당신이 네. 바로 최고의 슈퍼스타.
0: 네.
1: 좀 오글거리잖아요.
0: 오글거려요?
1: 네.
0: 아 그렇군요. 근데 메시지는 너무 좋긴 하죠.
1: 네. 네
0: 국민송이죠.
1: 너무 국민송. 좋아하는 곡이에요.
0: 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근데 이 노래가 힘들 때 들으면은 눈물 납니다.
1: 나죠.
0: 네.
1: 같이 울면서 떼창할 수 있어요.
0: 힘들 때 듣는 노래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안지민 리포터는 개인만의 그런 좋아하는 곡 그런 게 있을까요?
1: 저 이 곡 좋아해요.
0: 힘들 때 이 노래 들어요?
1: 네.
0: 그냥 급하게 무마하려는 듯한 느낌이
1: 아니요,
0: 있는데
1: 아니요 진짜요 진짜요.
0: 아 진짜요?
1: 네.
0: 가사가
1: 너무 좋잖아요.
0: 가사 좋죠. 네.
1: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괜찮아 잘 될 거야. 너무 좋습니다.
0: 그리고 이한철 씨가 이때 부르셨을 때 나이가 몇 세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금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나이가 있잖아요. 인생 선배가 해준 듯

0: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1: 아, 맞아요. 약간 그런
0: 네.
1: 느낌인 것 같아요.
0: 20대 초에 뭐 청년이 동료로서 해주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의 좀 형? 삼촌? 이 해주는 듯한 느낌이
1: 약간
0: 있어서
1: 조언받는,
0: 네.
1: 진짜 뭔가 내 미래를 알고 있을 것만
0: 네,
1: 같은
0: 나도 다
1: 그런,
0: 해봤어.
1: 네.
0: 근데 잘될 거다 하는 느낌이어서 더 위로가 되는
1: 맞아요.
0: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40번님, 안지밀 리포터 왜 이렇게 귀염 터지는 거예요? 하셨는데.
1: 이거 좋네요.
0: 예? 안지밀 리포터가 또 확실히 이런 부끄러운 거나 뭐 이렇게 오글거리는 거안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좀 유추하기로는 또 경상도 출신이시잖아요.
1: 아, 그게 연관이 있을까요? 그런가 봐요.
0: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저희 어머니도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1: 네.
0: 어우, 이런 거 하면 식은땀 흘리세요.
1: 그래서
0: 네.
1: 그런가 봐요.
0: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귀염 터지는 거예요? 라고 또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이 슈퍼스타라는 노래는 그러면 스리생 드라마에서는 또 어떤 장면에서 또 흘러나오고 그랬나요?
1: 이게 좀그 의사로서 좌절을 겪는 그 후배들에게 이 구구즈 교수님들이
0: 아,
1: 위로를 건네는 그런 에피소드로 등장을 합니다.
0: 그렇군요. 그 선배가 후배한테
1: 네.
0: 위로해 줄 때.
1: 잘될 거다 하는
0: 네,
1: 거죠.
0: 좋습니다. 자, 마지막 노래입니다. 슈퍼스타 또 준비를 했는데요.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정오의 희망곡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깨기. 오늘은 또 미도와 파라솔의 슬기로운 의사생활, 또 드라마 OST 앨범 만나보셨습니다. 슈퍼스타까지 들으셨는데 이 미도와 파라솔의 이 앨범을 저희가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을까요?
8: 뭔가 정말 그 드라마상 그 장면 때문인지 뭔가 좀 위로를 주고 힐링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7: 네.
8: 그렇죠.
7: 위로를 받고
8: 네. 힐링이 되고 뭔가 듣기만 해도 가슴 한 구석이 좀 따뜻해지고 뭔가 좋네요.
7: 저는 그 노래가 좋아도 누가 부르는지가 전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8: 네.
7: 근데 지금 이 5인방이 다 호감이에요.
8: 5인방. 그러니까
7: 그 극에서도 너무 뭔가 인생 선배와 실제로 저런 선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8: 맞아요,
7: 듯한
8: 맞아요.
7: 캐릭터들이잖아요.
8: 그렇죠.
7: 그러다 보니까 그 캐릭터들이 불러주는 이런 위로곡들은 말 다 했죠, 사실.
8: 그리고 아까 그 마지막 곡에서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는데
7: 네.
8: 진짜 뭔가 선배가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7: 선배가 인생에서 그런 선배 만나는 것만큼 복이 없긴 하거든요 또.
8: 어우 그렇죠.
7: 안지민 리포터도 근데 대학생활 하면서
8: 네.
7: 지금 이제 졸업을 갓 했지만 후배들도 만나고 했을 거 아니에요.
8: 그렇죠 그렇죠.
7: 근데 제가 이렇게 안지민 리포터하고 저하고 봤을 때는 나이 차이가 좀 있지만 후배들한테는 또 어떤 선배일지도 궁금하거든요.
8: 오
7: 어때요?
8: 저는 편안한 선배입니다.
7: 편안한? 편안한 선배?
8: 네네 편안.
7: 예를 들면요?
8: 뭐 부탁도 할 수 있는.
7: 아 부탁할 수 있는?
8: 다 들어주거든요 제가.
7: 그래요?
8: 네.
7: 친한 후배 몇 명입니까?
8: 많아요 많아.
7: 없을 것 같은데요?
8: 아, 며칠 전에 네. 후배가 연주를 하는데 저한테 도우미를 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7: 이제 졸업해서 놀아야 되는 선배한테?
8: 네. 그래서 살짝 망설였지만 언니밖에 없어요 라고 해가지고
7: 네.
8: 오케이 하고 다녀왔습니다.
7: 아, 그래요? 아 그럼 진짜 편한 선배다.
8: 네 편안합니다.
7: 몇 학번 밑에 후배예요?
8: 많이 밑에였어요. 그게 진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하는 거여서 네네. 26학번도 있었거든요.
7: 26학번?
8: 네.
7: 올해 들어온 친구분들인데?
8: 네.
7: 아, 근데도 이렇게 지민 리포터한테 부탁할 정도로
8: 네네.
7: 편한 선배 인정합니다.
8: 감사합니다.
7: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또 미도와 파라솔의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까지 만나봤는데요. 시간이 벌써 이제 마지막 노래를 들어야 될 시간이거든요.
8: 네.
7: 이제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8: 우와.
7: 네. 얼른 집에 가셔야 되는데 오늘은 어떠셨나요?
8: 뭔가 이렇게 날씨가 꾸물꾸물 흐린데 좀 신나는 곡 들으니까 업되고 좋네요. 좋았습니다.
7: 좋았습니다.
8: 네. 청취자 여러분도 네. 좋으셨길 바랍니다.
7: 거의 어린이 그림 일기 느낌인데.
8: 좋았다.
7: 네. 좋았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고맙습니다.
9: 있기는 한 거니.
7: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목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철의 사랑 참 어렵다 띄워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수시 데이트 이무진입니다. 사람이 참 단순하죠.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도 행동도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빠른 음악이 나오면 덩달아 좀 빨라지고 느긋한 음악이 나오면 여유를 부리게 되는데요. 오늘 또 우리 2시간 동안 음악과 함께 할 텐데 다들 어떤 스타일을 원하십니까? 7월 2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0: 나와 저스틴 팀버레이크 함께한 4미닛 들었습니다. 자, 저는 두시의 데이트 DJ 안영민님을 대신해서 온 스페셜 DJ 가수 이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맞아요. 이게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 약간 감정이 조금씩 감정이 흘러가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음악이 주는 리듬감 때문에 우리 몸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 같고, 실제로 느린 음악을 들을 때 맥박이 조금 천천히 뛰는 느낌도 받는 것 같고. 자, 이렇게 오후 2시에 필요한 음악은 뭘까요? 답은 두댕이들이 알고 있죠.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사연, 시시콜콜한 얘기 전부 좋으니까 다 남겨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어제도 오늘 또 영원히 감사한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토익은 해커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스튜디오는 노래방이 됩니다. 2시의 데이트 특집 노래방 애창곡. 제가 두 대를 진행하는 동안 노래만 나오면 흥얼흥얼 따라 불렀더니 아 제작진이 그냥 판을 제대로 깔아줬는데요. 오늘 두 대 청취자분들의 노래방 애창곡 마음껏 불러볼게요. 스타트를 끊어볼 노래는요, 노래방에서 갖춰야 할 마인드를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5070님께서 제 애창곡은 프로듀스 101의 나야나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노래방에서만큼은 제가 무대의 중심 아니겠어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야 맞죠? 아무래도 이 노래방에서 주인공이 되려면 가장 먼저 거쳐야 되는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5070님 두 대 노래방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듀스 101의 나야나 렛츠고.

도시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프로듀스 101의 나야나에 이어서 싸이 챔피언 DJ DOC의 Run to You까지 듣고 왔습니다. 역시 아 우리 두대 청취자분들 흥이 넘치십니다. 신청해주신 분들이 계셔요. 3120님께서 저는 퇴근만 기다리는 직장인인데 가끔 상사가 일찍 간다고 눈치 주는 그런 날 저는 코인 노래방으로 달려가서 싸이의 챔피언을 열창하고 갑니다. 그런 다음에 집에 가서 치매까지 해주면 스트레스 쏵 내려가요. 아 맞아요. 야 노래방 갔다가 집 가서 치매 정말 최고의 코스네요. 저 스트레스 풀 때 부르는 노래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신나는 노래보다는 특히 노래방을 가게 되면 이제 친구들이랑 가는데 약간 안재홍님의 친구나 놀아줘 형 뭐 강사느님 노래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피가 끓는 여성분들이 질색팔색하는 가끔 임재범 고해 부르곤 합니다. 그럼 스트레스가 풀리던데요? 지금 예 여기 네 여성분들 네, 여성 제작진분들께서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네 6370님께서 DJ DOC의 Run to You 불러줘야죠. 특히 남자 둘 이상 껴있는 모임에서 노래방 갔을 때 이 노래만 한 게 없어요. 어색한 사이도 바로 어깨 동무하면서 형동생 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바로 어깨 동무하게 되는 노래가 아무래도 이제 또 안재홍님의 친구 네 놀아줘 형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뭐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런 거 부르면서 어깨 동무하고 눈물이 납니다. 네, 흥타임 절대 끊기면 안 되겠죠. 신나는 노래 예약돼 있습니다. 3307님께서 제 애창곡은 다비치의 파리파리예요. 왠지 모르겠는데 곰도 잘 올리지도 못하면서 중학생 때부터 노래방만 가면 이 노래를 항상 1번으로 부릅니다. Call me, hold me, tell me 가면 안 돼. 네 저는 이 노래 이제 초등학생 때 그 공영 주차장이 지어지기로 예정된 곳에 늦어지면서 임시 방방이 지어졌었어요. 거기서 엄청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파리파리. 다비치 누나들 얼마 전에 곡 들이면서도 이 썰을 풀었었어요. 네. 역시 경악을 금치 못하셨었던. 자, 고음 한번 시원하게 지르고 오시죠. 다비치 파리파리.

지금 흐르는 곡 7836님께서 추천해 주신 지코의 아무 노래입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한 날 아무 생각 없이 즐기고 싶을 때 지코의 아무 노래를 불러요. 맞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죠. 아무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0: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호텔.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노래방 애창곡 특집 함께하고 계시고요. 1259님의 애창곡이죠. 데이식스의 해피 듣고 왔습니다. 1259님께서 저는 데이식스의 해피를 자주 부르는데요. 부르고 있으면 오늘은 조금 힘들었어도 내일은 왠지 행복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제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노래예요. 보내주셨어요. 데이식스 노래들이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결을 가지고 있어요. 아예 팀 스타일이 확고하다 보니까 듣고 있다 보면 약간 happy, 뭐 maybe tomorrow, 뭐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뭐 그냥 뭐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다 뭔가 약간 아 다시 희망을 가지자 하게 되는 노래들이 위주인 것 같습니다. 네, 0705님께서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요. 리듬, 가사 다 좋고 즐거운 분위기 유지도 가능, 떼창으로도 딱이에요.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이 무리무리마다 이런 노래들이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안재욱의 친구입니다. 자, 떼창을 부르는 두 곡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IOI의 갑자기,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떼창 부탁드려요.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노래방 애창곡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0533님의 애창곡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0705님의 애창곡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에 이어서 어우 제 노래네요, 이무진의 신호등까지 듣고 왔습니다. 신호등이 애창곡이시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요. 5949님께서 회식 때 노래방 가면 무조건 이무진의 신호등을 예약합니다. 반주가 나오면 정말 성별 불문, 나이 불문, 직급 불문 모두가 다 따라 부르거든요. 가끔은 마이크를 아예 뺏기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도 덕분에 이렇게 또 제 노래 또 많이들 불러주시고, 예, 원작자로서 너무 기쁘네요. 3947님께서 가족끼리 외식하면 2차로 노래방을 가는데요. 신호등이 6살, 13살 아들들을 대통합시켜주는 노래예요. 정말 누가 만들었는지 너무 잘 만들었어.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항상은 아니지만 진짜 가끔, 진짜 기억에 남는 게 한 두 번 있는데, 가족이랑 이제 외식을 나가면 노래방을 갔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어요. 그때 저는 이제 노라조의 슈퍼맨, 엄마 아빠 앞에서 이제 막 재롱 부리면서 많이 불렀던 기억인데, 아, 그때가 딱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27살이 되어서, 네, 지금은 이제 안재혁의 친구 부릅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4211님의 애창곡입니다. 4211님, 악뮤 노래는 잘 부를 수 없지만 수현씨 없이 차현역씨 혼자 부른 멸종위기 사랑은 은근 따라 부를만 해요. 부진씨 불러봤어요? 아, 당연하죠. 다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투제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노래방 애창곡 특집으로 모두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 끝곡은 이 노래입니다. 8571님의 그 시절 임현정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을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잊고 지냈었는데 최근에 영화에 삽입되면서 다시 여기저기서 들리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역시 명곡은 세월이 흘러도 다시 사랑을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아, 참, 제 기준 이무진의 에피소드가 그런 노래가 될 것 같아요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확인해보니까 이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이 2003년 곡 무려 23년 전 노래라고 해요. 와, 저희 아버지도 항상 차에서 이 노래를 틀어주셨고 그 덕분에 저도 제가 차가 생기고 면허를 따고 하면서 차에서 주기적으로 이 노래를 틀어요. 특히 이제 요즘 같은 날씨죠. 비가 내릴락 말락할 때 참 잘 어울리는 노래예요. 아, 에피소드. 이 노래도 이제 한 20몇 년 후에 다시 또 사랑을 받게 된다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네요. 근데 따라 부르긴 어렵지 않으실까? 아직까지 풀곡을 제대로 따라 부르시는 곡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에피소드. 아무래도 이제 제 노래는 노트 수가 좀 많다 보니까 떼창해 주세요. 자, 정말 오래오래 사랑받고 있는 노래죠. 임현정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육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 강원특별자치도에서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이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도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기업은 청년 인턴을 채용하고 인건비와 기업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033-256-957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3부 시작됐고요. 저는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3부 첫 곡으로 오늘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안재욱의 친구 듣고 왔습니다. 예, 피디님 감사드려요. 아니 떼창하면 생각이 나는 게 저는 노래방을 갈 때 무조건

0: 친구들이랑 친구 서너 명이랑 소주 서너 병을 먹고 이미 취할 대로 취한 채로 노래방에 비틀대며 들어가요. 그리고 몇 곡 안 부르고 나오는데 그때 꼭 있는 곡이 안재욱의 친구입니다. 그냥 틀면 자연스럽게 다들 핸드폰 내려놓고 딸꾹질 겁나 하면서 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남자 네다섯 명이서 이렇게 어깨동무한 채로 안재욱 친구 마이크도 안 대고 부르고 있으면 정말 장관입니다, 여러분. 진짜 보기 안 좋고 눈살 찌푸려지지만 우리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죽마고우, 죽마고우입니다. 정말 그냥 친구, 어떤 말이 필요합니까? 술과 노래와 친구 함께 있다면. 아, 제가 지금 술 안 먹은 지 꽤 됐는데 아 땡기네요. 친구들 또 보고 싶네요. 자, 오늘 이렇게 노래방 애창곡 특집 함께 하면서 두댕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만나고 있고요. 광고 듣고 와서 또 쭉 이어가 볼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날을 안아봐.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커피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듣고 왔습니다. 야, 이 노래도 아까 얘기했던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거나하게 취해서 노래방 가면 꼭 태창하는 안재혁 친구를 포함해서 몇 곡 사이에 있는데, 야, 이게 이번 애창곡은 아주 강렬한 노래였습니다. 8591님이 보내주신 신청곡이었고요. 목소리 허스키하신 분들, 노래 좀 부를 줄 안다 하는 분들,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을 열심히 연습해서 불러보십시오. 노래방 안에 있는 모두가 바라는, 모두가 바라보는 눈빛이 바로 뿅 갈 겁니다. 경험담이에요.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의 노래방 애창곡인데 저는 이 노래를 안재혁 친구처럼 떼창해서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보지 않고 모두가 그냥 허공을 본 채로 계속 악지르면서 부르곤 하는데, 이게 또 진짜 잘 부르는 사람 한 명이 마이크 쥐고 딱 부르면은 야, 이 그 시선이 정말 동경의 눈빛으로 바뀌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7030님께서 저는 노래방 맨 마지막 곡으로 늘 맨발의 청춘을 불러요. 40대인데 내 청춘은 지금부터다! 라는 하는 마음으로 간다! 와다다다다! 하면서 춤까지 야무지게 추고 나온다고 합니다. 와우, 노래방 끝곡 너무 중요하잖아요. 정말 이 한두 시간을 딱 마무리할 때 듣는 노래. 저는 노래방 끝곡으로 아마 앵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안재혁의 친구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1355님께서 제 애창곡은 자자의 버스 안에서입니다. 딱히 사연이 있는 건 아니고요. 노래를 못해도 너무 못하는 음치라서 요 노래를 고릅니다. 이 노래에 전주가 흐르면 누구든 알아서 마이크 뺏어가 불러주거든요. 무진 DJ 진짜 부러워요. 음색 천재로 태어나더니 전생에 우주를 구하셨나요? 아유, 아닙니다. 저도 이, 야, 버스 안에서 사실 이런 노래는 그냥 마이크를 뺏고 뺐다 그냥 다 같이 내려놓고 그냥 다 같이 부르는 그런 바이브의 노래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노래가 있죠. 네, 언급 안 할게요. 자, 노래방에서 서로 부르려고 하는 노래 두 곡, 버게 맨발의 청춘, 자자의 버스 안에서 듣고 올게요.

저는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두대 노래방 애창곡 특집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런 음악 어떠세요? Let's go!

투제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다들 노래방 애창곡 특집 함께하고 계시고요. 7030님의 애창곡 버게의 맨발의 청춘, 1355님의 애창곡 자자의 버스 안에서 두 곡에 이어서 엄정화의 페스티벌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페스티벌은 352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3521님, 대인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혼자 코인 노래방 가서 페스티벌 열창하면 스트레스 쌓인 게 좀 풀리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 노래 부르는

하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가수인지라 그게 좀 덜한 편이에요. 항상 노래를 하니까 되려 이 노래로 인해서 뭔가 마음대로 안 됐을 때 혹은 연습하면서 내가 원하는 길대로 못 갔을 때 받은 스트레스를 노래로 푸는 경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되려 저는 노래로 받은 스트레스를 반대로 대인관계로 좀 푸는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형님 동생을 만나고 뭐 그냥 맛있는 거 먹고 혹은 음악 얘기하고 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 나누고 그러다가 뭐 가끔은 술도 한잔하고 노래방 가서 안재욱의 친구 부르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푸는 것 같아요. 야, 그럼에도 어쩔 수 없죠. 스트레스 푸는 데에는 일단 일반적으로는 신나는 노래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신나는 노래 한 번 더 얹어보도록 할게요. 9959님이 박경림의 착각에 늪히어 회사 회식 때 이거 부르면서 춤까지 추면 올 회사 과장 부장님들 뒤집어지십니다. 아, 야, 회사 회식 때 회사 상사분들이랑 스트레스를 같이 풀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신 분 같아요. 모두 다 아는 이 노래에 다 같이 빠져보시죠. 박경림의 착각의 늪, 렛츠고!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투제 데이트 4부 시작됐고요. 저는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두대 노래방 애창곡 특집 함께하고 계시고요. 노래방 손담비 노래방 손담비라는 별명을 가지신 613호님이 신청하신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듣고 왔습니다. 사연 또 보내주셨어요. 제가 노래방 손담비입니다. 저는 완벽한 구현을 위해 노래방 사장님한테 의자와 빌려와서 춤춰요.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아, 이 가끔씩 진짜 진심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노래방에서 진짜 내가 오늘 밤 주인공이다 해가지고 저도 친구들이랑 많이 취하면 우통 까고 불러요. 다 같이 우통 까고 이렇게 어깨동무 한 채로.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이랑 노래방을 안 가요. 실제로 잘 부르면 안 돼서 우통 까고 딱 이제 어깨동무 한 채로 안재욱 친구를 부르곤 하는데, 이야, 야, 의자를 빌려와서 춤을 추신다니 대박입니다. 자, 이렇게 빠른 비트에 리듬 타면서 아주 신나게 놀아봤고요. 이쯤 되면 노래방 분위기 한번 싹 바꿔줘야죠. 때맞춰 아주 진한 소울을 담은 노래를 신청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1943님께서 현 남편, 전 남친이죠. 현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금지된 사랑을 항상 불렀어요. 저는 지금 또 노래방 가면 이 노래 듣고 싶어서 번호를 누르는데 우리 남편 무지하게 힘들어하네요. 나이 먹으니 목소리도 안 나온다나 뭐라나.

무진 씨가 한 소절 불러주세요. 먼 하늘에 같은 날에 떠나. 야, 이거 진짜 수많은 남자분들의 애창곡이죠. 분위기 이어서 노래 바로 듣고 올게요. 김경호 금지된 사랑.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과 노래방 애창곡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에 이어서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까지 듣고 왔습니다. 와, 6865님께서 제가 사투리를 정말 많이 쓰는데요, 서영은 혼자가 아닌 나 부를 때는 공기 반 소리 반으로 여리여리하게 부르거든요. 예전에 썸남이 그 모습이 소녀 같다고 해줘서 자주 부릅니다 보내주셨어요. 아, 노래가 가진 힘이죠. 정말 이 내가 노래 부를 땐 다른 사람이 되곤 하잖아요. 특히 이제 타인과 함께라면, 저는 이제 그냥 진짜 죽마거우 인 친구들과만 노래방을 가서 변신을 잘 하진 않긴 하는데, 야, 그럴 때 정말 내 모습을 기억해주는 사람 덕분에 이렇게 더더욱 큰 변신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278님께서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이요, 제가 하고 있는 수필 모임에서 지난 6월에 제주도 문학기행 가서 불렀어요. 가사가 수필 같잖아요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저는 김종서님이 라이브바 하시는 곳에 가서 실제로 그냥 술 한잔 하면서 김종서님의 라이브 들었는데, 그 당연하게도 이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왜 가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이제 제 밴드에서 피아노 치시는 형님이 김종서 그냥 라이브 바에서 하는 그 연주를 맡으셨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초대받아서 너무나 감사하게 갔었는데, 그때 들었을 때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수필 같다. 자, 분위기를 다시 한번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8343님께서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 불러야죠. 친구들이랑 노래방에서 분위기 띄울 때도 최고고요. 회식 때는 그간 쌓인 감정을 서슴없이 표현할 수 있는 멋진 우렴구 덕분에 꼭 부르는 노래입니다. 부르고 나면 정말 속 시원해져요. 야, 맞아요. 이 가사가 또 닥쳐! 닥치고 내 말 들어! 야, 정말 이렇게 딱 투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빡! 하고 훅을 날려주니까 스트레스가 빡빡 풀리는 것 같아요. 이 노래 신청해주신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8363님께서 뭐야? 8343님과 8363님께서 1년에 하나씩 3년 동안 가게 3개를 폐업하고 다시금 일어서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남편이자 아빠입니다. 저도 말달리자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다시금 힘을 내고 있어요. 저 잘 될 거라고 응원해주세요. 달리고 또 달리고 그냥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본인이 있어야 할 곳에 위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노래 취향이 같은 두 분, 번호도 비슷한 두 분, 8343님, 8363님의 스트레스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두세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

비티컬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 두유, 장모님표 마더린더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뻔했는데. 두제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오늘 두댕이들의 취향 제대로 알아가게 되어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아, 제가 아까 그런 말 했죠. 노래방 가면 무조건 앵콜곡은 친구들과 함께 부르는 안지혁의 친구라고. 우리에게 마이크는 없습니다. 그저 떼창만 있을 뿐이죠. 각자 계신 자리에서 불러주세요. 안지혁의 친구.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6: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5: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6: 언제 바뀌지? 위험해!
5: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6: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잠깐만.
5: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6: 뭐 하는 거야?
5: 손 들기. 손을 들고 운전자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6: 흰색만 받는 거야. 토끼야, 하지 마.
5: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for you.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바쁘게 길을 가다가 눈앞에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면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마음이 괜히 조급해지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서서 이 파란불을 잠시 기다리다 보면 뜻밖의 여유를 만날 때가 있는데요. 앞만 보고 달릴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사소한 풍경들이 억지로라도 멈춰서고 나니 그제야 선물처럼 나타나는 거죠. 오늘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할 일들을 떠올리며 바쁘게 달리고 계신가요? 다음 신호가 켜질 때까지는 아무 걱정 말고 오직 귀에 들리는 노래와 이야기에만 온전히 집중해보면 어떨까요? 다시 힘차게 걸어나갈 초록불이 켜질 때까지 여러분의 시원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 엄정화 숨은 그림 찾기였고요. 개구쟁이 악마님, 달라진 걸 찾아보세요. 예. 여러분은 이제 뭐 운전 중이실 때나 걸어 가실 때 보행 중에 신호등에서 빨간불을 마주치면 멈추잖아요. 우리가 멈춰서 뭘 하시나요? 그냥 멍하니 신호를 바라보시나요? 아니면 멍하니 그냥 주변을 보시는지, 아니면 재빨리 이제 전화기를 꺼낸다던가 딴 생각에 깊이 빠진다든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만히 이렇게 좀 주변을 살짝만 돌아보면 저 자리에 저런 게 있었나 싶은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우리는 빠르게 목표만을 향해서 걸어가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좀 멍하니 앉아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으면 좀 재밌지 않나요?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좀 재밌고 표정도 재밌고 저런 상황이 또 있네, 이렇게 또 생각들을 하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들, 내 일상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남의 일상을 좀 훔쳐보는, 바라보는 그런 또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신지, 여러분 지금 눈앞엔 어떤 모습들이, 어떤 모양들이 펼쳐져 있는지 오늘 조금 나눠볼까요? 문자창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0: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유튜브 창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려있죠. 유튜브 창 오셔서 우회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예, 보면서 라디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 정 집사님 문득 궁금해지셨어요? 아하, It's me! 예, 저입니다. 아, 화낸 거 아니고 저예요. 예. 그리고 예. 아, 쿰팡님께서 다들 리디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야. 좋습니다. 쿰팡님 그 안 바쁘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방송 전부터 후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아, 참여해 주시고 제 얘기에 이렇게 귀 기울여 주시고 고맙습니다. 예, 쿰팡님의 파인애플 외침 덕분에 아마 제 채기가 지금 쏙 들어간 것 같아요. 제 채기가 계속 나오려고 그랬는데 아까부터 예, 잘 넘어갔습니다. 위기를. 자, 오늘 2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문자창 열어두고요. 유튜브 창 열어두고 있을게요.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출석 체크 기다리고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시는지 눈앞엔 어떤 풍경들이 펼쳐져 있는지 짤막하게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2부 순서 함께하고 또 3, 4부에는 우리 김용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잊지 말자 안전, 안전상식 배우는 순서도 함께 준비해두고 있을게요. 광고 먼저 듣고 옵니다.
1: 티어실 원스야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의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6: 여러분 저 했어요 침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7: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침특가 이벤트
8: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7: 7월 7일부터 14일까지
8: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0: 지친 날을 안아줘.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5: 상큼함이 필요할 때
6: 와인 비니거
5: 굿,
6: 레드 와인 비니거
5: 베럴,
6: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5: 리슨이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베르디.
6: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3: 카사베르디.
2: 발효식초 광고.

자, 우회백은 성슬입니다. 목요일 순서 함께합니다. 출석 체크 아직 안 하신 분들 서둘러 찾아주시죠. 오늘도 뭐 국감문 활짝 열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고요. 유튜브 창도 열려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MBC 강원영동 MBC 이지.co.kr 홈페이지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문자창은 동네방네님께서 가장 먼저 열어주셨는데요. 각축전입니다. 아주. 네, 매일매일 다른 분들께서 이렇게 문자창을 열고 닫고 열고 닫고 감사해요. 동네방네님. 대전 오바리님께서는 어머 제가 아닌데요. 너무 예쁘게 그려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짱짱님의 이 어떤 꼼꼼함과 관찰

실력은 따라잡을 수가 없다. 네, 에어컨한테 가는 건 어떻게 하셨지? 진짜 약간 좀 약간 소름 돋을 때 있다. 예, 등골이 서늘할 때가 있다. 사로비아님께서 오늘 출근길 또 일찍 문자창 열어주셨고요. 하하호호님과 쿰팡님과 또 아치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 효민 학생 생일이래요. 축하합니다. 점심을 다 같이 드셨대요. 온 가족이 고깃집에서 스멜이 소고기 스멜? 아, 아버님께서 이런 얘기 주셨어요. 우리 효민 친구. 효민아, 태어나고 잘 자라줘서 고맙다. 우리 딸 생일 축하해. 효민 학생이 엊그제 성적표 주신 그 둘째 따님이신가요? 기특해라. 축하합니다. 여우의 여신님은 곧바로 집에 안 가셨군요. 들러. 어쨌든 안전 귀가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치기님도 오셨습니다. 벌써 더위를 먹은 건지 하루 한 끼는 면으로 당기죠. 라면도 좋고 막국수도 좋고 콩국수도 좋고 냉면도 좋고 이게 일단 간단해서 좋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제 먹고 또 다른 일 하고 점점 또 바빠지는 일상입니다. 달콤설탕님도 함께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즐겁게 함께해 주시고 효남매님은 오늘 문자를 주셨는데 며칠 열공한다고 출첵도 못하고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래도 끝까지 해야겠죠? 아이들 데리러 가면서 방송 들을게요. 이게 안 들어오는 것 같아도 머릿속에 희미하게 계속 쌓이고 있다. 운전 조심하시고요. 오드로님의 복잡한 심경은 따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국종쌤께서도 그쵸. 강릉도 비가 좀 확 차라리 쏟아지면 좋겠는데 그냥 이제 수분이랑 함께 둥둥 떠다니는 느낌입니다. 골드마운틴님 신청곡과 함께 목요일 출첵해주셨고요. 그리고 10100번님은 오송에서 경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나 노래 한곡 들을까요? 혜성.

유나의 혜성을 듣고 에브릴 라빈의 스케러보이가 그죠? 듣고 나니까 또 그렇죠? 연상이 돼서 같이 좀 올려두긴 했었는데 예, 뭔가 이제 쌍둥이 같다 이런 얘기를 또 주셨습니다. 두 곡을 연달아 띄워드렸어요. 에브릴 라빈 스케러보이까지 이 곡을 산책 리스트에 올려두세요. 아침님은 아침 산책길부터 상당히 템포가 예, 텐션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새싹 베이비냐 그랬으면 좋겠다. 예. 그랬으면 좋겠다. 예. 흰 셔츠가 그렇게 되는 날까지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채원 씨 부산에서 찾아주셨어요. 날씨가 아, 부산도 꾸물꾸물하군요. 지금 뭐 전국이 다 이제 어제부터 공식적으로 좀 늦은 장마가 시작이 됐죠. 강릉도 되게 계속 꿀

거라고 꾸물꾸물하고 다음 주까지는 일기예보가 계속 이렇게 흐리고 비가 잡혔다 또 흐렸다가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날씨를 보이더라고요. 어떻게도 이렇게 또 소문 듣고 오셨나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트로트가 아예 안 나가진 않지만 자주 선곡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신청해 주신 노래는 이렇게 좀 자주 들으시긴 좀 어려울 수 있다. 미리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8번님 너무 덥죠. 예, 뭐 날씨 습도가 높다 보니까 확실히 체감 온도도 더 올라가고 꿉꿉한 날씨입니다. 8179번님은 주말에 외가 가족 모임이 있어서 장 보러 가신대요. 집에서 다 해드시나 보는구나. 가족들이 집에 모여서 이제 장 보러. 엄청 큰 일이고 엄청 상상만 해도 고단한 일이지만 생각만 해도 참 행복하다. 예, 복작복작. 강자매 패밀리 사랑합니다. 라고. 벌써 이제 주말권이죠. 예, 목요일 오후입니다. 진짜. 닐리만보님은 학교 교문이 지금 보이신다고 지금 유일하게 눈앞에 보이는 전경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학교 교문이 보이고 둘째 픽업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신호 대기 중이시고 노래 찾아 지금 보고 계시고 좋습니다. 0423번님도 저도 운전하면서 주변 풍경을 잘 살펴보는 편입니다. 네, 운전하실 땐 조심하셔야 돼요. 네. 신호 대기하면 폰 메시지 확인도 하지만 찰나의 순간 포착 사진도 찍죠 하시며 오늘인가요? 뭔가 이렇게 신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공사이사모님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송길이 동구님 봤죠? 제가 네. 얼마 전에 문자로 되게 오랜만에 오시고 한동안 또 며칠 안 보이셨는데 예, 유튜브 창에서 어제 뵙고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같이 손을 흔들었는데 그리고 롱타임 노씨 예, 우리 벨루노님께서도 벨루노를 찾아라는데 완전 채팅창에서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유 감사해요. 강사로비아님 예. 이제 실명은 좀 조심스러워서 우리 강사로비아님 고맙습니다. 최재훈의 노래 한 곡 준비했는데요. 지금 우리 우드로님께서 복잡 다단한 어떤 심경을 노래 신청곡에 담아 보내주셨습니다. 우울증.

0: 이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오, 오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 노래. 노래가 100m 전력 질주한 느낌이다. 전 오늘 지금 처음 선곡이 된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24년도 10월 선곡을 했네 내가. 언제 했지? 24년도 10월에 이어서 우회 발견 12년째인데 올해로 12년 동안 두 번째로 네, 선곡이 된 날이었습니다. 최재훈 우울증. 가사가 얼마 전에 그 빵 에피소드가 또 생각이 나요. 뭔가 이렇게 울분이 좀 가득한 우리 우드로님의 요즘 모습이 그려져서 위로의 마음을 전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 2부 순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문자창 열려있어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집니다.
1: MBC FM for you.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2: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1: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2: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1: 02-2677-2677 IS 동서.
3: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0cm 스토커였습니다. 1447번님 신청곡이었는데 일이 있어서 아는 동생과 문막에서 지금 강릉 IC까지 왔어요. 눈앞에 초록한 풍경을 보니 안구가 정화됩니다. 근데 날씨가 안 좋아서 조금 아쉬워요. 10cm 스토커 듣고 싶습니다. 문자가 오자마자 제가 2부 첫 곡을 다른 노래로 올려뒀었거든요. 근데 어? 반가운 마음에 바로 띄워드렸습니다. 일은 잘 해결이 되셨나요? 2447번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얼마 전에도 또 오셨었죠. 예, 자주 뵈니까 너무 좋네요. 2447번님 주소 성함 주시고요.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복서님은 주말에 일본 여행 가신대요. 2박 3일 오. 짧아서 아쉽고 아쉬워서 더 기다려지고 더 설레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기대돼요. 근데 실망할까봐 기대 안 한다고 마음먹고 있어요. 기대 엄청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실망은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너무 아쉬우실 것 같은데. 반대로.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네. 재밌겠다. 일본 어디로 가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십시오. 전 일본 하면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진짜 너무 진짜 미식의 나라죠. 까만꼬마님은 아 지금 눈앞에 빨래가 보인다. 널어놓은 반바지 이거 딱 완전 바로 그냥 빨래 건조대 밑에 누워 계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반바지를. 아 좀 시야가 좀 답답합니다. 예, 걷어주십시오. 예, 걷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농사지는 병주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북 영주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인데 와 저는 열차 여행하는 걸 좋아해요. 다른 열차인 KTX보다는 중간 정차역이 많고 느리게 가는 일반 열차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빠른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름 천천히 때론 느린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7월도 서두르는 것보다는 여유를 가지며 보내면 좋겠습니다. 한 달 잘 보내시고 더위 조심하세요 해주셨어요. 뭔가 약간 월간 문자 같은 느낌인데요. 이번 달 잘 보내고 우리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우리는 항상 이 KTX에 너무 익숙해진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열차들을 타면 좀 답답한 느낌도 있고 가는 거 맞아? 이런 느낌도 있고 저도 부산에 그 이제 부산은 그 뭐지? 구간마다 이제 KTX 또 일반 속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강릉에서 부산을 오가는 열차는 그렇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느리게 갈 땐 또 그 맛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가면 차랑 별반 차이가 없지 않나 싶지만 이렇게 손을 놓고 운전대를 놓고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면서 또 이 속도 다른 속도를 또 즐기며 가는 맛이 있죠. 농사짓는 병주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시고 우리 다음 달에 또 만나요. 한 달 잘 보내시고요. 위저입니다. 아일랜드 인 더 선.

비둘기호 들어봤죠, 낙하님. 타본 기억은 없고, 예. 네. 들어봤죠. 1995년 첫 발령 때 1년 동안 주말마다 비둘기호 열차를 2시간씩 타고 다녔어요. 추억입니다.

아쿠아님, 누굴 보러 그렇게 2시간을 달려가셨어요? 저의 이 빨라지는 톤이 좋으시다고. 저는 상당히 쫓겨요. 곱게 말해서. 예, 더 심한 말을 쓰고 싶지만. 잔디 유니님 오셨습니다. 리디 날씨가 흐리네요. 2박 3일 캠핑 예약했는데 금요일에 해놨는데 비가 안 오기를. 같이 기도할게요. 그 요즘 뭐 일기예보는 지금 보고 1시간 후에 보면 좀 달라져 있더라고요. 괜찮다, 괜찮다. 철부지맘님 오셨습니다. 원주에서 영주로 상담 갔다 오는 길 오랜만에 친한 언니가 보고 싶어서 안성으로 갑니다. 여, 즉흥 여행 좋다. 오늘 이 길을 즐기고 있죠 하셨어요. 아, 멋지다. 이 우정 응원합니다. 밤카스테라님은 이번 주 어머님 생신이 있으시대요. 어머님 생신 그리고 우리 밤카스테라님도 생일 있으신 거예요. 오, 생일 주간이네. 축하드립니다. 가족 여행에 바쁜 시간이 될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양양 여행인데 비 예보네요. 장마 시작. 그래도 바다 보면 행복하겠죠? 밤카스테라님은 영서 쪽이신가요? 저는 강릉에 살면서도 참 바다라는 게 희한한 것 같아요. 네. 바다 갈 때마다 참 좋아요. 와, 바다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평소보다 좀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네, 자주라고 해봤자 뭐 매일 가는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정말 맑으면 맑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비가 오면 또 비가 오는 대로, 회색빛이면 회색빛인 대로. 참 희한한 존재죠, 바다. 방카스테라님 조심히 오세요. 그리고 6728번님, 세상에, 보이는 라디오라는 게 이런 건가요? 신세계를 영접하셨어요?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안 깔아두셨어요, 앱을? 오, 이유가 있으신가? 근데 이것도 되게 그 스마트폰 디톡스 가능하겠다. 약간 뭐 무의미하게 전화기를 보는 시간이 한결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들, 패드로 즐기고 있어요. 좋다, 좋다, 진짜 좋다. 어쨌든 다른 방법이 있다. 매일 하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방송 중에는 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728번님. 아유, 반갑네. 잘 지내셨나요? 아, 9099번님. 주말 농장으로 출근을 해봅니다. 풀들이 제 키보다 더 크게 자라버렸어요. 잡초도 살 권리가 있겠지만 너무 미워요. 2시간 쭉잘 듣겠습니다. 그지? 돌아서면 한주 동안 주말 농장이니까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가실 텐데 분명히 정리해놓고 왔는데 한주 사이에 이렇게나 자라 있으면 참 허무하고 화나고. 정리해야죠 또. 사자 최우준입니다. 노래를 합시다. 이번 주에 강릉에서 공연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오발가족 사자 최우준의 목소리 듣고 올게요.

낙화님 같이 늘어지고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한 곡 더 가볼까요? 산타나 나이도 함께했습니다. Feels like fire고요. 회사 가시느라 두 시간을 와. I'm telling you it's over. 주말마다 가셨더래. 저는 러브스토리를 기대했는데 노래 듣고 옵니다.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오후의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 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고맙습니다. 연주곡으로 1, 2부 순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5시에 우리 김영록 아나운서와 함께 안전상식 들고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Tom Odell, If You Wanna Love Somebody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무궁화님 지금 돼지고기 들깨 호박 두부 김치찌개 끓이고 계신데요. 다 들어간 거죠 지금? 김치찌개 들깨? 오, 오, 좀 새로운데요? 아, 0503번님 오셨습니다. 간다 간다 오발이 갑니다. 목요일에 수업이 많아서 이제야 잠시 쉬면서 출첵해 주셨다고. 그 코칭 무슨 자격증 준비하고 계시죠? 그 운동 관련된. 예. 네. 아, 엄청 바쁘게 진짜 하루하루를 진짜 분단위로 사실 것 같아요. 0503번님. 응원합니다. 짱짱님, 하루 종일 누워서 손만 까딱하고 있어요. 저 저녁 시켰는데 부럽죠? 아, 그죠. 오늘 저희 이제 메소드 연기 준비된 날입니다. 어제 아니고 오늘. 지난주 우리 또 영록 아나운서가 회사 다른 일정 때문에 녹음으로 여러분께도 목소리를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예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어, 오늘 백합과 세트로 예 궁금하시죠? 약간 예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창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부위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 우리 저기 부장님이 오신 줄 알고. 광고 듣고 와서 우리 김 부장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유튜브 창 오셔서 우회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우리 영록 아나운서 바로 만나볼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0: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자, 각종 재난, 재해, 사고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코너.
1: 잊지 말자, 안전.
0: 자, 이번 주도 역시 우리 김영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안전상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예, 오늘 아주 화사하게 우리 스튜디오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 영록
1: 맞습니다.
0: 아나운서. 지난주 우리가 못 만났어요.
1: 맞아요. 네. 지난주에는 또 사정이 있어가지고 네. 사전 녹음을 했었죠.
0: 사전 녹음을 해서 이제 생방송은 함께 못했지만 마치 함께 있는 것처럼 코너의 이제 처음과 끝까지 알차게 아주 꾸며주셨습니다.
1: 괜찮았나요?
0: 네, 아, 네. 너무 좋았습니다. 예. 김영록 삼행시가 왔습니다. 제가 오늘 때 볼 테니까 네. 직접 3430번님께서 주신 삼행시를 읊어주시죠.
1: 김영록이 마이크를 잡으면
0: 영
1: 영락 없이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0: 록
1: 콘서트처럼 분위기가 살아난다.
0: 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록앤롤
1: 분위기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기에는 오늘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서
0: 우리 꼬맹이 영록이가 오늘 등장을 하거든요. 네. 자, 오늘 어떤 안전상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1: 아, 7월이 되고 이제 첫 방송이라서 아, 벌써 7월이 됐나 정말 감회가 남다른데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여름철이 시작되니까 여름철에 찾아오는 자연재해들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대표적으로 집중호우도 있고요. 태풍, 홍수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집중호우가 내린다

0: 하면 단순히 비가 좀 많이 온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뭐 홍수처럼 한순간에 큰 피해를 함께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비가 필요한데요. 올해도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미리미리 이런 안전수칙들을 공부해서 피해를 막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태풍 호우 안전수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이 계절에 아주 유용한 안전상식을 또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꽁트 지금 우리 되게 관찰력 좋으신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계세요. 자기냐, 엄마냐, 아기냐, 친구냐, 부장님이냐.
0: 이미 다 외우고 계시네요.
1: 그러니까요. 어떤 네. 컨셉인가요, 오늘?
0: 일단 저는요, 어린 그 아들 역할을 했던 거랑 같은 인물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예, 일곱, 여덟 살쯤 되는 그 어린아이.
1: 임영웅 씨 팬인 엄마의 아들.
0: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은 그 어머니께서 일정이 있으셔서.
1: 엄마 공사다마.
0: 네, 네, 공사 남아가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할머니 댁을 혼자 방문했습니다.
1: 혼자
0: 네, 그래서 할머니와 손자의 그런 상황극입니다.
1: 우리 할머니와 손자가 네. 태풍 호우시 발생했을 태풍과 호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안전 수칙을 또 나눠 보겠습니다. 꽁트 만나보시죠.

0: 할머니! 할머니 저왔어요.
1: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왔어. 엄마 없이 혼자 오느라 힘들었지?
0: 아유 괜찮아요. 엄마랑 또 같이 왔으면은 뭐 중간에 길 잃고 또 헤맸을걸요 아마. 근데 할머니 저 가방은 뭐예요? 어디 뭐 나가시게요?
1: 아유 비가 오는데 논뚝도 좀 보고 또 반찬거리도 좀 사놓으려 그러지?
0: 아이, 할머니 곧 태풍 온다는데 어딜 나가시려고요? 집중호우시에는 야외활동은 자제해야 된다고 저희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논뚝 보러 간다 뭐 배수로 보러 간다 이렇게 나갔다가 아주 큰일 날 수도 있다고요.
1: 아이고 이 똥강아지 누구 새끼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 대체? 아니 기차와 통을 사러온 할머니 귀 찢어지고 써. 아이 그래도 우리 손자 먹을 것 정도는 좀 챙겨놔야 될 것 같은데 말이요.
0: 할머니 그럼 저기 저 냉장고에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냉장고 가고 터질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주 그냥 피난 가도 되겠어요. 그 반찬은 됐고 저랑 같이 주변 대피소 어디 있는지 확인이나 하고 그 비상 가방이나 같이 챙겨놔요.
1: 비상 가방? 그건 또 어디서 파는 가방이요?
0: 아이 할머니 비상시에 허둥대지 않도록 미리미리 필요한 걸 챙겨 두자는 말이에요. 할머니 두시는 뭐 약이나 보청기, 지팡이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물품들을 미리미리 챙겨 두자는 말입니다.
1: 아유 그런 소리였구먼. 우리 강아지 똑똑하기도 하지. 그려 여기 이 가방에다 챙기자꾸나.
0: 아 네. 근데 할머니 이거는 화투 아니에요?
1: 아유 대피소 가서 할미 친구들이랑 놀 거리는 있어야 할 거 아니요.
0: 할머니 대체 어떤 친구분들이랑 어울리시는 거야? 아유 잘 잤다. 어 문자 메시지네? 할머니 지금 태풍 온다고 어서 대피하래요.
1: 왜? 아니 지금 밥 다 해놨는데? 아이고 먹고 가요 형. 이거 먹고 가야지 먹고 가야지. 어? 우리 손주리 똥강아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는디.
0: 허? 갈비찜? 어쩐지 이 고소하고 달짝지근한 냄새 너무 향기롭다. 할머니 안돼 지금 당장 대피해야 돼요. 어서 가요.
1: 아 다 넘어왔는디.
0: 자 이쪽 길로 어서 가요. 어제 미리 대피소 위치 확인해놓길 잘했죠?
1: 아유 그래 우리 손자덕에 할미가 안심이요. 어이 잠깐 어이 여기 산비탈 통해서 가면 지름길 여기로 가자 우리 영록이.
0: 아이 잠시만요 할머니. 안 돼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산사태 같은 붕괴 위험이 있어서 산비탈이나 급경사지 피해야 된다고요.
1: 어머나 그렇지. 근데 그렇게 어려운 말은 대체 어디서 배운 게 우리 똥강아지. 올해 우리 영록이가 7살이었던가.
0: 아이 그 지금 그게 중요해요. 이쪽으로 가요.
1: 할미가 이제 다리가 아프다야. 대피소 멀었니?
0: 아 코앞이에요 이제. 어 할머니 위험해요.
1: 왜 그래요?
0: 아 저거 보세요. 간판이 덜렁덜렁거려가지고 바람이고 떨어질 것 같아요. 태풍이 불 때는 유리창이나 건물 간판 같은 낙하물에 또 조심해야 된다네요. 대피소 바로 앞이니까 얼른 건물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 하휴 드디어 도착이다. 그러니까 할머니 아까 다리 아프시다는 건 좀 괜찮아요?
1: 아유 살았다 살았어. 아이고 어머 영호가 아유 미자도 와 있어. 야 잘됐다 내가 갈비찜 들고 왔거든. 이거 좀 먹어봐. 아유 화투 당연히 들고 왔지.
0: 아이 할머니 우리 엄마가 할머리를 닮은 거였어.

0: 이정현의 미쳐 듣고 왔습니다. 예. 아, 할머니가 이제 이영자 씨, 할머니가 이영자 아니요라고 할머니 성함이. 아, 어떻게 이렇게 또 컨셉을
1: 네. 네,
0: 잘 찾아내셨습니다, 여러분.
1: 진짜 이영자 씨를 좀 참고해서 캐릭터 구축을 이영자. 하셨다면서요.
0: 구축까지 조금 좀 이만하고요. 예. 아니 이제 할머니 캐릭터가 조금 쉽진 않아서
1: 그쵸.
0: 어떻게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볼까 하다가 예 우리.

0: 이영자 씨를 좀 흉내를 내면서 우리 농강아지를 한번 불러봐슈. 네.
1: 아, 찰떡이었습니다. 아, 근데 또 이렇게 다들 알아봐 주시네요. 그 노력을.
0: 아, 다들 또 이영자 씨. 예, 점점 이영자화 돼가고 있다 할머니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할머니의 친구분들이 중간에 이름이 등장했는데 미자는 이미자 씨, 영옥이는 김영옥 씨 아니냐. 아, 예.
1: 약간 예, 생각한 게 그,
0: 아,
1: 예, 있긴 합니다. 아,
0: 예. 예, 그 정도 예. 또 오늘 또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무궁화님께서는 가끔 아파트 단지 나가 보면 할머니 들께서 이렇게
1: 아,
0: 같이
1: 실제로
0: 탁탁 소리가 들린다.
1: 네, 치시는 소리가 들린다.
0: 네, 꽃다님께서 갈비찜 싸가면 안 되냐. 지금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데. 아,
1: 그렇죠.
0: 일단은 중요하죠.
1: 네, 중요하죠.
0: 네, 땡겨가야 되지만 네. 그래도 위급한 상황에는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는 게 가장
1: 우선이다.
0: 중요합니다. 네. 아, 좀 중요한 얘기가 하나 와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영록 하나는 더 어려지는 것 같다.
1: 이게 중요한 얘기인가요?
0: 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어려질 때가 없어요. 우리 영록 하나는 더 어려질 수가 없다. 네.
1: 아, 제가 머리를 최근에 네. 좀 평소보다 짧게 잘랐는데 네. 청취자분들께서는 아마 처음 보시는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0: 원체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
1: 큰일 났어요.
0: 더 어리, 진짜 어린이 영록이가 될 것 같아서.
1: 이 예. 캐릭터랑 합치되는 거 아닌지. 네. 왜?
0: 아, 벨루노님께서 영록 아나운서님이 할아버지를 해도 되는데 왜 리디에게 힘든 배역을 주는 건지 해명을 부탁한다. 네.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작가님. 네.
1: 아, 그러게요.
0: 아, 말문이 막혔다. 네, 영록 아나운서가
1: 이번에 네.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주제를 선정해 보니 네. 시골 배경이 어울릴 것 같아서 아~ 급하게 할머니로 노선을 바꿔 본 겁니다, 네. 여러분. 오해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 했어요. 네, 안 그래도 영록 아나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선배님? 그래서. 도전! 예. 자, 오늘 우리 태풍 호우시 안전 수칙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주실까요?
1: 네, 먼저 비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예보되자마자 좀 챙겨야 할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로에 일단 물이 고이지 않게 미리 점검해 두는 것도 좋고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모래주머니 같은 수방 자재를 미리 좀 챙겨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천변에 있는 주차장에는 잠길 수가 있기 때문에 차들을 미리 이동 주차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것들은 비가 내리기 전에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미 비가 쏟아지고 있다 하면은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손자가 설명을 잘 해줬듯이 미리미리 비상 가방을 챙겨 놓는 것이 좋은데요. 평소에 먹는 약이라든지 보청기, 지팡이처럼 비상시에도 꼭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 미리미리 챙겨 놓으면 비상시에 이렇게 허둥대지 않고 대피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근에 가장 가까운 대피소는 어디인지 위치도 확인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즘 문자 메시지로 이런 것들이 잘 오는데요. 대피 요청이 있다 하면은 미리 확인해 놓은 대피 장소로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동을 할 때요. 피해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산비탈이나 급경사지는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또 하천 주변이나 배수로, 해안가 같은 곳은 물에 휩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 같은 곳도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유리창이나 간판 같은 것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태풍이 함께 불어올 경우에는 빠르게 건물 안으로 대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태풍 호우시 안전수칙에 대해서 우리 영록 아나운서가 짤막하게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고요. 퀴즈 준비돼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같이 만나볼게요.
1: 태풍 호우 안전수칙으로 오늘은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비상시에 들고 나갈 수 있게 비상 가방을 미리미리 챙겨둔다. 2번 가까운 대피소의 위치를 미리 확인해둔다. 3번 산비탈이나 급경사지는 산사태와 같은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해준다. 4번 대피 요청이 있더라도 아이 금강산도 식구경이지 밥은 먹고 출발한다.
0: 아니 너무 억양부터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은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늘 그 정해진 정답 번호가 있었는데
1: 아, 그쵸.
0: 약간 지금 우회해서
1: 네, 번호는 좀 바꿨습니다.
0: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정답 주시면 될까요?
1: 네, 문자 샵 294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메시지는 50원, 장문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0: 네, 자 보기 중에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안전수칙으로 틀린 것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힌트송 옴므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G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G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강원특별자치도에서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도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기업은 청년 인턴을 채용하고 인건비와 기업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033-256-957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6: 저희 김영록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자 안전. 오늘은 태풍 호우 시 챙겨야 할 안전수칙들 만나봤고요. 퀴즈까지 함께했습니다.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었죠, 영록 하나?
7: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대피 요청이 있어도 금강산도 식후경하고 밥을 먹고 천천히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 당장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아, 지금 많이들 아쉬워하고 계세요.
7: 갈비찜 먹어야 되는데.
6: 그죠? 밥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포기하고, 예, 과감히 포기하고. 안전하게 예, 대피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정답 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사연을 좀 우리 영록 하나가 소개해 주실까요?
7: 정답 보내주시면서 오바르 퀴즈는 친절한 보기와 친절한 힌트 덕분에 아주 쉽게 퀴즈도 풀어서 얼른 응모한다고 하트하트 보내주셨네요.
6: 6349번님 저희가 늘 이렇진 않고요. 우리 김영록 아나운서가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건 뭐 이게 퀴즈인지 아닌지를 모를 정도로 그냥 뭐 정답을 항상 이렇게 많이 티를 내서 네, 문제를
7: 맞습니다.
6: 주셔요.
7: 상품 많이 많이 받아가시라고.
6: 네, 네. 매주 목요일 이 시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길맘님은 지금 같아서는 밥을 먹고 갈 것 같다.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인지 퇴근길 허기 져서 죽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예, 아직 지금 태풍 호우는 안 왔기 때문에 빨리 챙겨 드십시오. 네. 길맘님. 4101번님 오답 너무 재밌어요. 뭐든 먹고 한다. 큰일 납니다.
7: 네, 그래도 예. 안전이 우선이죠.
6: 그렇습니다. 달콤설탕님 밥은 포기하고 대피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5692번님 정답 주셨는데 우리 영록 하나가 소개해 주실까요?
7: 네, 대피 요청이 있더라도 밥은 먹고 출발한다. 잘 몰라도 왠지 보기상의 글자 수가 가장 긴 게 답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찍어봤다.

0: 같다.
1: 아, 이런 분들이 학창 시절에 성적이 매우 높았을 확률이 높다.
0: 아, 찍는 것도 기술이죠.
1: 그럼요.
0: 아, 네. 그럼요.
1: 5692 환영합니다. 5692번님. 일단 정답 맞추셨고요.
0: 네.
1: 그리고 드림캐쳐님께서 이번 주도 3번일까 하고 듣는데 영롱하나 목소리가 아니었다. 네, 3번은 굉장히 좀 무난했죠.
0: 네, 네. 아주 약간의 페이크였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꽃담님께서도 어? 이렇게 변형을 주다니 헷갈리네요.
0: 아, 헷갈리네요. 크크.
1: 맞아요. 그리고 네. 여위 여신님께서는 영로가나 정답 집게러인가요? 아, 정답 집게러. 아이고 재밌다. 네. 그래요. 정답은 4번. 대피 요청이 있어도 금강산도 식후경 밥은 먹고 출발한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대피 요청이 있을 시에는 바로 네, 즉각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주시길 맞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영록 아나운서랑 태풍호우 시 안전수칙에 대해서 같이 배워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네. 안전 상식 하나만 딱 꼽아 보자면 오늘요. 것 중에서
0: 오늘 정답으로 가도 되나요?
1: 그래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대피 요청 시 아주 신속하게 지정된 대피 장소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미리 대피소 위치를 확인해 놓으면 더욱더 좋겠죠.
1: 좋습니다. 우리 영록 아나운서가 추천해 주신 곡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0: 맞아요. 네,
1: 추천곡 전해주시면서 인사 나눌까요?
0: 요즘 제가 빠져있는 걸그룹인데요. 리센느의 데자부라는 노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1: 노래 띄워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엄마 복선님과 피자맘님 두 분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남겨주십시오.

화살 쏘 큐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철부지맘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아마 뭐 이 신디사이저 소리 때문에 좀 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드로님 말씀을 주시니까 또 위켄드가 또 생각이 나고 그렇네요. 아이고 어떡해요. 우리 사로비아님 퇴근버스에 도시락 가방 두고 내리셨다고. 다시 가실 수가 있어요? 챙기러? 가신다고. 이런 걸 이제 때마침이라고 표현하죠. 야 운명이다라고도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다행입니다. 많이 보고 싶으셨죠? 네. 얼마나 지금 어떤 첫 튜가 나올 때 어떤 마음일까? 우리 아드님 너무 수고했고 석 달 동안 수고했고 또 아주 얼마나 짧게 또 느껴지겠어요. 휴가 동안에 가족분들과 달콤한 케이크 많이 먹으면서 또 이제 가족의 사랑으로 충전하고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얀 늑대님 바쁘셨나요? 전 하얗게 불태운 날이에요. 이제야 출첵합니다. 퇴근하는 차 안에서 문자해요. 리디 수고하셨어요 하시며 고맙습니다. 하얀 늑대님. 오늘 3991번님께서 이승윤의 노래를 한 곡 청해 주셨거든요. 문자를 좀 찾았습니다. 리디 저도 노래 한 곡. 어제 저녁에 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승윤의 관광지 사람들이라는 노래를 듣게 됐습니다.

강릉이라는 관광지에 사는 제 이야기 같기도 하고 가사가 심오한 것 같긴 하지만 좋아서 신청해 봅니다. 독특한 곡들이 좀 많죠, 이승윤 씨. 어떤 곡일지 제목부터 궁금합니다. 관광지 사람들.

나뭇잎 오셨습니다. 이제 장마 시작이라고 하는데 다음 주엔 하루 종일 구름이 가득한 날들이더라고요. 아, 예. 오발 통해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쨍쨍해지도록. 예, 나뭇잎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선스타님께서 아 이번 주 주말에 강릉 나들이 계획 중이시라고 조금 색다른 곳 있을까요? 받아보고 리프레시하고 와서 여름 나려고요 하셨습니다. 아 강릉은 내일부터 그 썸머 페스티벌이 시작이 됩니다. 썸머 페스티벌 그리고 비치비어 페스티벌 버스킹 대회까지 이 세 가지 여름 빅 이벤트가 이번 주 주말에 다 같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주말에 이제 강릉 오시면 경포해변 가시면 아 그냥 아 여름이구나 아 여기가 이제 강릉의 여름이구나 이걸 바로 만끽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때마침 오시는군요. 이번 주말부터 다양한 여름 해변 축제들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걱정 없이 그냥 오시면 됩니다. 몸만 오시면 됩니다. 사랑스러워님 이번 주 애들 시험 끝나고 엄마 생신 겸사겸사 생신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친정 가족들이랑 펜션 잡고 놀러 가요. 우리 막내는 벌써부터 설레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이라 기대됩니다. 오늘 이제 뭐 문자를 보니까 여행 계획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제 뭐 시즌도 시즌이고 많이 또 더워지고 하니까 잠시 또 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 참. 시간이 빠르네요 정말. 벌써 이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님 어머님 생신 축하드리고요. 네 재미난 가족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낯선 사람들 듣고 올까요? 오니 아빠님 신청곡입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우와 반갑습니다. 5488번님. 2년 전까지 항상 잘 듣다가 본사로 발령받아서 2년 동안 오바를 못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자로 다시 원주지사 발령받아 복귀했습니다. 너무 반갑네요. 기분은 헤어진 전 여친 만난 기분. 이제 자주 들을게요. 쿨한 척 받아드리겠습니다. 5488번님 반갑고요. 자주 봬요. 네, 가까운 곳으로 오시니 좋군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박남정입니다. 널 그리며. 탱크님이 아니고요. 탱크님 사랑합니다. 예, 사로비아님 신청곡. 전해드리면서 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안전화.
1: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 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2: 야, 시원하다.
1: 백년가게 맛집
3: 횡성 새말 토종 순대.
4: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카메라로 무엇을 찍었는가 보다 어떻게 보이게 했는가를 더 중시한 만레이가 찍은 한 여자의 초상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이름은 로즈 셀라비. 눈과 입술에 색조 화장을 하고 화려한 모자를 쓴 그녀는 사실 마르셀 뒷상의 아니마, 남성 속의 여성 무의식을 불러낸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뒷상의 부캐 같은 것입니다. 뒷상은 여장을 하고 로즈 셀라비가 되어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변기에 샘이라는 이름을 붙여 아주 비싼 값으로 팔았던 예술가는 풍자적 개념 미술의 지평을 넓힙니다. 고정관념을 비틀어 다르게 보고 다르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창조적 사고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아, 명색이 화가인데도 마르셀 뒤상은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고 싶어 했죠. 아, 그는 예술보다는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후텁지근한 하루, 산뜻하고 청량한 느낌을 필요로 합니다.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백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드렌드란의 Girls on Film 들었습니다. 작곡되는 경우가 많은 듀란난난 최홍미 씨가 아 드렌드란 음악을 작곡으로 많이 들었어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 뭐 경쾌하고 좋잖아요. 예. 경쾌합니다. 예. 드렌드란 Girls on Film. 자, 1부 2부 프리미엄 방탄 꼭지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 컴퍼니 3일제약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도드라만돈 키움증권 백조싱크 IS 동서에서 함께합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브루스 온스비 앤드 레인지의 The Way It Is 들었습니다. 972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이거 너무 거창하게 쓰신 거 아니에요? 월드컵에선 탈락했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바꾸죠 이거. 우리 팀은 월드컵에서 탈락했지만 경기는 계속되고 있다. 예. 아, 흥미진진한 경기들이 진짜 많던데요. 오늘도 아주 예, 재밌게 봤습니다. 브루스 혼스비 앤 더 레인지의 The Way It Is 들었고요. 야, 5724번으로 보내셨는데 첫수 DJ님 오늘 그 까만 백햄 티에다가 자켓 입고 오셨죠? 점심 먹으면서 손석희님 방송 유튜브로 잠깐 보는데 웬 멋진 은발 아저씨가 등장. 점점점. 오. 아, 이게 보이는 라디오예요? 이런. 아, 이거 모르고 그냥. 아, 제가 2시부터 녹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녹음하러 가면서 잠깐 들렀는데 와. 이게 보이는 라디오였구나. 이야. 아,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좀 멋있게 입고 갈 걸. 예. 아니, 뭐 멋있는 옷이 없습니다. 예. 제보 감사합니다. 제보를 요 감사하다고 그래야 되는 거야?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야, 이거 사진 한 장 보내주는데 MBC 사진이네. 2707번. 아, 부산에 계신 분이구나. 오늘 아들이랑 누리꿈 스퀘어 가는 길에 MBC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혹시 철수 아저씨 지나가시나 안 가시나 찾아보게 되었답니다. 방송사들이 많이 모여있어서 그런지 생기 넘치는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오. 아, 저 오늘 점심 약속 있어가지고 요 옆에서 점심 먹고 있었는데. 반갑습니다. 2707번. 네. 아, 더워지면 이 노래 들어야죠. 아, 그래요? 덥지 않을 때도 괜찮은데. 김형군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KT 턴스터 블랙 홀스 앤 더 체리 트리 2, 3.

The Tinkings의 Great DJ 들었습니다. 박상진 씨가 청해 주셨고요. 네. 제가 좋아하던 DJ들이 있었는데 외국에는 뭐 지금도 방송하고 있죠. 하워드 스톤 같은 분들, 또 울프맨 잭, 캐시 케이즘, 윅디스 이런 분들. 국내에도 뭐 많이 계셨잖아요. 이종환, 박원웅, 뭐 김기덕, 황인용 이런 선배 DJ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직 멀었고요. 예. The Tinkings의 Great DJ. 앞에 들으신 음악은 KT Tunster, Black Holes and the Cherry Tree. 아, 이 제보가 왔는데 이거 5094번 중학생 때 여의도 MBC 앞에서 아저씨를 봤는데 아, 멋있었어요. 겨울에 롱코트 쫙. 캬, 29년 전. 네. 중학생이라 그래요. 네. 아니, 그래서 멋있게 보인 거예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자, 4111번으로 청해 주신 Motley Crue, Kickstart My Heart.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5: 1533-1566 세라하임.
6: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 명소로 거듭난 무릉 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금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고 있고요. 서울 강남과 용인 양지면 또 충청 곳곳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중부와 경북에는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고요. 양은 최대 40mm까지 세차게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는 내일 다시 장마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요. 이 장마 전선은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까지, 또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지금부터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안 오더라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모르게 내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면. 박준 시인의 블랙리스트를 읽는다. 여태 전 아버지는 자신의 장례에 절대 부르지 말아야 할 지인의 목록을 미리 적어 나에게 건넨 일이 있었다. 금기형, 박상대, 박상미, 신천식, 샘말 아저씨, 이상봉, 이희창, 양상근, 전경선, 제니네 엄마, 제니네 아빠, 최정근. 몇은 일가였고 다른 몇은 내가 얼굴만 알거나 성함만 들어본 분이었다. 아야, 네가 언제 아버지 뜻을 다 따르고 살았니? 라는 상미 고모 말에 용기를 얻어 지난 봄 있었던 아버지의 장례 때 나는 모두에게 부고를 알렸다.

아들은 아버지의 블랙리스트를 무시했다. 아버지 빈소 입구에서부터 울음을 터뜨리며 방명록을 쓰던 이들의 이름이 대부분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었다. 시인의 아버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이유. 자신의 죽음을 알면 너무 슬퍼할 사람들이 걱정되어서였다. 당연히 블랙리스트 인사들은 아버지의 부재에 목 놓아 울며 슬퍼했다. 철수는 오늘 블랙리스트라고 다 같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걸 시인으로부터 듣는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을 전해야 할 때가 있다. 좋은 말만 하고 싶은데 상대가 내 말을 듣고 활짝꽃처럼 피어나는 얼굴이 되게 하고 싶은데 부득이하게 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괴로운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임종을 앞둔 아버지는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미리 작성해 두신 것 같다. 부고를 듣고 너무 상심해야 할 사람들의 리스트. 아버지는 그들에게 자신의 부재가 될수록 늦게 알려져 충격과 낙담도 그만큼 줄어들기를 바라셨던 것 같다. 그릇된 정치 풍도 탓에 우리는 블랙리스트나 요주의 인물 같은 단어를 본능적으로 나쁘게 받아들인다. 그런 단어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감까지 제한해버린다. 하지만 특별히 주의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는 인물의 명단을 배려와 관심과 호의 때문에 작성했다면 요주의 인물로 예의주시한 까닭이 사랑 때문이었다면 경직된 사고와 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여름에는 뜨거워진 머리에 자주 부채질을 해주고 싶다.

램잼 블랙베티 들었습니다. 7674번으로는 와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던 차에 이 곡이 왠지 응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응원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늘 응원드리죠. 배철수의 음악캠프 청취자께는 늘 무한 응원 드립니다. 예. 램잼의 블랙베티 들었고요. 자, 아까 저 아버님 부고 예, 블랙리스트 얘기해드렸는데 부고 하나 전해드립니다. 그 예전에 빌리지 피플이라는 유명한 팀이 있었어요. 예. 빅터 윌리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빌리지 피플의 창단 멤버이자 리드 보컬이자 또 작곡에도 참여한 네. 1951년생인데 조금 빨리 세상을 떠나셨죠. 근데 사실 뭐 빌리지 피플이라는 팀 자체가 캐릭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뭐 소방관, 경찰관, 뭐 군인 막 이렇게 누가 그 옷을 입고 있어도 그렇게 표가 잘 안 나는 멤버 교체들도 뭐 좀 있었습니다만 예. 어쨌든 빅터 윌리스 이분이 제일 중심 인물이었죠. 예. 자, 빌리지 피플의 빅터 윌리스의 명복을 빌면서 제일 유명한 곡이죠. YMCA 그리고 마초맨 두 곡을 듣겠습니다.

0: 이리지 피플의 리드 보컬 빅터 윌리스를 추모하면서 노래 두 곡 들었습니다. YMCA 그리고 마초맨.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2: 백조 싱크.
1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0719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60세 정년을 3년 남기고 마지막 도전으로 다음 주부터 새로운 회사 대표직으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응원 한마디 부탁합니다. 예. 아이 뭐 회사 생활 오래 하셔가지고 지금 예, 대표로 출발하시는데 저를 응원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응원합니다. 아, 신청곡 나가면 응원하는 거죠. 예. 비틀즈의 Come Together 들으면서 1, 2부 마칩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영국인들이 셰익스피어에 이어 위대한 작가 2위로 꼽은 제인 오스틴. 아버지와 오빠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지만 딸인 그녀에게는 수도원 기숙학교 2년 이상은 허용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버지 서재에 있는 책 500권을 독파했습니다. 사랑에 빠졌지만 남자 쪽 반대로 결혼이 무산됐고 이후 첫인상이란 소설을 썼는데 역시 퇴짜. 하지만 제목까지 바꾸며 다시 도전해서 탄생시킨 작품이 오만과 편견이었죠. 좌절의 순간,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위대한 작가였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 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열로 봉합 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0: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강원 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0: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2: 횡성 새말 토종순대.
3: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닥터 드레, 스눕덕, 스틸 드레 들었습니다. 951번으로 통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김대수 씨가 와 진모쌤 등장곡이다. 둥둥둥둥. 예. 임진모 씨가 뭐 욕하면서 들어와야 돼요? 예. 문 열고 막 저한테 막 쌍욕하면서 막 들어오면 좀 웃길 것 같은데. 예. 자, 광고 뒤에 임진모 씨와 함께 스크로브 락을 진행합니다. 3부 4부 빙그레 가마치 통닭 KB 국민은행 주식회사 워킷 주식회사 그레인원 SK케미칼 이카운트 서울우유협동조합 모빌코리아 윤활유에서 함께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떠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최고의 히트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6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입니다. 스크로브락을 진행합니다. 임진모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뭐 욕은 안 하셨지만 네. 무지하게 인상 쓰면서 들어오셨는데
1: 저요?
0: 네.
1: 아, 뭐 하여튼 제 자신에게 너무 실망을 해서 네. 저는 제가 그래도 차분하다고 생각했는데
0: 네.
1: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0: 어.
1: 그래서 진짜 너무 허둥지둥 되고요.
0: 허둥지둥?
1: 조금만 분주한 일이 생기면 약간 이성을 잃는 것 같아요.
0: 오.
1: 예, 예.

0: 그래서 오늘 드디어 사단이 났습니다.
1: 아유, 죄송합니다. 큰일 당하셨는데 이렇게 웃어서.
0: 아니 괜찮습니다.
1: 죄송하긴 합니다.
0: 일단 다 막았어요.
1: 아,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네. 임진모 선생님께서 지갑을 분실하셨답니다. 근데 뭐 어디에다 분실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럼 뭐 예.
0: 택시 회사에 전화를 했거든요. 그때는 지갑을 들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서울 역사 내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1: 아, 임진모 씨가 지갑을 네. 들고 나간 걸 봤다.
0: KTX 타고 그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서울 역사 안에서 분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저한테 실망인 게 너무 최근 들어서 이런 일이 잦은데 제가 그 통화를 했어요. 가족하고 그랬더니 그게 그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아빠는 그랬다.
1: 아, 원래부터 그랬다?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원래. 넌 원래 그랬어.
0: 제가 좀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런 일이 잦다 보면 어떤 상황 이런 것보다 저 자신을 탓하게 돼요.
1: 근데 사실 네. 뭐 젊은 시절에도 분명히 우리가 예. 실수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며 살거든요.
0: 잃어버린 또 맞죠.
1: 그때는 이제 아이 뭐 그냥 욕하고 말고 자기 예. 자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면 네. 그걸 다 나이 때문이라고.
0: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실은
1: 나이가 아니라 원래 그런 거다.
0: 원래 그런 거예요. 세 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아 근데 배 선배는 뭐 같은 거 잘 잃어버려요?
1: 저는 거의 없습니다.
0: 하긴 이렇게 움직이는 게
1: 아니 뭐 움직일 때도 없었어요.
0: 아 그래요?
1: 저는 지금까지 네. 땡전 한 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0: 이야 진짜 이거 박수다 이거.
1: 야, 이거. 길에서 돈을 주우면 주었지. 아니 근데 저는 예전부터 왜냐하면 모든 제 성격이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까탈스럽다고 해야 되나?
0: 에이, 그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자기 단속을 잘하시는 거예요.
1: 근데 뭐 물건들을 뭐 다 놓는 자리에 그대로 예. 놓고
0: 군대 생활 세게 하셨죠? 저도 아직 관물 정도 나거든. 예. 군대 생활 잘하신 분들이 보면 그런 것도 잘하더라고요.
1: 군 생활은 뭐 잘했습니다. 김건우 씨가 네. 오후에 특강 진행한 교사입니다.
0: 네네.
1: 꼭 지갑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알고 계세요. 제가 잃어버린 상태에서 여기 천안여산 강의를 했거든요.
1: 아.
0: 네네네. 아주 좋았습니다.
1: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0: 아, 네네네.
1: 아니, 좋은 결과라는 건 네. 그 지갑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0: 네, 근데 뭐 이미 돌아와 봤자. 네. 아, 돌아오면 지갑 돌아온 건 행복하죠.
1: 지갑?
0: 예, 네, 지갑.
1: 그 다음에 신분증도 있을 거 아니에요?
0: 신분증 뭐 지금 당장 뭐 신분증 필요한 데가 많아서 임시 신분증 발행 받아야 돼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1: 그럼 뭐 신용카드 다 막으셨고.
0: 아, 왜 이런 걸로.
1: 아, 이게 지갑에 있는 현금이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0: 아이, 세상에 또 이건 뭐예요.
1: 이상현 씨가 예. 사람 잘 보시네. 와, 그거 많이 잃어버리실 상인데. 아니,
0: 얼굴에도 그게 이게 분실.
1: 아니.
0: 아니 그게?
1: 저한테 하신 얘기예요.
0: 아, 그래요?
1: 내가 아닌데? 땡전 한 푼 잃어버린 적이 없다 그러니까.
0: 아,
1: 와, 그거 많이 잃어버리실 상인데.
0: 근데 사실 배철 선배가 저랑 이렇게 우리 같이 가끔 이제 비면 꼭 그 식비를 내시잖아요.
1: 네네.
0: 그때 제가 지갑을 꺼내시고 다시 넣는 거 보는데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1: 지갑 꺼내고 넣는데 네. 뭐
0: 안 잃어버릴 것 같아요. 안 잃어. 근데 저는 막 빼는 것도 힘들고 넣었다가 막 떨어뜨리고 그래요.
1: 아하.
0: 예, 네, 그 저는 확실히 정돈되지 못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1: 김상은 씨가 아, 현금이 네. 얼마나 있었어요 하는데 네. 자세히 알 거 없고요. 네. 네. 자, 스크로브락을 진행해야죠.
0: 조금 네. 전에 그거 광고하던데요. 네. 히트메이커. 근데 아마 세계 음악 역사상 히트메이커 뭐 수도 없죠. 하지만 저는 만약에 저한테 물으면 첫 손에 꼽을 사람이 저는 바로 오늘 얘기할 클라이브 데이비스입니다.
1: 데이비스. 예.
0: 클라이브 데이비스가

0: 세상을 6월 22일 날 떠났습니다.
1: 제가 돌아가신 날 네. 세상 네. 떠난 소식을 듣자마자 네. 방송에서 얘기를 드리긴 했어요.
0: 아, 그리고 뭐 이분은 그 사실은 너무나 거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꼭 무슨 그 음반 행정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티스트한테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고
1: 네.
0: 사실 발굴해서 스타로 만든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뉴욕타임즈에서 얘기한 거 이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히트 메이킹 타이탄 오브 더 뮤직 인더스트리. 즉 음악 산업에서 히트 메이커 타이탄. 뭐 타이탄 붙이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
1: 네네.
0: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은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 꼭 그 결부시켜야 될 게 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음반 1등이 1990년대 이전까지는 무조건 콜롬비아였어요.
1: 콜롬비아.
0: 바로 콜롬비아를 키운 사람이고
1: 네.
0: 거기 나와서 이제 거기서 사실상 방출을 당합니다.
1: 아 이거 횡령.
0: 예, 횡령 그런 거. 예.
1: 돈을 좀 횡령. 아 횡령이 아니라 예. 회사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을 한 거죠.
0: 그리고 또 이분은 또 약물 스캔들도 끊임없었어요. 아티스트 약물.
1: 네네.
0: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콜롬비아 나와가지고 아리스타를 만듭니다.
1: 아리스타라는 회사를 만들죠.
0: 만들어요. 네. 설립자예요. 그런데 이 아리스타가 정말 많은 사람들 새롭게 만들었어요.
1: 엄청난 뮤지션들을 발굴하고 네. 아티스트를 성공시켰죠.
0: 우선 첫 번째가 휘트니 휴스턴입니다.
1: 휘트니.
0: 그다음에 거의 이제 아리스타 떠날 때 99년에 뭐가 나오냐.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뮤지션 중에 한 사람이 산타나거든요. 네,
1: 산타나.
0: 산타나의 바로 그 정말
1: 슈퍼내추럴.
0: 슈퍼내추럴. 그 앨범을 기획한 사람이에요.
1: 그러게요.
0: 라틴팝을 딱 두고. 그래서 라틴팝을 사실은 시작은 저쪽 소니에서 제니퍼 로페즈하고 리키 마틴이 주도했단 말이에요.
1: 네네.
0: 막 앤서니. 그런데 실제로 모든 수혜자는 산타나가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라틴이고 이 사람은.
1: 예.
0: 예.
1: 그 음악을 한 곡 듣죠 일단.
0: 네네. 바로 그 슈퍼내추럴에서 저 참 저는 아무리 들어도 참 이 곡이 너무 좋아요. 마리아 마리아 이거.
1: 네. 네네.
0: 산타나 피처링 더 프로덕트 GMB.
1: 네. 산타나.
0: 예.
1: 피처링 더 프로덕트 GMB 마리아.
0: 여의도 마리아. 여의도 1층에서요. 배 선배님이 저한테 한 말 있어요. 야, 그거 기사 잘못 썼던데. 그게 아니야 이거. 뭐 비바 카르로스 산타나가 아니라고. 이게 플레이드 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간 거니까.
1: 아, 저거라고. 저도 그게
0: 아주 생각나시죠?
1: 처음에 들을 때는 네. 저도 비바로 들었었는데 네. 아, 비바 카르로스 산타나 이거 말이 되는데
0: 근데 아니, 말도 되잖아요.
1: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니까 헤드폰을 네. 끼고 자세히 들어봤더니
0: 드가 들리지 드.
1: 플레이드 바이.
0: 그러니까
1: 플레이드 바이.
0: 네, 맞아요.
1: 카르로스 산타나. 그래서 제가 네. 임진모 씨한테 야, 그 비바 아니야? 그거 얘기 좀 뭐
0: 그래서
1: 기억납니다.
0: 제가 그 칼럼 쓴 매체에 이거 틀렸다고 사과했습니다.
1: 사과했어요?
0: 근데 사실 배 선배가 한 말이 있어요. 역시 멋지게 말했어요. 이렇게. 근데 틀렸는데 상관은 없어.
1: 그 상관없어야죠. 비바.
0: 그 뜻으로 해석해도 돼.
1: 자, 산타나 피처링 The Product GNB 마리아 마리아.

0: Cry. Santana featuring the product G&B Maria Maria. 네. 음악 나가는 사이에 아 임진모 쌤 지갑은 어딨냐 말이야. 예, 홍영아 씨. 네. 이상희 씨는 신분증도 돈도 들었단 말이야. 정재윤 씨 누가 죽으면 찾아주란 말이야. 네네. 어, 운이 딱딱 맞으면서 그러니까, 아주 네네. 예.
1: 근데 사실은 이게 참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많은 걸 잃었지만 또 얻은 게 이제 앞으로 좀 반성하고 살아야겠다. 톤 좀 낮추고.
0: 아니 아까 청취자들이 이거저거 많이 보내주셨는데
1: 네.
0: 일단 지갑에 분실 추적 장치를 달으라는 분도 계셨고 아니면 지갑과 이 그 혁대 이 고리를 연결하는
1: 네.
0: 줄 같은 거
1: 그게 더 발
0: 예전에 그 헤비메탈 밴드들이
1: 그 줄 저기 쇠줄 그거요?
0: 쇠줄 그거를 하면 어떨까요? 이상한가 좀?
2: 네네네.
1: 하여튼 뭐 저 하여튼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계속 그 클라이브 데이비스 얘기인데요.
0: 네네, 클라이브 데이비스.
1: 1932년생이니까 뭐 저희 아버님하고 비슷한 정도죠. 그러니까 뭐 사실 94세면 네, 참 삶을 향유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0: 네네. 네.
1: 정확히 이 94세 생일도 지나서 6월 20일 타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느끼는 게 그때 몇 년에 죽은 저는 이 미국 업계에서 진짜 혁신을 창조한 사람들이 아멧 어태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0: 네네네.
1: 어트랜틱 창업자. 그 사람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0: 이게 저 클라이브 데이비스하고 쌍두마차.
1: 근데 나이가 더 위죠.
0: 네네.
1: 20년대생이니까.
0: 예.
1: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세상 떠났을 때 그 아멧 어태군 추모 콘서트까지 열어줬단
0: 말이에요.
1: 모든 아티스트들이. 클라이브 데이비스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0: 집은 이분은 욕도 좀 많이 먹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우리가 감각을 한번 인정해 보자고요. 자기는 난 랩 몰라. 난 랩 몰라 나. 그러니까 랩은 나 쪽에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뭐 한 사람이냐. 라페이스를 만들었어요.
1: 어허.
0: 어? 베이비 페이스랑.
1: 아, 될 것 같다 이거죠. 네. 보니까.
0: 그 해 주고 또 하나. 이 악동으로 됐지만 숀 콤스. 지금 아주 참 죄인이 됐습니다.
1: 펍 데디.
0: 펍 데디한테 너 잘하라 그래서 배보이 레코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타고난 거죠.
1: 그게 귀명... 예. 돈이 보이는 모양이죠. 여기 이렇게 하면 아니, 돈이 벌리겠다.
0: 제가 볼 때는요. 봐요. 세상에 휘트니스턴 발광한 것도 그렇지만 디언 워릭 정말 헤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디언 워릭을 갖다가 이걸 살리려면 좋은 프로듀서가 필요한데 그때 제가 발굴한 사람이 베리 매닐로우거든요.
1: 네, 베리
0: 그런
1: 매닐로우?
0: 걸 꽂아요. 그건 뭐냐면 제가 볼 때 귀 명창이에요.
1: 근데 이
0: 들을 줄 아는 거 이게.
1: 아니 근데 좀 클라이브 데이비스 젊었을 때 사진도 그렇고 네. 나이 들어서도 사진 보면 이 양반 원래 네. 변호사 출신 아니에요?
0: 아니 저기 나왔죠. 하버드 법대.
1: 근데 네. 우리가 왜 음악하는 사람끼리는 네. 이 서 있는 자세만 봐도 이 사람이 음악 잘할지 못할지 안다 그러고.
0: 아 그래요.
1: 그런 네. 것들이 있거든요.
0: 감이죠 감.
1: 근데
0: 진짜.
1: 클라이브 데이비스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네. 임지모 씨랑 비슷한 풍채와
0: 네, 네.
1: 아니
0: 네.
1: 머리 숱은 임지모 씨가 훨씬 많으시네.
0: 그럼 저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1: 인공위성 성공시켰잖아요.
0: 그래도 명색이 제가요.
1: 그들이 쭉 가셨으면 될 수도 있었죠.
0: 아니 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또 레코드에서 살짝 들어가서 심수봉 선생의 백만송이 장미 녹음한 거는 자랑으로 생각해요.
1: 어허.
0: 네네네.
1: 네네.
0: 네. 하여튼 이 사람은 진짜 엄청난 사람인데 정말 이 사람이 키운 사람을 얘기하려면 한두 곳도 없어요.
1: 그러니까 예. 그만하고요. 네. 이제 음악 들으면서 마치죠.
0: 네. 이 사람 J레코드도 만들거든요.
1: J레코드.
0: 나중에 또 RCA 뭐 이렇게 가지만
1: 네네.
0: RCA 뭐 소니 이렇게 갑니다만 J레코드 만들어서 첫 히트작이 바로 그거죠. 엘리샤 키스. 엘리샤 키스의 그 Falling.
1: Falling.
0: 아, 진짜 이거 잘 만들었어요. 예, 예. 엘리샤 키스는 이 곡이 결국 다 만들어졌어요.
1: 아, 이게 출세작이죠.
0: 그렇죠. 그런데 네. 그것도 클라이브 데이비스의 감으로 만든 겁니다.
1: 그럼 요 Falling이 이제 예. 임지모 씨 지갑 떨어지는 그 예. 느낌으로 한번 들으면 되겠죠, 우리가?
0: 상당히 창의적이세요.
1: 지갑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몸에서.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그 지갑 네. 체인을 검색하면 나온다고. 자, 엘리샤 키스의 폴링 들으면서
0: 네.
1: 임진모 씨와 함께한 스크롤 락을 마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1: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0: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2: 언제 바뀌지?
1: 위험해!
0: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1: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잠깐만.
0: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1: 뭐 하는 거야?
0: 손 들기. 손을 들고 운전자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1: 흰색만 받는 거야. 토끼야, 하지 마.
0: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현재 서울의 노원구 그리고 구리, 충청과 전북,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전부터 밤 사이에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5에서 최대 40mm까지 예상되고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으로 거세게 비가 오겠습니다. 벼락이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주도에 또다시 장맛비가 쏟아지겠는데요.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까지, 또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올 전망입니다. 피해 없도록 지금부터 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안 오더라도 날은 덥고 습해서 체감되는 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AJR. 이 친구들 잘 있나 모르겠네. AJR의 World Smallest Violin. 백지훈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7시 34분 22초 막 지났습니다. 예. 0453번으로 예. 아니. 아, 이거 끝에다가 백햄 청취율 1등 기원합니다. 예. 예. 이렇게 저 불가능한 것들 이런 소원 빌지 마세요. 이건 뭐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아, 괜찮습니다. 예.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청해 주신 음악 알레시아 케라 Here.

브루노 마스, 앤더슨 박, 실크 소닉 777, 4394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알레시아 캐라, Here. 자, 7시 41분 20초 막 지났습니다. 신현주 씨가 청해 주신 곡, 코난 그레이, Memories. One, two.

0: Troye Sivan, Strawberries and Cigarettes. 정기옥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코난 그레이의 Memories였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세나입니다.
2: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3: 레드 와인 비니거
2: 배럴
3: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2: 페르디
1: 리세나처럼 상큼하게
2: 굿!
1: 배럴 페르디
3: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1: 카사베르디
4: 발효식초 광고
5: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4: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5: 아하
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7: 자 따라해보세요
8: 이카운트 ERP
9: 4만원
7: 회계관리
8: 이카운트 ERP
3: 4만원
7: 재고관리
8: 이카운트 ERP
7: 4만원 생산관리
8: 사업성공
3: 함께해요
8: 이카운트
7: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8: 이카운트
7: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도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 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서현정 씨가 사연을 주셨는데 엘비스 프레슬리 다큐 영화 에픽 보고 왔습니다. 와, 이렇게 공연을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세상을 일찍 떠난 게 슬펐어요. 네.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며 노래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영화 엘비스 볼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요. 그 대령이라는 그 매니저 진짜 싫고 예전 필름을 복원해서 제작한 영화라는 설명도 듣고 봐서인지 와 정성에도 감탄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음성으로 듣고 싶습니다. You've lost that loving feeling. 아 이게 Righteous Brothers의 아주 큰 히트곡이잖아요. 네. 자 영화 에픽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You've lost that loving feeling.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오즈먼지 천문학자 지웅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문학이 쓸모없는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천문학자의 쓸모없음에 대하여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는데요. 어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과학자는 자신의 호기심만을 쫓는 이기적인 사람일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과학자의 호기심이 찾아낸 지식은 이타적인 공학자들에 의해서 발명품으로 완성되고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죠. 영원히 쓸모없는 일이란 없습니다. 위대한 쓸모를 위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0: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평양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후보도 수익을 낼 만큼 과열된 주식시장에서 나만 주식계좌 하나 없이 대세에 동참하지 못하는 건가 걱정됩니다. 그때의 기분을 Fear of Missing Out, 새 머리 글자를 따서 FOMO라고 부릅니다. 나 혼자 뭔가 놓치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뜻하는데요. 요즘엔 이것과 반대로 자발적으로 무리해서 벗어나 느끼는 자유로움, 뭔가를 따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는 마음을 조모라고도 부른대요. 두려움 자리에 즐거움을 뜻하는 단어 조이를 써서요. 무리와 동떨어지거나 대세와는 별개로 행동할 때 똑같은 상황이지만 나만 도태되는 것 같아 두려워할지 오히려 그 자유로움을 누릴지는 나의 태도에 달려있을 겁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아침 교수님이 무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아 지나라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제들이 돈 주고 가는 파리

7월 2일 목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우원재 피처링 로꼬와 그레이의 시차였습니다. FOMO라는 단어 요새 많이 나오죠. 같은 뭔가 나만 좀 따로 이거를 못 즐기고 있나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저도 아니 오히려 그럴 때 좋은 감정 느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런 단어가 또 나와 있었군요. Joy of missing out, 조모라는 말도 있다고. 근데 양선희님이 저는 주식 조금 샀다가 2-3만 원씩 벌어요. 주말 치킨값으로 쏠쏠해요. 요거는 진짜 주식을 아주 야무지게 생활 밀착형으로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냥 막 큰 욕심 안 부리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뭔가 거대한 미래를 여기다가 막 붙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건 진짜 전문가도 하기 어려운 거래잖아요. 요렇게 그냥 뭐 커피 몇 잔, 치킨 한 번 이런 마음가짐으로 대하면 어떤 투자든지 고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송혜미님, 지금은 주식 안 하는 게 나아요. 마이너스 어마어마합니다 하셨는데 하필 오늘이 되게 좀 뭐가 좀 낙폭이 돈 날인데 왜 오프닝에 불장일 때 주식 얘기 한 번도 없었는데 내려갔을 때 작가님이 주식을 안 하나? 좀 조의를 느끼고 있는 건가 싶지만은 뭐든 간에 예, 뭐 막 꼭 어떤 거대한 흐름에 내가 빠져 있는 것이 반드시 두려운 상황일 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새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어서 저도 무척 설렙니다. 3, 4부에 있을 건데 양자 택일 상황에서 부엉이 될 선택을 알아보는 부엉스 초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 예전에도 비슷하게 한번 놀아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재밌었거든요. 다수의 의견, 소수의 의견 모두 존중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다수에 속하지 못해도 포모를 느끼지 않으시면 좋겠고 조모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상황에 과몰입할수록 재밌어질 거래요. 저는 또 과몰입 전문 아니겠습니까? 이따 9시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전에는 부엉이들의 오늘 하루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회사나 학교 혹은 집에서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혹은 속상한 일이 있으면 별밤에 털어놔도 좋습니다. 신청곡도 받을 거예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가마치통닭,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롯데렌탈, 3일제약,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0: 변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

0: 하루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 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 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6: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7: 1377 누르고 3번.
6: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7: 1377 누르고 3번.
6: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8: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패드 엘리아스의 Better Alone 듣고 오셨는데요. 너무나 쓸쓸한 사연이 왔어요. 박승범님, 오늘 낮에 혼자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 즐거웠지만 먹고 나서 오늘 현타는 어쩔 수가 없네요. 외롭고 공허해서 결국 반 남겼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치킨이에요. 라고 소식좌 승범님의 사연이었어요. 근데 저도 혼자서 한 마리 시켜서 절대 다 못 먹긴 하는데 많은 분들은 한 마리 시키면 당연히 혼자서 다 먹는 거 아니냐고 하시던데 어떠세요? 승범님 괜찮아요. 저도 항상 치킨이 저 혼자 먹기엔 많았어요. 2488님 오늘 대장봉 책 도착했어요. 야호! 사인본으로 받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제 책에 관심 가져주시는 부모님분들 진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자연님 대장봉 축하해주세요. 제가 참 많이 예뻐하는 동생이 오늘 엄마가 됐어요. 하루 종일 초조하게 소식 기다렸는데 오후에 순산했어요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아 그러면서 다이아 긴 시간 진통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많이 축하한다. 룰루야 세상에 태어나느라 힘들었을 텐데 반가워. 축하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 옆에서 지켜보며 이모가 재밌게 놀아줄게 라고 애정이 너무너무 넘치는 사연입니다. 동생분은 이 마음 너무 아실 텐데 또 막 진짜 거의 친자식 태어난 것만큼 기뻐해 주시는 우리 자연님 사연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래 하나 듣는 동안에 또 부엉이들의 이야기랑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에일리의 Sea of Love.

데일리의 Sea of Love에 이어서 오늘 공개된 10cm 신곡입니다. 일말의 가능성 들었어요. 이하루님, 오늘 나온 10cm 신곡 일말의 가능성, 권정열님 특유의 그 처절함에 가까운 느낌 미쳤어요. 심장 박박 긁혀버리는 이 노래 신청해봐요 라고 해주셔서 함께 들었는데, 아, 이제 제목을 너무 잘 잡았네요. 권정열 씨가 진짜 본인이 이렇게 딱 추구해오는 문학적 세계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 가사 속 캐릭터 세계관이 있잖아요. 일말의 가능성이라니.

진짜 너무 제목 잘 지었다 싶네요. 어, 좋습니다. 또 장마를 맞이한 부엉이들 이야기가 도착해 있는데요. 8442님, 올해 장마랑 저랑 안 맞나 봐요. 어제랑 오늘 하필 제가 움직일 때 비가 와서 급하게 다 있는 가게랑 편의점에서 샀는데 사고 얼마 안 돼서 그치는 거예요. 참나. 원래 있던 우산에 우산 두 개까지. 그냥 우산 세 개 가진 사람 됐어요. 우산은 원래 되게 좀 많이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만 그런가? 저 이렇게 그래서 사방팔방에 놔둬야 항상 상시 좀 이렇게 집어 올 수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아, 세 개 정도는 있어야죠. 잘하셨어요. 6062님, 이번 주 가족들과 이른 여름 휴가로 제주도 왔어요. 가족 모두 캠핑을 좋아해서 김녕, 붉은 오름 등에서 캠핑을 했어요. 제주도는 장마 시작이라 마지막 날인 오늘도 비가 오락가락이지만 별밤과 함께하니까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비로 인해 아쉽지만 잘 마무리하고 갈 수 있겠죠? 오히려 그런 캠핑이나 여행이 더 훨씬 오래 기억에 남지 않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날씨 막 좋았던 것도 이렇게 박박 긁어서 떠올리면 생각은 당연히 나고 그것도 너무 좋은데 탁 떠올라지는 그 여행에 대한 기억들은 정말 뭔가 뜻밖의 날씨를 만나서 고생한 그런 여행들. 근데 되게 결과적으로는 행복했었던 감정이 많이 남았었어요. 그런 여행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마스건의 This is the day 듣는 동안에 부엉이도 뭐하고 있는지 계속 얘기 보내주세요.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건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 별밤 차트 탑 3. 이 시간은 한 주간 별밤에서 나간 노래 중에 부엉이들이 어떤 곡을 제일 좋아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3위는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예요. 지난 6월 25일이었죠.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글로벌 비틀즈 데이에 MBC FM4U 모든 프로그램이 동참하면서 별밤에서도 이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2위는 지난 수요일 별밤 첫 곡이었어요. 노리플라이의 끝나지 않은 노래. 내가 해놓은 일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는 것 같아도 예상치 못한 어느 순간 내 앞에 와서 나를 증명해주고 있다는 얘기로 별밤 시작한 바로 그날이었고요. 마지막 1위는 아이유의 밤산책입니다. 반듯한 교복을 입은 엄마의 예전 사진을 뒤늦게 발견한 어떤 부엉이 사연으로 안녕들 한가요? 함께했던 날 이어서 들었던 노래죠. 오늘은 이 중에 2위 곡 한 번 더 들을게요. 노리플라이의 끝나지 않은 노래.

No Reply의 끝나지 않은 노래 지난주 별밤 차트 2위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 시간 순위는 부엉이들이 스마트 라디오 미니 선곡표에서 누르는 하트로 매겨져요. 좋은 노래다 싶을 때마다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사연들 더 볼까요? 송민주님, 대장봉, 저는 엊그제 신혼집으로 이사한 신혼부부 부엉이에요. 이틀 내내 이사로 정신없다가 오늘 대강 정리 마치고 남편 데리러 와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후후, 축복해주세요. 신혼 냄새가 펄펄. 아니, 보통 이사하고 이틀 지나고 나서는 다들 약간 절여져 있는 그런 사연을 보내시거든요. 아직도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아유, 죽겠다 막 이러는데, 아, 오늘 뭐 정리 다 안 끝났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 만날 거예요. 너무 귀여워요. 민주님, 축복 축복 축복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지금 요리 중인 부엉이들 사연이에요. 허, 7125님, 오이지무침, 감자조림, 가지볶음, 오징어 진미채 퇴근하고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랍니다. 심지어 이걸 퇴근하고 만들고 있다라는 점이 정말 너무 히어로몰 같이 보이거든요. 저한테 이런 얘기가. 퇴근 딱 해. 저는 일단 가서 최소한의 씻음을 한 다음 제 그 지정석 제 뭐 침대 거기 가가지고 충전을 한 시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뭔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뭔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 루틴인데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이 위대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가지볶음 참 맛있겠네요. 8748님, 대장부엉, 오늘은 저녁이 늦어서 급하게 김밥 말았어요. 상콤한 거랑 매콤한 거 중에 대장부엉 취향은? 보내드릴 수만 있다면 같이 먹고 싶네요. 꿀마늘 드림. 아, 꿀마늘이라고 하니까 진짜 완전 알겠어요. 맞군요. 감기로 이렇게 우리 남편 왜 이렇게 엄살이 많은지 모르겠다. 막 아주 감기 걸렸다고 하면서 아유, 지금 그래서 마늘 구워가지고 체에 지금 내려가지고 꿀에 지금 재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엄살을 안 부리니까. 꿀마늘님 앞으로 아주 닉네임 잘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김밥 만든 것도 보내주셨는데요. 아... 와, 이렇게 밥도 김밥용으로 잘 지으셨네. 이 알알이 쌀 알들 이 밥풀들 저거 이 테두리 살아있는 거 보십시오. 이런 말도 진짜 왜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 중 하나죠. 아우 너무 아 그냥 급하게 김밥 말았어. 이거 이게 약간 요리 잘 못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좀 신비로운 그런 말이죠. 아, 지금 뭐 해가지고 아, 집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다 넣고 그냥 볶음밥 만들었지 뭐, 뭐 이런 얘기. 좋아요. 부럽습니다. 딕펑스와 홍대광의 아스피린 듣고 올게요.

빅펑스와 홍대광의 아스피린에 이어서 달인의 까만 밤 들었습니다. 9775님께서요. 대장부님 내일 하루 휴가 내서 저 본가 내려가요. 서울역에서 마지막 고속열차 타고 부산으로 본가에 도착하면 새벽 1시쯤 될 것 같지만 집에 간다는 생각과 부모님, 누나, 조카들 볼 생각에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네요. 부산에서도 별밤 챙겨 드릴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들뜬 마음이 여기까지 다 전달이 됩니다. 저도 다음 주에 부산 가는데 물론 당일치기로 일 때문에 가는 거지만 마음은 약간 들떠 있습니다. 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은 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저도 휴가를 가는 마음가짐으로 가보려고요. 2945님 저녁도 못 먹고 야근하는 중인데요. 아 참 다음 주 아니라 다다음 주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읽을게요. 저녁도 못 먹고 야근하는 중인데요. 이참에 저희끼리 과자 파티 열었어요. 각자 먹고 싶은 과자 골라서 한 군데 붓기 그리고 소분해서 각자 자리에서 먹으며 일합니다. 과자가 맛있긴 한데요. 그래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하, 과자와 집 선택하라. 어? 잠깐만 나 왜 약간 지금 과자가 근데 저는 오늘 아주 맛있는 옥수수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 아직 뜯어먹을 알들이 많이 남았어요. 예. 오늘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과자 파티 야근 중에 진짜 달콤하죠. 예, 짜릿하죠. 김도은님. 아이가 계속 아팠다가 오늘 퇴원했어요. 날씨가 이러니 바이러스가 많은가 봐요. 다들 조심하시고 저도 오늘 마음이 아프고 좋고 복잡하게도 그래요. 늘 좋은 엄마이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도은님. 제가 엄마가 돼본 적이 없지만 전 그래도 엄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받아본 사랑의 경험치로는 너무너무 사랑을 하면 하는데 막 너무너무 매 순간 완벽하고 그런 거는 등치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전혀 마음 아프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 저녁 메뉴들 김밥 얘기 나왔더니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대요. 5333님 뭐야 이건 또 저는 크림 떡볶이 해먹었어요. 요게 집에 항상 이 크림과 떡볶이 떡과 뭐 나머지 기타 재료들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유통기한 이 안에 그게 너무 신기해. 저 얼마 전에 그 왜 간장 뭐 식초 이런 것들 그냥 뭐 자주 쓸 일이 없으니까 뭐 만두 삶아 먹을 때나 가끔 쓰잖아요. 쓸 거 아니에요 저는. 유통기한을 봤는데 진짜 야 이거는 아 그래 사람은 참 유통기한 아무 의미 없구나. 나 되게 멀쩡히 잘 살고 있네. 차마 진짜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지나고 전 얘기 안 할 거고 다시 상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새로 주문했어요. 아 그래도 이건 좀 선 넘었다. 아무리 내가 무탈이 먹었지만 이건 좀 해가지고 1021님 퇴근하고 더워서 물냉면 해먹었어요. 시판 육수에 집에서 담근 물김치 국물 섞어서요. 맛있겠죠? 이건 진짜 부럽습니다. 육수를

는 시판인데 와 그래 김치가 이제 자기가 해 놓은 김치일 때 그 맛이 있겠네. 물냉면 먹고 싶다요. 거기다가 약간 제가 좋아하는 시판 물만두 있거든요. 그거 딱 해가지고 먹으면 좋겠는데 옥수수나 마저 먹겠습니다.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 듣고 올게요.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목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통기한

엄청나게 진한 양념 제가 먹었다는 얘기에 5333님 흐린 눈 하면 됩니다. 7912님은 모르고 먹었으면 괜찮겠죠. 걱정 마요. 허, 저 걱정은요 여러분 제가 이게 처음일 것 같습니까? 네, 그냥 뭐 얼마나 지났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아주 자주 있는 일입니다. 저는 무상하고요. 뉴진스의 슈퍼내추럴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0: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2: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0: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축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부엉스 초이스 시작해 볼게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환인제약,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이카운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순간의 선택이 별밤 부엉이들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쓸데없지만 재밌고 사소하지만 궁금한 질문들, 부엉이들이 선택한 답변에 선물까지 뒤따르는 부엉스 초이스. 별밤을 6년 넘게 꾸준히 들었던 분들이라면 이 코너 좀 반가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부담 없이 뛰어들 수 있는 새로운 코너고요. 전 세계 82억 인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전체적인 지표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밤 현재 별밤을 듣고 있는 우리 부엉이들의 취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주제에 맞춘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 내 취향은 이거다 하는 쪽을 선택하고 이유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와 통했거나 통하지 않았거나 혹은 뭐 신선한 이유로 저를 설득한 부엉이에게 뭐 아주 무작위로 선물이 나갈 거예요. 무조건 저랑 통했으면 정답이 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일단 나의 취향을 밝히고 참여를 하면 선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부엉스 초이스 첫 시간 주제는요. 7월에 들어선 만큼 이걸로 정했대요. 바로 여름. 자, 그러면 여름에서 꺼낸 양자택일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볼게요.

0: 더위로 입맛마저 사라지는 여름. 이럴 때일수록 신선한 제철 과일 잘 챙겨 먹어야죠. 그럼 대표적인 여름 과일 복숭아 대 수박 중에서 부엉이들의 선택은?
1: 이제 갑자기 교육방송 같은 느낌이 좀 나긴 합니다만은 이게 우리 MBC의 무슨 그 AI 기술로 PTS? 뭐 그런 거래요.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야, 이 친구들 지금 아직 뭐 긴장도 있겠죠. 예. 자, 아무튼 첫 번째 주제 여름 과일입니다. 아, 복숭아 대 수박. 야, 이거는 좀 예. 복숭아는 일단 저는 완전히 좀 강경 물복파인데 둘 다 상관없다는 분들은 뭔가 이 물복, 딱복, 납작복숭아, 신비복숭아 골라 먹는 재미가 있겠고요. 수박은 여름에 약간 좀 상징 같은 존재인데 그죠? 약간 그 너무 내 몸에 열기가 안 빠지는 그런 밤이 있잖아요. 고를 때 싹 베어물면은 아이고 이게 여름이지 싶고요. 자, 부엉이들은 지금부터 복숭아와 수박, 수박과 복숭아 중 어떤 과일을 더 좋아하는지 이유와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소개된 분들 중 몇 분께 제 마음대로 선물은 쏠 거예요. 복숭아와 수박 중 부엉이들의 선택을 기다리며 약간 좀 뭐 이게 편향된 혹시 선곡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해리스타의 워터멜론 슈가.

해리스타일스의 워터멜론 슈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함께하는 부엉이들의 취향을 파악해보는 부엉스 초이스. 첫 번째 질문은 여름 과일로 복숭아 대 수박 중에 부엉이들이 뭘 더 좋아하는지 물었어요. 김송이니 완전 수박. 이유 없습니다. 그냥 수박입니다. 라고 무지성 지지를 보내주셨고요. 홍민조님, 복숭아죠. 제 태몽이거든요. 수박 먹고 남은 건 처리하기

0: 어려운데 복숭아는 다 먹고 씨앗만 버리면 되고요. 아유, 좀 설득력 있네. 수박이 진짜 너무 위대한 과일인데 씨가 뱉어야 되는 씨라는 게 좀... 근데 씨 없는 수박 있긴 한데 그건 좀 비싸잖아요. 8738님, 수박이죠. 빨간 과육을 한 입 크기로 썰어 우유랑 탄산수, 얼음을 넣고 먹으면 펭귄이 옆에서 뛰어다닙니다. 흰 껍질은 얇게 썰어서 소금에 절였다가 매콤하게 무치면 이게 또 밥도둑이거든요. 라고. 너무 이거 지금 펭귄까지 동원을 하셨어요. 허위사실이긴 한데. 그런데 수박은요, 저는 진짜 더울 때 먹을 때 좀 땀 많이 흘리고 이런 날은 소금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도 싹 되고. 5844님, 수박은 그냥 조직감 있는 액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수박은 사철 과일이 된 지 오래입니다. 복숭아야말로 여름이고 여름하면 복숭아입니다. 생각났을 때 복숭아 한 알이라도 더 먹어야 돼요. 언제 들어가고 없을지 모른다고요. 설득됐어. 일단 이북 5844님께 선물 드려야 되겠는 게, 생각해보니까 수박은 겨울에도 있네. 뭐 조금 좀 비싸지만 복숭아는 정말 딱 어떤 시즌에만 있어. 왜 복숭아는 왜 아직 그게 없는 거죠? 하우스가? 어떤 이유인 거지? 제가 잘 모르니까. 김소진님은 갑자기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여름에 메론만 먹습니다. 라고 갑자기 난입을 하셨어요. 예, 잠깐 알겠고요. 자, 옆에 계셔주세요. 저희 지금 중요한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튼 이분들 포함해서 별밤 듣고 있는 부모님들 다수의 선택은 뭡니까? 아, 그죠? 당연히 수박입니다, 여러분. 수박이, 저도 아, 내가 복숭아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 여름에는 그래도 수박이지 싶기는 했지만, 아, 근데 마지막에 저는 저 복숭아여야만 하는 이유에 설득이 돼서 저는 복숭아를 마음속으로 마지막에 골라서 소신파가 좀, 그러니까 이 소수파가 됐습니다만은. 그리고 아까 그 굉장히 좀 허위사실까지 적어가면서 수박도 영업해 주신 분도 선물 드릴게요. 이 정성 때문에. 8738년 거의 이 정도는 수박부 장관입니다. 펭귄이 옆에서 뛰어다닌다. 너무 좋았고요. 자, 이제 여름에 관한 두 번째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여름 더위 아래 열심히 일한 나 자신. 이제 꿀맛 같은 여름 휴가를 떠날 차례입니다. 다음 중 휴가 시즌을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7월 말에서 8월 초대, 7월 말 8월 초를 제외한 언제든 부엉이들의 선택은?
0: 자, 여름 휴가 시즌에 대한 질문입니다. 7말 8초냐 아니면 7말 8초 빼고 아무 때나. 이거 후자가 되게 너무 유리한 거 아닙니까? 너무 넓어서. 뭐 아무튼. 근데 조사에 따르면요, 국내 기업 49.4%가 7말 8초에 여름휴가를 떠난대요. 일단 기상학적으로 장마 끝나고 태풍 오기 전 휴가 떠나기 가장 적합한 때라고 하고요. 아, 그치, 이게 크겠구나. 아이가 있는 분들 때문에 학원, 학교 방학 시즌이라 따로 시간을 빼지 않고 가족 구성원 모두 떠나기가 좋으니까 요게 크겠군요. 하지만 또 많이 떠나는 만큼 숙소도 좀 비싸지고 교통 여건도 어려워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생기죠. 그럴 바에는 양해 구할 일이 생기더라도 7말 8초는 피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름 휴가를 언제 갈지 내가 정할 수 있다면 7말 8초 혹은 7말 8초 빼고 아무 때나. 둘 중 언제 가고 싶은지 휴가 이유와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십시오. 정서윤님께서 난입하셨어요. 또 저는 당장 내일이요. 이런 난입도 일단 환영은 합니다만은. 노래 듣고 올게요. 헤이즈 피처링 딘의 엔 줄라이.

0: 비즈 피처링 딘의 엔줄라이 듣고 왔습니다. 부엉스 초이스 여름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은요. 여름 휴가 7말 8초 대 7말 8초를 피해서 였습니다. 1999님 그래도 7말 8초입니다. 여름 휴가는 여름 피크 때 가는 맛이죠. 아 저는 이시학입니다. 아 시학님 잘 기억해 놓을게요. 죄송합니다. 아직 기침이 조금 남아있어요. 기침 요괴가. 그러고 보면 제가 되게 잊지 못하는 어떤 그 해변가에서의 추억이 있는데 사진으로 보는데 말이 안 돼. 내가 저렇게 어린 때였는데 왜 내가 기억이 이게 난다고 싶을 만큼 좀 인산이네. 예. 그래서 바다를 잘 보기 힘들었어요. 그때 저는 또 꼬꼬마였으니까 더더욱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때 모종의 이후로 제일 피크 타임에 해운대를 갔었던 것 같아요. 사진 보고 물어보니까 해운대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좀 또 그 왁자지껄한 매력이 또 있기는 해요. 정호영님 직장 생활 31년 차 지금까지 휴가는 7말 8초였습니다. 좀 비싸고 사람 많지만 그 재미로 휴가 갑니다. 너무 썰렁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이런 성향으로 나뉠 것 같아요. 약간 축제의 분위기, 막 사람들이 왁자지껄 다 함께 그 조금 기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함께 느끼고 있는 것에서도 휴가의 에너지를 얻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3895님은 언제든 7말 8초는 피하는 게 최고예요. 많은 사람들이 휴가 가서 거래처도 쉬어가지고 그날 출근하면 거의 놀다시피 근무하기 때문이죠. 이런 또 꿀팁이. 그때를 피할 수 있다면 그렇겠네요. 보통 이때 휴가를 많이 가기 때문에 일도 약간은 여유롭게 할 수 있다. 어허라. 어제 오신 형사 부엉이. 아, 또 와주셨어요. 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가 특수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요. 꼭 항상 좀 함께 해주십시오. 아, 이게 출소 안 하신 날은 걱정되겠다. 앞으로. 아, 뭐 사건 터졌나봐. 4690님. 아, 형사는 휴가 쓰기가 참 힘든데 슬프네요. 기분 좋게 고를 수가 없다는 게. 갈 수 있다면 차라리 여름 다 지나고 9월, 10월이 좋겠네요. 그나마 시원하게요. 라고 계속 점점을 쓰신 게 진짜 혼자 아 진짜 그걸 고르는 것부터가 진짜 얼마나 행복한 건데 하면서 너무 지금 속상하세요. 아, 그렇게 아니 휴가를 가셔도 이게 호출되는 일이 당연히 있으시겠네. 뭐 형사님들도 그렇고 간호사 분들 의사 선생님들 무조건 그럴 것 같고. 아이고야 진짜 그래요. 우리 이거 이 지금 우리의 지금 이 고민이 누군가에겐 되게 사치스러운 일일 겁니다. 자 문자와 미니로 도착한 전체 의견 중에서 부엉이들이 더 많이 선택한 쪽은 어딘가요? 역시 7말 8초 피해서 였습니다. 저도 당연히 이쪽입니다. 저는 그때는 그리고 이제 비 막 이렇게 날씨 오락가락하는 것 때문에도 더 그런 것 같고 저는 추울 때 어디론가 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마 압도적으로 많았을 것 같아요. 뭐 약간 그리고 그때 7말 8초가 좋아서 고르는 게 아니라 그때 쓸 수밖에 없어서 가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7말 8초 말고 언제 여름휴가 가면 좋을지 추천해 준 분들 계시는데 9727님 극성수기 피해서 8월 마지막 주 강추합니다. 7말 8초는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이 답입니다. 요거 진짜 너무 좋은 유용한 팁이라서 9727님은 선물 보내드려야겠고요. 그래요 맞아. 요때 그러니까 다른 데들도 다 휴가를 가기 때문에 막상 일할 때 좀 경무가 덜해진다라는 건 정말 꿀팁인 것 같았어. 0327님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제주도 특히 서귀포에서는 바닷물이 천천히 식어서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해수욕하기가 정말 좋아요. 11월 초에 선탠한 적도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수영복 입고? 아까 그 펭귄 옆에 지나간다라는 것처럼 과장은 아니겠죠. 아 요것도 꿀팁입니다. 제주도 서귀포 쪽이 바닷물이 천천히 식기 때문에 9월 중순 10월마저도 해수욕이 가능하다. 꿀팁. 0327님도 꿀팁 주셨으니까 선물 드리고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행복한 상상하고 있는 와중에 휴가를 마음대로 고르는 것 자체가 안 되는데 하고 외롭게 계셨던 우리 형사부엉이 4690님께까지도 오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재밌네요. 저만 재밌는 거 아니겠죠.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름 대표 과일, 여름 휴가 시즌이어서 다음 질문 뭔가요?
1: 7월 말 8월 초든 7월 말 8월 초를 벗어나든 어쨌든 휴가를 떠나온 당신 어떤 스타일의 휴가를 즐기실 건가요? 호젓하고 느긋하게 놀고 먹고 쉬는 호캉시대에 다이빙, 스노클링, 래프팅, 패러글라이딩 등등 쉴 틈 없이 즐기는 액티비티 부엉이들의 선택은?
0: 아니, 왠지 뭐 저로서는 너무 압도적인 약간 밸런스 붕괴인데 모르겠는데 특히 나는 왠지 별밤에서는 이건 너무 뻔하지 않아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 함부로 평가 죄송한데 여러분들 다 그냥 느긋하게 입고 싶어하는 성향 아니 대체로 우리 라디오 좋아하는 사람들 약간 특이 있는데 아닌가?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여름 휴가 스타일에 대한 질문이에요. 간단하게 호캉스 대 액티비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뭐 하긴 예전보다는 액티비티를 좀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아주 격렬한 건 아닐지언정 정말 약간 이렇게 아무 계획이 없어도 되나 더 격렬히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느낌으로 누워서 TV 보고 너튜브 보고 먹고 씻을 때만 막 심지어 씻지도 않아 막 아무튼 완전한 호캉스 반대로

완전 막 물에서 수영하고 다이빙하고 스노클링하고 막 언더더시 부르고 가재 만나고 바나나 보트 타고 심지어 하늘로 올라가고 패러글라이딩 거기서 또 막 스카이다이빙하고 끝도 없이 에너제틱한 휴가를 보내는 쪽 부엉이들이 보내고 싶은 휴가 스타일 둘 중 하나를 골라서 이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마이걸의 번지 듣고 올게요.

0: 오마이걸의 번지 듣고 왔습니다. 여름에 관한 세 번째 주제 휴가 스타일 물어봤습니다. 호캉스 대 액티비티. 이세희님이요. 반반은 없어요. 여행 일정 절반은 액티비티 신나게 하고 나머지는 꿀 호캉스 좋은데.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재미가 없잖아요, 세희님. 극단적으로 다른 것 중에 골라야 되는 게 이 시간의 맛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유고님께서도. 좀 적당히가 없고 저기 끝하고 저기 끝. 그게 맞아. 이 정도면 저는 되게 지금 너무 평화로운데? 저 진짜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내가 내린 질문을 여러분 고통스러워서 지금 채널 돌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송영진님이 휴가에서 참고로 휴자가 쉬휴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섞어서 하는 걸 좋아해요. 무조건 액티비티도 그렇고 무조건 캉스도 그렇고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휴가 휴자는 쉬휴자입니다. 그래요. 알겠는데 저는 왠지 예측합니다만은 결과랑 더 많은 의견들은 잠시 후에 더 만나볼게요.
1: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0: 4만원 생산권리
1: 사업성공 함께해요
0: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4부로 왔습니다. 부엉이들의 선택을 알아보고 선물도 드리는 시간 부엉스 초이스 함께하고 있고 오늘의 질문 주제는 여름입니다. 호캉스 대 액티비티 부엉이들의 선택 만나보고 있는데요. 5290님 호캉스 계속되는 야근에 지친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요. 진짜 퇴근하면 쉬는 것도 귀찮을 정도인데 액티비티는 무슨 사실 그렇죠. 대체로 그러니까 휴가를 가고 싶다라는 것은 자고로 진짜 마치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다 하는 느낌으로 널브러져 있고 싶은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389님 액티비티 여름 아니고서는 액티비티 즐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겨울은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호캉스는 언제든 가능하다고요. 아, 또 맞는 말이긴 해. 그렇지만 겨울 액티비티 즐기는 분도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잘 못합니다만 스키 타시는 분들은 막 겨울만 기다리고 막 고양이가 사냥감 보고 궁뎅이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막 이러면서 엉덩이를 실제로 흔드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진짜로 스키랑 보드 탄다고. 김성모님 액티비티요. 아, 호캉스 할 거면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배달음식 시켜먹으면 되죠. 무조건 액티비티. 이때 아니면 못한 액티비티. 휴가 때 잔뜩 즐겨야 돼요. 성모님 제가 볼 때 집안일 안 하시는 쪽이죠. 그렇죠. 맞는 말인데 호캉스가 필요한 이유는 배달 음식 치우는 것도 싫어. 내가 자고 일어나 이부자리 개기도 싫어. 빨래도 누가 뭐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무튼 막 늘어져 있는데 잠깐 밖에 나갔다 오면 내 방이 깨끗하게 정리돼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방, 내 집과는 다른 쾌적한 그 호텔의 그 공조 시스템. 바스락거리는 그런 막 이불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약간 또 이때 아니면 못하는 것들이 있죠. 성문님을 제가 조금 너무 또 판단해버렸으므로 혹시 알고 보면 집안일 완전 전문가실 수도 있죠. 성문님께 일단 선물을 쏘겠습니다. 최윤경님은요. 호캉스요. 한때 액티비티 다 해봤는데요. 몸이 아프더라고요. 하도 흔들어 제껴서. 가만히 있는 게 최대 휴식. 흔들어 제껴서요. 아마 윤경님 제가 볼 때 액티비티 하고 밤에 클럽까지 가셨네. 아닌가요? 약간 그 특히 이제 겨울 스포츠 쪽이 그런데요. 스키장에 백미는 뭐 밤에 뭐 클럽이라고 아닌가? 윤경님도 제가 판단해 버렸으므로.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약간 이렇게 비뚤어진 시선으로 가끔 해석을 하면 대신 선물 드릴게요. 윤경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부엉이들의 의견 어디로 기울었죠? 봅시다. 퉁퉁퉁. 역시 호캉스였습니다. 그만큼 진짜 지친 분들이 많다라는 의미죠. 어른이 될수록 호캉스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액티비티를 원하는 분들 그건 당신들의 영혼이 젊은 겁니다. 부럽고요. 네 번째 주제로 바로 또 가보죠.
2: 호캉스든 액티비티든 여름휴가를 즐겼으면 다시 출근해야죠. 하지만 여름철 출근길 안 그래도 사람들로 지이는데 거기다 덥고 습하고 이보다 더한 고생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부엉이들이 꼽는 더 최악의 출근길은 폭염 대

0: 장마철 어느 쪽인가요?
1: 아, 요번 거 조금 힘드네요. 그런데다가 우리 AI 친구가 또 계셨군요. 오, 이름을 지어놓읍시다. 별식이랑 별자. 별식이 별자. 방금 우리 별자가 고생해줬고요. 수고했어요, 별자. 폭염, 장마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폭염은 진짜 막 완전 거의 만두통 속이야. 내가 아침에 뽀송뽀송하게 씻었어. 근데 지하철 따로 가는 길에 이미 나는 내 머리는 미역이 돼 있고 막 그 안에 사람들도 다 미역 덩어리고 모든 땀냄새, 서로의 체취가 코끝을 넘어 거의 막 두개골을 전체를 막 감싸요. 온 내 몸이 접히는 모든 곳마다 습기가 너무 가득한 나머지 소리가 나. 철벅. 근데 장마철은 대신에 이만큼 쪄죽는 건 아닌 거겠죠, 당연히. 여기다가 그거는 너무한 거니까. 장마철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뭐 기후 온도는 심하지 않은데 그러나 여러분 하루 종일 젖은 양말인 채로 다녀본 적 있습니까? 청바지 입었는데 뭐 빗물이 바지 청바지는 젖으면 그것도 진짜 오래 안 말라고 두꺼워가지고 그 얼룩덜룩 해져가지고 근데 우산도 들어야 돼. 꿉꿉하고 막 남의 우산에 내 몸 치고 막 가방 막 잠깐만요. 김수진님이 갑자기 퇴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안 돼 안 돼. 지금 여기 저기 곧 보너스 600% 준대요. 아 그럼 다 좋아지나 갑자기? 자 장마철 완전 근데 막 진짜 계속 오늘 계속 거의 내 가방을 열었더니 그 안에 우산 이끼가 폈어. 그 정도 습도예요 거의. 막 약간 거대한 그 습도 덩어리가 내 그 막 목구멍에 막 콕콕 차오르는 듯한 장마철 반곱슬이들은 머리가 계속 볶아져. 지저분하고 못생겨지고 뭔지 알죠? 자, 폭염 대 장마철 최악의 출근길은 어느 쪽인지 선택해 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즐거우신가 봐요. 8796님이 그만! 그만! 상상만으로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대장봉! 이라고 아 너무 즐거워하시는 모습 감사하고요. 장범준 노래 듣고 오는 동안 보내주세요. 추적이는 여름비가 돼요.

장범준의 추적이는 여름비가 되어 듣고 왔습니다. 자, 폭염과 장마철 중에 어떤 게 더 최악의 출근길이냐 여쭤봤는데 5924님이 아, 이번 거는 참여해봐야지 하고 들었는데 이다님의 설명을 듣고도 지금 장범준 노래 들으면서 고민을 해봐도 선택을 못하겠어요. 고르진 못해도 문자 보내봅니다. 라고. 아, 이거 안 돼요. 이거 다 부엉이들 선택하기 어려운 부엉이들에게 일주일도 훈련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택 못하면 둘 다가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아무튼 조세영님은 어, 숨도 안 쉬고 대답할 수 있어요. 장마철. 아, 근데 이런 분도 있지. 일단 후각이랑 이런 거에 민감하시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 막 진짜 폭염의 그 고통이 있잖아요. 김혜원님. 지금 장마라 제 반곱슬머리가 헬멧 쓴 것처럼 부풀어 올라 있어요. 장마철 출근은 정말 쥐약입니다. 하고 이게 곱슬이들이 아는 고충들이 있습니다. 생머리 분들은 몰라요. 근데 생머리 분들은 또 어, 나는 곱슬인 사람들 너무 부럽던데 볼륨감 때문에 이런데 이거야말로 선택지로 한번 해봐야 돼. 예를 들어 근데 저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이러죠. 대신에 찰랑거리는 전지현 머리인 대신에 뭐 겨드랑이 쪽의 털은 너무 곱슬이가 심하고 숱이 많아서 약간 팔이 떨어진다. 이 정도가 나. 그런데 머릿결은 평생 전지현이야. 그럼 할래 말래 뭐 약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안 가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죠? 1419님 폭염이 더 힘들어요. 어, 밀착은 못 견뎌요. 어, 비로 발가락이 쭈글쭈글해도 폭염보다 나아요. 맞아, 발가락 쭈글쭈글해지고 하얘지고 막. 어, 그 양말은 이걸 내가 다시 빨아서 신어야 된다라는 것부터 믿겨지지가 않아. 막 버리고 싶어. 하지만 내가 아끼는 양말일 때 그 느낌. 문영식님. 폭염이 더 별로입니다. 여름은 워터밤이죠. 비 맞고 상큼하게 에어컨 바람에 말리자. 아, 그래요. 여러분 혹시 다들 오늘 조금 좀 의견사 기우는 것 같은데요. 폭염. 장마. 부엉이들의 더 싫다라는 쪽 어디입니까? 장마철이 더 싫다고? 우와, 나는 이렇게 보면서 아 폭염이 더 싫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 그러네. 의외다 의외.

0: 장마철은 우리의 활동 반경에 너무 많은 제약을 주고 차도 막히고 그리고 막 저 변수를 너무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폭염은 어쨌든 그걸 막 뭐 여러 가지 뭐 위생적으로 내가 막 뭐 물티슈라도 갖고 다니면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더 싫은 게 장마철이군요.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 같은 반곱슬 동지 회원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내가 이번에 별로 좀 안 드렸나요? 그럴 때 혹시 작가님 픽으로 좀 알려주셔도 돼요. 아까 발가락 쭈글쭈글해진 분 드리죠. 1419님. 자, 여름에 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독했으면 좋겠는데 뭘까요? 들려주세요.
1: 여름의 불청객, 땀과 모기일 텐데요. 두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평생 땀 안 흘리기 대 평생 모기 안 물리기. 부엉이들의 선택은?
0: 아, 저는 되게 명확한데 대신 이게 땀을 별로 안 흘리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와닿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평생 모기 안 물리기 선택하면 대신 땀이 좀 어느 정도 나. 아니 물론 막 완전 맨날 겨터파크 이건 아니고 좀 어느 정도 나요. 약간 좀 성가실 정도로 나고 대신 평생 땀을 안 흘려. 그러면 약간 그 모기 그 잡이 인간 있잖아요.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난 안 물리게 되는 약간 모기를 유혹하는 그런 피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평생 땀 안 흘리면은 항상 뽀송뽀송하고 아까 전에 우리가 낸 지독한 문제 장마철 폭염 이래도 혼자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리고 뭐 메이크업 할 일이 있어도 지워질 일도 없고 채취 안 나고 하지만 그리고 모기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특히 그 캠핑 가고 하면 그 줄무늬 그 삼선 모기 저는 특히 그 모기침 그런 거에 알러지가 있어갖고 조금 독한 친구한테 물리면 물집이 돼요. 그리고 진짜 오래가고 약간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붓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나만 안 물어. 아, 그 모기 물리는 건 간지럽고 이거 고통도 고통인데 진짜 내 종아리 이런 데 막 그 도트무늬를 만들어놔서 너무 보기도 싫고 아 평생 모기를 안 물릴 수 있다라는 상상. 그리고 평생 땀을 한 방울도 안 흘린다. 물론 건강에는 둘 다 문제가 없어요. 평생 땀 안 흘리면 그 건강하지 못해 이거다. 이거 아닙니다. 둘 다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어느 쪽을 택할 건지 이유와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십시오. 권진아의 쪽쪽 들을게요.

권진아의 쪽쪽 듣고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은요. 평생 동안 땀 안 흘리기 대 평생 동안 목이 안 물리기 였는데요. 3895님이요. 목이 안 물리는 인간이면 약간 뭔가 피리 부는 사람처럼 모기를 다스리니까 좀 멋있어 보일 것 같아서요. 라면 그 목이 안 물리기를 택하신 거죠? 하지만 이게 과실할 수 있을까? 누가 알아볼까? 알아볼 수가 없어. 아니면 뭐 모기들을 이렇게 진두지휘할 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8552님. 와, 상상해봤는데 땀 안 흘리게 할래요. 모기는 막을 수 있는 모기템이 진짜 많아요. 아, 좀 있어요. 저는 팔찌 종류도 써봤고요. 그리고 스프레이 같은 것도 뿌리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어릴 때, 커서는 조금 낫지만 어릴 때 모기 한번 물리면 정말 그 물집이 너무 징그러워서 이게 물집이 너무 크게 잡혀갖고 아기 때는. 커서는 그 사이즈로는 안 잡히지만 아무튼 진짜 모기는 정말 좀 그렇긴 한데. 6066님. 강원도 사는 이종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땀도 많고 모기도 잘 물리는데 하나만 고르자면 땀 안 흘리는 게 좋습니다. 선크림 발랐는데 땀나서 눈에 들어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아, 진짜 선크림 눈에 들어가서 엄청 따갑죠. 둘 다 고생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니까 더 신빙성이 좀 극단적으로 보자면은 그게 맞겠구나. 저는 솔직히 목이 안 물리는 걸 다들 고르실 줄 알았어요. 그렇거든요. 여러분 대신 막 상상해보세요. 목이 나였으면 좀 더 지독하게 했죠. 대신에 평생 땀 안 흘리는 대신에 모기는 맨날 여기 눈두덩이에 물리고 여기 손가락 마디마디에 물리고 발바닥에 물리고 이 정도는 갔어요. 자, 부엉이들 결과는 무엇을 선택했나요? 알려주세요. 평생, 맞네요? 평생 목이 안 물리기. 나는 이게 대충 올라오는 거 보고 땀 안 흘리기를 더 많이 골라주신 줄 알았어요. 세상에. 가만있어 봐. 너무 재밌는데 지금 빨리 광고를 듣고 와야 된대요.

0: 잔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선도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잠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1일 목요일 방송 오늘은 부엉스 초이스 첫 시간 함께했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 새로운 친구들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별식이랑 별자 음성으로 수고해줘서 고맙고요. 오늘 7월 2일 오늘의 부엉이들은 복숭아보단 수박이 좋고 휴가는 7월 말 8주는 피해서 그리고 액티비티는 싫고 호캉스가 좋고 장마철이 더 싫다 폭염보다. 그리고 땀을 펑펑 흘리는 안 있어도 평생 모기를 안 물리겠다 선택을 하셨습니다. 백소희님께서 부엉이들의 선택 의외다.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름. 재밌죠. 나 지금 클로징 해야 돼. 너무 재밌었네. 더 늘려야겠어 시간.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오주먼지 천문학자 지웅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문학이 쓸모없는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천문학자의 쓸모없음에 대하여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는데요. 어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과학자는 자신의 호기심만을 쫓는 이기적인 사람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과학자의 호기심이 찾아낸 지식은 이타적인 공학자들에 의해서 발명품으로 완성되고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죠. 영원히 쓸모없는 일이란 없습니다. 위대한 쓸모를 위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행복.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4.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 더보이 제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돌랑이들 저 보고 싶었어요? 네, 저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네, 언제나 보고 싶다는 말은 하는 것도 듣는 것도 참 좋은데요. 왜냐면 함께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을 아랑한다는 뜻이잖아요. 전 언제 어디에 있든 늘 여러분이 정말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을 자주 생각하고 많이 많이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자주 이왕이면 매일매일 제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아이돌 라디오가 돌랑이들에게 사랑을 전해드릴게요. Always remember 아돌라 러브 돌랑이.

꽃마치 물결 안에 눈을 찾지 못하게 1. 여전히 여정은 험난하고 2. 목적지가 어딘지 불확실해도 3. 꿈만 꿈만 멀미가 나더라도 4. Gonna be alright, just follow, yeah, yeah.

네, 아이돌 라디오 첫 곡 더보이즈 에릭의 섬에 Somewhere이죠. 로브는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 더보이즈 에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돌랑이들 벌써 7월이에요. 아, 7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 여러분 2026년 반이 지난 거잖아요. 어때요? 좀 잘 보내신 것 같나요? 여러분들이 꿈꾸던 꿈! 이루고 싶던 그 목표! 다 이루셨나요? 네, 괜찮습니다. 인생은 길고 시간은 많으니 화이팅! 네, 뭐 7월인데 또 7월 하면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숫자부터 좀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바이브를 뽐내잖아요. 약간 Lucky Number 7.

0: 그래서 돌랑이 분들이나 저나 이제 모두가 더 행복한 7월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아이돌 라디오는요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아이돌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 되고요. 라디오는 매주 목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파수 91.9MHz MBC FM4U에서 방송됩니다. 아이돌 라디오의 다양한 소식은 구 트위터 현 X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골뱅이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시크릿과 함께 돌아올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더보이즈 에릭과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운명에 맡기지 않고 운명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힘껏 부딪히고 온 마음으로 믿으면 그게 바로 운명이 됩니다. 서로의 운명이 되어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리고 있는 그룹 시크릿 여러분 어서 오세요. 와, 무려 12년 만에 컴백이자
1: 맞습니다.
0: 시크릿으로는 아이돌 라디오의 첫 출연이신데요.
1: 네.
0: 아, 먼저 단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시작은 시크릿입니다. 안녕하세요.
0: 좋습니다. 자, 이번에 한 분씩 개인 인사를 들어볼 건데 네. 본인이 시크릿에서 어떤 매력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네. 이제 수식어로 붙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효성 선배님부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시크릿의 영원한 선홍빛 잇몸 리더 전효성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시크릿의 뉴 막내 메인 보컬 예빈입니다.
3: 네. 네, 안녕하세요. 시크릿에서 라면 스프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래퍼 진과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홍빛 잇몸.
3: 네.
0: 이게 어떤 뜻이죠?
3: 모르세요?
0: 잘 모릅니다.
3: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2: 순간.
3: 연예계 3대 잇몸이 있는데 네. 박명수 선배님, 이효리 선배님, 저.
0: 아.
3: 예. 예.
0: 잇몸이야. 네. 잇몸이
3: 예뻐. 웃을 때 환하게 미소. 보이는 이 분홍빛 잇몸 미사가.
0: 네. 정말 화내요.
3: 화나죠?
0: 네, 조명이 따로 필요 없고. 네,
3: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신 있게 웃을 수 있는 저의 매력 포인트여가지고.
0: 좋습니다. 네. 또 라면 스프 같은 역할이라고 하신 네. 그 이제 진거 씨께서
3: 네.
0: 궁금한 게 라면 스프 같은 역할이 어떤 걸 뜻하죠?
2: 어디다가 넣어도 맛있게 만들어주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시크릿에서 제가 또 빠지면 제 랩이 빠지면 심심하니까.
0: 아, 그러니까 네.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2: 아, 맞죠,
0: 그렇죠. 제가 또 라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3: 아,
0: 네. 오늘도 먹었고 어제도 먹었어요.
3: 어느 회사 건지 물어봐도 되나요?
0: 어느 저는 가리지 않아요. 네, 저는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3: 좋다.
0: 좋습니다. 진짜. 또 예빈 씨.
4: 아이고.
0: 네, 뉴 막내예요.
4: 네, 맞습니다. 네.
0: 막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4: 저
0: 02년생 02년생 근데 12년 만에 또 이제 컴백을 하신 건데
3: 네네네.
0: 자, 계산을 한번 제가 수학을 좀 못하지만
3: 아, 어떤 계산을 하시려고 그럴까?
0: 2002년생이시니까
3: 네.
0: 예빈 씨가 12년 전이면 몇 살이셨죠?
4: 12년 전이면 저 13살
0: 13살
3: 그때 13살이었어?
4: 네, 12년 전이면
0: 13살
3: 우리 아이밀러부터 13살이었던 거야. 그러면
4: 초등학생이었구나.
2: 수학교 6학년.
4: 어머 세상이네요.
0: 아, 그리고 이제 12년 만에 네. 이렇게 함께. 네. 아, 정말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4: 맞아요, 진짜.
2: 아무래도.
0: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아이돌 라디오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1: 아,
0: 또 효성 선배님은 이 장소가 좀 익숙하시죠?
3: 아무래도 그쵸.
0: 네, 또 MBC 꿈꾸는 라디오 진행을 하셨던 DJ
3: 아 맞습니다.
0: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3: 네네네.
0: 또 아돌라에도 2020년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3: 맞아요. 네.
0: 한 6년 만이시네.
3: 벌써 그렇게 됐네.
0: 네, 6년 만에 와보시는 것 좀 어떠세요?
3: 뭐 여전히 늘 재밌고 네. 기대되고 또 MBC는 아무래도 제가 또 2년 동안 DJ를 네. 하면서 출퇴근을 했던 곳이라 그런지 네. 더더욱 좀 편한 느낌? 아, 네. 집에 온 느낌 있잖아요. 네. 네, 당장 눕고 싶은 그런 느낌.
0: 아무 때나 네. 언제나 눕고 싶으시면 편하게 누우시면 되고요.
3: 그 낮은 자세로 열심히 편안하게 들어가겠습니다.
0: 편하게 눕고 싶으시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또 오늘 선배님께 또 DJ 선배님이시니까 제가 또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 실례지만 오늘 DJ 며칠 차?
0: 며칠 차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2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3: 벌써요?
0: 네,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528일.
3: 우와. 그럼 거의 뭐 베테랑.
0: 베테랑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발전하는 그런 DJ가
3: 그렇죠.
0: 네,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번에 새 멤버와 함께 뉴 시크릿으로 컴백을 하셨잖아요.
4: 네.
0: 언제부터 이 컴백 준비가 시작됐나요?
3: 제가 24년도 말쯤에 네. 올해 너무 막 그 가수 DNA가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0: 네.
3: 한동안 너무 쉬었으니까.
0: 네.
3: 그래서 이제 회사를 찾아갔는데 이제 멤버들을 모아와라 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진거한테 먼저 연락을 했고 진거 오케이 해서 그 다음에 메인보컬 찾아야 되니까 막 수소문하다가 이제 예빈이를 딱 발견하게 됐죠.
0: 네.
3: 보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보컬 서바이벌 출신이거든요.
4: 맞아요.
0: 네.
3: 근데 거기가 데뷔 무산됐다는 기사를 제가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데뷔 무산이면 데뷔 직전까지 갔다는 거잖아. 그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 지금의 경력 있는 팀원들과 어우러지기에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들을 다 찾아봤는데 예빈이가 유독 춤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더라고. 아~ 둘 다. 그래가지고
0: 어떻게 네. 그러면 연락하셨어요? 뭐 DM?
2: 설마
0: DM으로
4: 할 거야. 아 DM
3: 좋았겠다. 저희 회사의 신인개발팀에 네. 이 친구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컨택을 해주실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마침 저희 회사에 그 보컬 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아, 운명처럼.
0: 진짜 운명이네요.
4: 맞아요.
0: 네.
3: 그래서 이제 시크릿이 되었죠.
0: 아 좋습니다. 정말 이거는 운명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럼요. 운명인 것 같은데 예빈 씨 입장도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네. 이 제안을 네. 이 회사분께 좀 받아주셨을 때
4: 맞아요.
0: 좀 어떠셨어요?
4: 일단 저는 이제 회사 전화로 해가지고
0: DM이 아닌 전화.
4: 전화로 네. 이제 회사분이 네. 너 시크릿 아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크릿이요? 그래 왜 그 전효성 있는 그룹 있잖아? 이러시면서 네. 거기가 지금 메인 보컬을 구한다는데 의향 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요? 진짜죠? 이러면서 당장 미팅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와. 바로 미팅을 가서 진

0: 됐던.
1: 아 그렇게 연락을 봐줘서 네. 이 자리까지.
2: 맞습니다.
0: 맞습니다.
1: 좋습니다. 근데 예빈 씨가 두 분을 처음 만나는 날에 정말 많이 네. 긴장도 하고 떨리셨을 것
0: 그럼요,
1: 같아요.
0: 그럼요.
1: 어떻게 보면 이제 네. 나이 차이도 없지는 않고 또 선배님들이시다
0: 맞아요.
1: 보니까
3: 그래서 돌려서 잘 얘기해 주시고
0: 좋은 많죠.
1: 아니 아니요 나이 차이 많진 않지만 또 없진 않으니까.
2: 그렇지 그렇지.
1: 네. 네 솔직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가셨나요?
0: 저는 일단 설렘만 걱정 반이었는데 어쨌든 설레는 건 어쨌든 저는 연예인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연예인 어떨까 이렇게 연예인 가까이서 보는 것도 처음이고 해서 설레는 것도 있었고. 근데 또 이제 뭔가 이제 선배님들 간에 뭔가 텃세나 이런 것도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2: 네. 그치 아무래도 네,
0: 그래서
2: 되지.
0: 그런 것도 걱정했는데 근데 처음 봤을 때 언니들은 근데 그런 걱정이 싹 가시게 언니들이 네. 너무 활짝활짝 웃으면서 네. 아기 보듯이
1: 분홍빛 잇몸
0: 아, 그렇죠 그렇죠
2: 이렇게
0: 너무 예쁘게 잘 대해주셔가지고 네 좋았습니다.
1: 좋습니다. 아 반대로 효성 선배님과 진거 네. 선배님은 좀 어떤 생각으로 예빈 씨를 좀 기다리셨어요? 첫 만남 전에?
2: 아 진짜 떨렸는데 저희한테 딱 맞는 친구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맞아, 계속 맞아. 저희 두 손 꼭 붙잡고 어떨까 우리 예빈이 어떨까 맞아, 막 맞아. 이랬거든요. 네. 근데 진짜 딱 왔는데 와 제가 저희가 찾던 이 모든 걸 갖고 있는 친구여가지고 네. 너무 행복한
0: 아유,
2: 복덩이입니다.
1: 아유. 복덩이. 또 세 분이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또 예빈 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 그래도 뭐 언니들이 막내를 너무 예뻐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특별히 오늘은 두 분께 또 막내 소개 타임.
0: 오.
1: 우리 예빈이는요 네. 시간을 드릴게요.
0: 네. 너무
1: 자,
0: 좋다.
1: 두 분 자신 있으시죠?
3: 오브콜스 있죠.
2: 오브콜스.
1: 오브콜스.
3: 완전히 있어요.
1: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효성 선배님과 진거 선배님은 이제 막내 예빈 씨를 자랑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삐지도 색별이 드릴게요. 자 노래 주세요.
3: 우리 예빈이는요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4: 그리고 우리 예빈이는 거기다 춤도 잘 춰요.
1: 어머머머.
3: 그리고 우리 예빈이가 메롱메롱도 잘해요.
1: 메롱메롱.
4: 근데 방송에서 겁도 안 먹어서 여기서도 메롱메롱 할 수 있어요.
3: 그리고 예빈아 인형 뽑기도 잘해요.
1: 아. 인형 뽑기? 아, 좀 부럽네요.
3: 그래서 우리 셋 모두에게 키위새를 줬어요.
4: 맞아요. 그렇게 선물을 정말 많이 주는 친구라서 너무 예쁜데 맛집도 또 그렇게 잘 찾아줘요.
3: 아, 맛집. 아 그리고 초콜릿을 좋아해요.
1: 초콜릿.
3: 조그만. 조그만.
1: 아직 애기군요. 애기.
3: 애기죠.
4: 그리고 우리 애기가 조금 심심해 보일 때 슬랑이를 손에 쥐어주면 돼요.
3: 네, 예빈이를 통해서 신문물을 많이 알게 됐어요.
0: 네. 아무래도.
4: 네 맞아요.
1: 좋습니다. 끝인가요?
3: 야, 키도 커요.
1: 키도 맞아요, 커요.
4: 좋아요. 평균 신장도 올려주고 나이 낮춰줬어요.
1: 아 평균 키도 올려주고 네. 평균 나이는 낮춰주고 좋습니다. 아이, 예빈 씨 이렇게 들으니까 네. 정말 이 자리에 있을 법한 아유. 정말 진주 같은
0: 감사합니다.
1: 보석 같은 분이시네요.
0: 네,
1: 예빈 씨 좀 소개가 마음에 드시나요? 언니들의
0: 뭐 메롱메롱을 잘한다는 건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긴 한데 네.
1: 메롱메롱이 혹시
0: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언니들이랑 이제 많이 친해져서 네. 이제 장난을 좀 쳐도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예요.
2: 네. 예감이
0: 이제 언니랑 같이 집에 가다가 이제 지하철 방향 달랐는데 제 지하철이 먼저 온 거예요. 네. 언니 저 먼저 갈게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 언니들이 이제 신선한 충격을 받으셔서 어딜 네. 가나 이 얘기를 하시는.
1: 와
2: 너무 귀여워요. 네.
3: 저희 어릴 때는 약간 상상도 못하던. 그런 거잖아요. 13살 나이 많으신 선배님한테 네. 메롱메롱을 한다는 게 예능이어도 약간
1: 네. 그렇죠.
3: 약간 근데 약간 오히려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와줘서 좋다.
1: 네, 좀 한층 더 편해진 것 같구나. 저였더라면 이제 지하철 제 집 안 가고 전 지하철 그 다음 거 타고 따라가요. 쫓아가서 저도 메롱메롱 하고 저는 도망갈 거예요.
2: 지면 안 돼.
1: 지면 질 수 없어요.
0: 좋다.
1: 좋습니다. 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막내 예빈 씨에 대해서 잘 알아봤고요. 이제 세 분이 모여서 어떤 앨범을 들고 오셨는지 이야기를 나눠봐야죠. 먼저 시크릿의 스페셜 미니 앨범 시크릿 플레이버 발매를 축하합니다. 앨범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이번 앨범 소개는 누가 해볼까요? 제가 맨날 제가 제 담당인데 랜덤으로 매번 시키고 있거든요.
1: 네.
3: 그래야지 또 멤버들도 인터뷰 실력이 늘지 않겠어요?
1: 네.
2: 자 긴장해야겠다.
3: 오늘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막

0: 우리 예빈이가 가볼까?
1: 네, 이럴 줄 알았어. 저희 이번 아이스크림은요. 저희 이제 시크릿에 그 이제 시크릿이 이제 두 라인이 있잖아요. 마돈나 라인, 네. 이제 별빛 달빛 라인이 네.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별빛 달빛 라인을 선택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크릿 특유의 이지 리스닝으로 네.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곡 제목이 아이스크림이잖아요. 네. 저희가 어릴 때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시크릿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네. 그런 추억들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시크릿 특유의 이제 몽환적이고 이제 예쁜 분위기가 담겨 있는. 그런 곡입니다.
0: 청춘을 되돌려줄 수 있는 중심을 네. 되돌려줄 수 있는
2: 중심의 세계 네. 네. 좋습니다. 또 설명에 이어서 그럼 타이틀곡 바로 아이스크림
0: 네. 네
2: 들으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0: 아 노래 라이브 하러 가는 줄 알고
2: 아이스크림 이 곡이 되게 예전부터 나왔다고 하던데
0: 네.
2: 준비 기간이 좀 얼마나 되셨나요?
0: 준비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렸어요.
2: 아 진짜요?
0: 네. 근데 그만큼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 곡이다 라고 자부할 수 있는 곡입니다.
2: 이 노래뿐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2: 많은 곡들 중 이 아이스크림 이 곡을 픽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0: 뭔가 이게 그 제가 사실은 그 시크릿 무대 모음집 댓글을 보는데 네. 그 댓글 중에 어릴 때 그냥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시크릿 노래 듣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댓글을 본 거예요.
2: 네.
0: 근데 이게 뭔가 시크릿의 정체성 같은 느낌이 들어서
2: 네.
0: 이 노래로 가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 노래가 들어도 질리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좀 선택하게 됐죠.
2: 그럼 다른 분들께서는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좀 어떠셨어요?
1: 사실 제가 언니들보다 한 하루 이틀 먼저 들을 수 있었거든요. 제가 가이드 보컬을 해가지고 조금 언니들보다 빨리 들었는데
2: 네.
1: 이제 저희가 사계 봄을 샘플링을 했어요.
2: 네.
1: 그래서 뭔가 그 익숙한 멜로디가 들리면서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2: 네.
1: 뭔가 여름 생각이 나면서 몽글몽글 너무 좋아서 제가 바로 이렇게 녹음해서 언니들한테 바로 전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 녹음을 휴대폰으로
1: 네. 네. 언니들 이거 나왔다 들어봐라 이렇게 바로 보내줬어요.
2: 회사분들이 먼저 보내주시기도 전에
1: 네. 네. 제가 가이드 해가지고 몰래
0: 너무 좋은 친구네.
3: 맹큼
1: 보내줬어요.
2: 약간 스파이 같은 역할을
0: 네. 너무 잘해줬어요. 네. 맞아요.
2: 얼마나 좋았으면 빨리 언니들한테
0: 맞아요.
2: 강아지처럼 자랑하고
0: 맞아요.
2: 맞죠?
0: 맞아요.
2: 됐습니다. 또 근데 효성 선배님께서는 작사도 하셨는데
0: 네 맞아요 맞아요
2: 네.
0: 처음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는 마냥 뭔가 그러니까 첫사랑의 설렘을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는 사랑의 첫사랑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2: 그쵸.
0: 이거는 진짜 처음 사랑을 만난 사람의 감정 같다라고 느꼈는데 그 유튜브 댓글을 보고 나서 이거는 시크릿의 음악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해서
2: 네.
0: 가사들을 다 좀 시크릿 그리고 시크릿 팬들에게 하는 말들로 좀 다 바꿨거든요.
2: 네.
0: 그래서 이제 좀 가사를 들어보면은 Wanna be my secret time? Wanna be my secret heart? 뭐 이런 가사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저희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2: 듣기만 해도 뭔가 설레는데요?
0: 맞아요.
2: Wanna be my secret 뭐죠? Time?
0: Yeah.
2: Secret heart?
0: Yeah.
2: 어.
0: 저희 그 팬클럽 이름이 Secret Time이어가지고
2: 네.
0: 좀 중의적인 의미를 써서 너 나랑 비밀 시간을 보낼래?
2: 약간 펀치라인
0: 네, 맞아요.
2: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0: 나의 팬이 될래? 약간 이런 이중적인 그런
2: 완전 천재 작사가시네요.
0: Yeah. Yeah.
2: Yeah.
0: Of course why not. Yeah.
2: 네. 자 그러면 뭐 이제 쓰신 가사 중에
0: 네.
2: 좀 제일 마음에 드는 가사가 좀 특별히 있으실까요?
0: 방금 얘기한 그 Wanna be my secret time?
2: 네.
0: Wanna be my secret heart도 있고 그 랩 가사 중에 This pleasure can be a guilty 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2: 네.
0: 근데 보통 아이스크림 하면 guilty pleasure로 많이 생각이 들잖아요.
2: 네.
0: 근데 이 노래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으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아이스크림인 거예요.
2: 근데 왜 guilty pleasure예요?
0: Not guilty pleasure. This pleasure can be a guilty. 이 pleasure는 guilty가 될 수 없는 진짜 좋은 선물이다.
2: 네.
0: 약간 그런 의미를 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당 아이스크림 그쵸. 같은 거죠.
2: 그쵸.
0: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2: 그게 진짜 아이스크림을 진짜 아이스크림은 guilty pleasure예요?
0: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 보통은
0: 당이 많이 들어가 있고 진짜. 달고
2: 저는 완전 플레저라고만 생각했어요.
0: 그래요? 아직 어리셔서
1: 20대라서 그래요.
2: 저는 1일 한 2아이스크림 3아이스크림 한 겁니다.
1: 즐기세요.
0: 어릴 때
2: 진짜로 네. 팬분들도 아시는 게 저는 아이스크림을 일어나서 먹고 낮에도 먹고 자기 전에도 먹고 막 그래요.
0: 근데 이제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30대가 되면 있잖아요.

0: 멀지 않았어요.
1: 그러면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몸에 무리가 와요.
0: 진짜 어떤 무리가 와요?
1: 다음날 너무 피곤해요.
0: 아 진짜요?
1: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고 자면 부어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0: 아이스크림 먹고 자면 부어요?
1: 왜냐면 그게 당을 먹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게 그럴 수 장기들이 무리를 해서 부어요.
0: 진짜요? 네. 저는 라면을 두 봉지 먹고 자도 안 붓는 사람.
2: 천상 연예인.
0: 저는 그래서 뮤비 찍기 전날에도 라면 두 봉지 먹고 자도 다음날 일어나서 뮤비를 찍은 적도 있어요.
3: 와 너무 좋은데요?
0: 근데 전혀 저는 아예 안 부어요.
3: 그냥 체질이신가 보다.
0: 맞아요.
1: 좋겠다.
0: 아이스크림은 저한테는 완전 그냥 플레저. 길티가 없는. 하지만 이 노래는 완전 플레저죠. 길티가 될 수 없는 플레저.
4: 예스.
0: 좋습니다. 뭐 이제 그럼 타이틀곡이죠. 아이스크림 왕곡으로 한번 들어볼 건데요. 네. 감사하게 또 이제 또 시크릿 분들이 라이브로 무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물 충분히 이제 마시시고 의자 넣고 무대로 이동 부탁드릴게요. 네, 돌랑이 여러분은 그동안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시크릿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궁금한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80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5: 네.
0: 좋습니다. 그러면 시크릿의 아이스크림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아돌라 F4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확실히 발표할 게 있다. 오늘부터 2학년 B반 돌랑이는 이 던디의 여자친구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이다.
1: 에디는 그 결정에 이의 있는데요? 나도 시켜줘.
2: 돌랑이 명예 소방관.
3: 네, 시크릿의 아이스크림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돌랑이들의 댓글도 제가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네, 쭈님께서 아 이거 솜사탕 맛 아이스크림이다. 너무 부드럽고 달콤하고 어떻게 이런 아이스크림이 있죠? 이가 다 썩어도 맨날 먹고 싶어요.
4: 어머 세상에. 네,
3: 라고 남겨주셨고요.
4: 네.
3: 0406님께서 와 진짜 너무 예쁘고 라이브도 잘하고 계속 입덕함 레전드. 오. 진짜 와 사랑해요.
4: 감사합니다.
3: 남겨주셨고요. 7345님께서 세 분 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깃털이세요? 이 톤을 위해 뭘 연구하셨는지 라고 남겨주셨는데 뭘 연구하셨죠?
5: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랩을 하다 보니까 되게 항상 악센트를 써서 많이 힘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정말 이렇게 좀 힘을 풀어서 그러니까 공기를 정말 많이 섞는 연습을.
3: 네. 진짜 약간 라면 스프 털고 저희가 마지막에 손가락으로
5: 맞아요.
3: 하는 그 느낌,
5: 그 느낌 느낌으로.
4: 그 간질간질한 느낌.
3: 간질간질한 느낌. 좋습니다. 자, 뭐 이번에는 또 빠질 수 없는 퍼포먼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이스크림 안무를 이제 받았을 때 첫인상이 좀 어떠셨나요?
4: 기억나 그때 첫인상?
5: 아 사실 저희가 안무를 네 번이나 받았잖아요.
3: 네 버전.
5: 네 버전이었어서 저희끼리 정말 상의를 많이 했어요. 이 시크릿이라는 곡에 어떤 무드가 어울릴까 싶어서 정말 이 저희 부분별로 안무를 잘 섞어서 완성해낸 안무인데요. 근데 처음 받았을 때는 사실 이게 맞나?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 세 분의 그러면 의견이 좀 많이 들어.
4: 매우 많이 들어. 그 영상 편집 프로그램 있잖아요. 잘 쓰지도 못하는 거를
3: 약간 다운 받아서
4: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만큼 가져오고 여기서 이만큼 가져오고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짠 했죠.
3: 해서 이제 회사 분들께 이거 어때요?
4: 이대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죠.
3: 세 분에서는 의견이 좀 잘 취합이 됐나요? 만장일치로?
4: 네. 만장일치까지는 아니고
3: 솔직하게 아무래도
4: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은 세월이 다른데 만장일치까지는 아니고 중간중간 의견이 조금 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다수결로 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3: 자, 그럼 이 포인트 안무 좀 궁금한데 직접 부르면서 좀 상체선이라도 살짝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4: 네, 예빈이가 불러줄까요?
6: 네네네. 5, 6, 7, 8 ice cream like ice cream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차갑게 달콤해 my love
4: 열었습니다.
3: 이거
4: 네 새끼손가락
3: 이게 아이스크림을 뜻하는 건가요?
4: Yes.
6: 네, 이게 스쿱 이렇게 아이스크림
4: 이거 돌리면서 만드는 거죠 스쿱.
3: 아 그 아이스크림 이거
4: 그거 연상케한 거.
3: 아 저는 이제 약간 시크릿이니까 그 저희가 보통 이거 비밀이야 약속할 때 약간 이렇게 해서 약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로 저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6: 나쁘지 않은데?
3: 근데 이게 아이스크림이었구나.
4: 네네네 아이스크림
3: 푸는 거. 푸는 거. 자 안무 얘기로 돌아와서 또 노래는 편안한 이지 리스닝이지만 춤 손동작은 또 많고 또 세 분이 합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좀 꽤 많아 보이더라고요.
4: 맞아.
3: 연습하실 때 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특별히 있었을까요?
4: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예빈이가 혼자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페어 안무가 많아요. 손을 약 붙잡고 막 이렇게 진 거를 액자 만들어주는 안무가 있거든요. 예빈이가 키가 크니까 제가 아무리 해도 약간 이게 그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연습할 때 좀 굽이 높은 운동화를 신고 막 약간 그랬었어요.
6: 아무래도 키 때문에.
5: 맞아요. 저도 여기에 이제 연결하자면 저는 이제 한쪽은 낮고 한쪽은 높다 보니까 자꾸 한쪽에 걸리더라고요.
4: 이렇게 해서 그걸 예쁘게 머리를 넘겨서
3: 만들어줘야 되는데 선배님께서 이제
5: 지나가야 되는데
3: 약간 그랬구나. 이걸 지나가야 되는 거라서 이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5: 살짝 어딘가 걸려요.
3: 어딘가
5: 어디라고 말 안 할게요.
3: 어디라고는
4: 아무도 모르겠는데
3: 아무도 모르지만
4: 어쨌든 그런 느낌이
3: 있었습니다. 너 예빈 씨는요?
6: 저는 이제
7: 2절에 이제 진건이랑 손을 잡아야 되는 파트가 있는데 네. 자꾸 이게 손이 안 잡히고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노룩으로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8: 와,
7: 이제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네. 자꾸 손길이 어긋나가지고 네. 그거 맞추는데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3: 뭐 다들 이렇게 연습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습니다. 뭐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듣고 올게요. 노래가 나가는 동안 간식차가 왔다 가니까 여러분 간식 잘 챙겨 드시고요. 그럼 저희는 시크릿의 신곡 Get Right 듣고 오겠습니다.

0: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저는 더 보이즈 에릭 에디고요. 여러분은 지금 한여름 날의 아이스크림보다 더 반가운 그룹 시크릿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시크릿의 Get Right 듣고 왔고요. 여러분 노래 나가는 동안 간식 타임 좀 잘 즐기셨나요?
1: 오, 네.
2: 네.
1: 복지가 너무 좋은
2: 맞아요. 것 같아요. 아,
0: 복지로서는 아이돌 라디오 이길 곳은 없습니다.
1: 아, 진짜.
0: 네. 뭐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신다면. 네, 언제든 환영입니다. 이번에 돌랑이들이 보내주신 질문들 좀 보겠습니다.
1: 네,
0: 효성 선배님께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띠꾸띠꾸리님. 제 알고리즘에 시크릿 챌린지가 진짜 많이 떠요. 근데 이게 된다고 쉽게 다양한 분들이 참여했더라고요. 어떻게 섭외하셨는지 또 얼마나 찍으셨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가장 좋아하는 시크릿 노래는요? 하고 질문하고 같이 춤추는 챌린지가 너무 권력 있으시더라고요. 이건 어떤 분의 아이디어로 진행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라고 보내주셨네요.
0: 어떤 분들이랑 혹시 찍으셨었어요?
3: 라인업이 정말 짱짱합니다. 그 일단 2세대 친구들, 2세대 아이돌 네. 친구들, 뭐 B1F 공찬, 그리고 BAP 영재 종업이, 그리고 에이핑크 봄이, 또 시스타 보라, 그리고 AOA 초아,
0: 와.
3: 또 누구?
4: 걸스데이 유라,
3: 걸스데이 유라, 또
1: 너무 많아,
3: 너무 많아. 그리고 이제 하하 선배님, 뭐 정준하 선배님, 박명수 선배님, 정영돈 선배님, 딱 저희 시대 때 같이 한창 활동해 주셨던 분들께 제가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는데 네. 너무 다들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0: 와, 근데 정말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뭔가 저도 약간 추억이 잠기네요. 제가 저도 한 뭐 한 중학생 때, 초중학생 때 네, 한참 이렇게
3: 그때였구나.
0: 제 우상이셨던 분들.
3: 맞아요. 와.
0: 좋습니다. 아, 그러면 이 그 가장 좋아하는 시크릿 노래는요? 이 챌린지는 혹시 어느 분 아이디어로 시작된 건가요?
4: 그냥 누구의 아이디어라

0: 보다도 저희가 이제 회의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강점은 이제 아무래도 히트곡이 많은 거지 않겠냐라는 거에서 시작이 돼서 이렇게
1: 아이스크림 하러 도와주러 와주시는 김에 네. 이것도 한번 부탁드려보면 어떨까.
2: 아무래도 이제 네. 히트곡이 많다 보니까 네. 이번에 또 저희가 리메이크 했다는 걸 또 알리고 싶은데 이걸 네. 어떤 식으로 알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시크릿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히트곡이 많다 그러니까요. 많기 때문에 좋아하는 시크릿 노래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었죠.
3: 아, 정말 권력이 있으십니다.
0: 아, 감사합니다.
3: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워요. 히트곡이 있다는 게 사실상 맞아. 이제 가수로서 너무
2: 맞아요, 맞아요.
3: 진짜 뭐라고 하지? 살면서 진짜 행운 같은 거잖아요.
2: 맞아요. 네. 평생 그 노래 하나로 본인의 시절을 일부를 맞아요. 기억해 주시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3: 부럽습니다. 아유. 히트곡 나오는 그날까지
2: 뭐 말고 이미 엄청 유명하신
3: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2: 화이팅!
3: 화이팅! 자, 그럼 다음 질문은 또 막내 예빈 씨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1: 아기 아거새님께서 예빈 씨 진짜 소리가 트여 있다. 노래를 너무 잘해요. 맞아. 막내 목소리로 다양한 노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애창곡 하나 뽑아주세요라고.
3: 네. 애창곡이 혹시 있으실까요? 많으시겠죠 아무래도.
1: 아무래도 많긴 한데
3: 그중 하나.
1: 아 진짜요? 그러면은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이유 선배님의 네. 러브 윈스월을
3: 혹시 지금 여기서 바로 좀 가능하실까요?
1: 그니까요. 이거 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면은
2: 시원하게 한번
1: 준비가 많이 안 되었지만
3: 아닙니다.
1: 그냥 무반주로
3: 좋습니다.
1: 567A만 해주세요. 네. 오케이.

0: 오~ 너무 잘해. 와, 너무 잘해.
1: 효성 선배님께서 DM을 보내시 아 DM 안 돼.
2: 저 이러다가 기사가 잘못 나가요.
1: 아니요,
2: 제가 DM을 캐스팅한 줄 알고 간택해주신 네, 이유가 있어서
1: 직접 이렇게 뭐 보냈다 하니까 계속 DM이 생각나서
0: 맞아요.
1: 피카신 이유를
2: 아유,
1: 너무 또 알 것 네. 같네요.
3: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리 씨.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진거 선배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4: 네. 3720님이 마돈나 라이브 선공개 영상이 진짜 화제였잖아요. 생라이브 하면서 춤까지 제대로 말아주시는 게 속이 아주 다 시원하더라고요. 이런 반응 조금은 예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세 분이 봐도 너무 잘하지 않나요?
1: 정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연습은 그러면 얼마나 좀 하셨어요?
0: 엄청 오래했죠.
4: 그 앨범 준비하는 기간 내내 저희가 제 1년 반 동안 계속 이 9곡들을 계속 연습해왔기 때문에 네. 텐션을 많이 하고 끌어올려놨었죠. 아.
2: 근데 사실 저희는 그때 그 영상 찍으면서 저희는 옛날 딱 그 2세대 활동할 때 그 기준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약간 아 이거 공개돼도 괜찮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촬영할 때 스태프분들한테 어떠세요? 괜찮아요? 했는데 스태프분들은 완벽해요. 네. 아, 이거 팔이 안으로 굽는 건가? 진짠가? 했는데 이제 공개되고 나서 진짜 너무 선풀밖에 없어가지고 약간 이거 꿈인가? 막 몰래카메라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맞아요. 네. 아,
1: 근데 정말 실력자시니까 워낙 세 분 다 정말 화제가 될 만합니다.
2: 아, 네. 혹시 보셨나요?
1: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아~
2: 꼭 보세요.
1: 아, 저는 약속을 좀 꼭 볼게요.
2: 아~ 진짜로.
1: 제가 생각보다 네. 그 SNS를 잘 막 그렇게 아~ 하지 않아서
2: 그런 스타일.
1: 네, 좋습니다.
2: 그럴 수 있죠.
1: 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질문들 만나봤고요. 시크릿의 명곡 2026년 버전으로 재녹음을 네. 해서 이렇게 수록을 해주셨습니다.
2: 네.
1: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리메이크할 곡을 좀 선정하셨나요?
2: 그 저희 시크릿 노래 그 인기 순으로 보면은 탑 5 안에 들어가 있는 노래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노래들 위주로 좀 선택을 했어요.
1: 그러니까 마돈나가 만약에 빠져 있었다면 저는 진짜 서운했을 것 같아요.
2: 아, 다행이다.
3: 마돈나는 들어가야지. 네. 네.
1: 또 예빈 씨는 처음으로 불러보는 노래들이고 네. 당연히 또 선배님은 두 분께서는 오랜만에 다시 또 녹음하셨을 텐데
0: 맞아요.
1: 특별히 아, 얘 좀 먹었다. 아, 얘 때문에 좀 고생했다. 하는 곡이 있나요? 근데 워낙 좀 잘하시니까 딱히 없었을 것 같긴 한데.
2: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 지금의 3인 버전으로 네. 바꿔서 부르려다 보니까 기존에 맞지 않았던 파트들을 맞게 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0: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랑한 무브가 제일 많이 파트가 바뀌어가지고 그걸 좀 숙지하는데 헷갈리긴 했지만 부르면서 나 노래 늘었는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네. 아 역시 경험은 무시 못하는구나. 그래서 진짜 확실히 옛날보다 노래를 조금 더 쫀득하게 맛깔나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걸 느꼈어요.
1: 예비 씨는요?
2: 저는 샤이보이 녹음할 때 조금 힘들었던 게 왜냐면 이게 밝아야 되잖아. 노래가 신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안 밝은 거예요. 제가 제일 어리고 한데. 그러니까 전 밝게 부른다고 부르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였는데 그래서 이거를 언니가 밖에서 예빈 조금 더 기분 좋게 불러줘 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조금 애를 먹었었어요. 결론엔 너무 잘 해냈지만
0: 그 기분 좋게라는 게 사실은 그 케이팝 뽕끼
2: 맞아요.
0: 그러니까 있냐 없냐의 차이였어가지고
2: 네. 맞아요.
0: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드 트레이닝을 통해서
2: 2세대 창법을
0: 네, 2세대 창법을 이제 많이 좀 가르쳤습니다.
1: 네. 그렇죠. 이게 나는 부스 안에서 네. 되게 웃으면서 기분 좋은 톤으로 불렀다고 생각하는데
2: 맞아요, 맞아요.
1: 이 막상 모니터 해보면 왜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2: 맞아요.
1: 그렇게 막 안 밝고 그렇게 들리지 않을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사실.
0: 맞아요.
1: 저도 그렇고 그럼 그럴 땐 진짜 뭔가 한 10배
2: 맞아.
1: 100배 이상 진짜 오버
0: 맞아요.
1: 텐션으로 좀
0: 맞아요, 맞아요,
1: 이렇게
0: 맞아요.
1: 해야 되더라고요.
2: 맞아요.
1: 그럼 진거 선배님도 있으실까요?
3: 아 저는 사실 별빛 달빛이 가장 조금 어려웠어요.
1: 아, 네.
3: 왜냐면 이제 처음으로 그 후렴구를 부르게 돼가지고 좀 부담감도 있었고 근데 잘 해냈답니다.
1: 역시
2: 최고의 선배님.
0: Yes.
1: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예빈 씨가 이제 시크릿 노래를 좀 팝송처럼 이렇게 세련되게 좀 불러서
2: 맞아.
1: 이제 효성 선배님이 직접 이제 디렉을 이제 맡아 주셨잖아요.
0: 네네네.
1: 그럼 이제 디렉 하시면서 좀 어떤 피드백을 그 기분 좋게 불러줘 말고 좀 다른 게 있었을까요?
0: 확실히 그 저희 때는 무조건 이렇게 된 발음 소리를 좀 잘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1: 네.
0: 밴딩을 좀 이렇게 밴딩과 된 발음이 중요한데 예빈이가 그런 게 없이 약간 스무스하게 넘어가더라고요.
1: 아, 역시.
0: 그래서 예빈아.
2: 예빈아.
0: 별빛이 아니라 별빛이라 불러야 돼.
1: 아, 별빛.
0: 사람 이렇게.
2: 그러니까
0: 사람과 사람의 사이 사람 이렇게 불러줘야 돼. 그래서 그거를 많이 좀 알려줬죠.
2: 네.
1: 어떠셨어요? 그냥 바로 그게 좀 인풋 아웃풋이 좀 되셨나요, 예빈 씨?
2: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솔직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 옛날 창법 아니야? 막 이랬어요.
0: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야.
1: 속으로요? 아니면 그걸 실제로 뱉으셨나요?
2: 아, 속으로 했죠. 아, 네. 아무래도.
1: 속으로.
2: 속으로. 그래서 아 저는 원래 어떻게 불렀냐면 너는 내 별빛 내 마음의 별빛 넌 나만의 달빛 소중한 내 달빛 이렇게 불렀다면 이제 언니가 2세대 창법을 넣어야 된다. 그 뽕끼를 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너는 내 별빛 내 마음의 달빛 넌 나만의 달빛 소중한 내 달빛
0: 이러셨어. 소중한 내 달빛.
1: 근데
2: 이렇게
1: 근데 확실히
2: 그쵸?
1: 이게 미묘하지만 확실히 다르고
0: 아 맛깔나죠.
1: 이 뭔가 이 사소한 그 발음 네. 차이 로 인해서 정말 이 곡의 느낌
2: 퀄리티도 달라지고
1: 뭐 퀄리티는 어떻게든 뭐 다 좋지만
2: 맞아요.
1: 이 곡에서 풍기는 그 느낌이 굉장히
2: 맞아요.
1: 방향성이 달라지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효성 선배님의 그 드랙이 정확히 어떤 거를 좀 어느 방향으로 좀 끌고 가고자 했는지 정확히 알 것 같아요.
2: 네.
1: 아~ 이렇게만 들어도 무반주로 그때 그 물어봐죠.
0: 감성이 떠오르죠.
1: 감성이 떠올라요.
0: 그 창법 맞아 이거야.
1: 맞아요.
0: 이런 느낌
1: 그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2세대 창법 특강을 받은 보컬을 여러분 마음껏 잔뜩 들으실 수 있으니까 시크릿의 새 앨범 수록곡들까지 스밍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아이돌 라디오를 위해 시크릿 여러분들이 깜짝 선물을 또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시크릿 명곡 댄스 메들리 무대입니다. 아 여러분 정말 너무 기대가 되는데 세 분 무대로 바로 이동해 주시고요. 밖에 계신 돌랑이 여러분 박수 많이 치고 같이 즐길 준비 됐죠?
4: 네.
1: 여러분 이게 정말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순간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핸드폰으로도 많이 담으시고 눈으로도 많이 담으시고요. 아시겠죠?
4: 네.
1: 자, 여러분 준비됐죠?
4: 네.
1: 자, 그러면 음악 주세요.

0: 아니 이렇게 저도 넣어놓고 본 것 같은데 와 마돈나에 이어서 샤이보이 또 별빛 달빛 유후 사랑한 무브까지 아 저도 옛날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으면서 아, 영광이었습니다. 이걸 직접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명곡으로만 꽉 채운 댄스 메들리 무대였고요. 댓글 100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아 저도요. 아이고,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님께서 명곡 메들리 저때 중딩이었는데 이제는 20대 후반이네. 추억 여행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530님께서는 학창 시절의 시크릿 노래로 장기자랑하고 그랬는데 진짜 추억 미쳤어요. 참고로 저는 사랑은 무브 했어요.
1: 사무브.
0: 또 어머어머어머님께서 중간에 CD 돌아가는 소리 나고 다음 곡으로 넘어가는 것도 넘나 2세대
1: 그거. 맞아. 네. 맞네 맞네.
0: 제가 이런 걸 기다렸나 봐요. 너무 좋아요. 남겨주셨고 마지막으로 4361님께서 모든 노래를 떼창할 수 있어요.
2: 오 역시.
0: 제 기억 속에 완벽하게 저장된 시크릿의 노래. 와우. 네, 또 아둘라를 위해 무대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3: 아, 감사합니다.
0: 오늘도 마칠 시간
1: 너무 재밌는데.
0: 네. 우리 막내 예빈 씨. 네. 오늘 아이돌 라디오와 함께한 시간 좀 어떠셨나요?
1: 평소에도 아이돌 라디오 즐겨 봤었는데 네. 이렇게 실제로 와서 우리 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너무 즐거운 시간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또 항상 시크릿을 응원해 주시는 이제 시크릿 타임 분들께 효성 선배님이 네. 사랑을 담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진짜 12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해서 너무너무 미안한데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12년 동안 기다린 게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원 없이 우리를 볼 수 있게 활발히 활동할 테니까 계속해서 사랑해주세요. 손붙잡고 같이 늙어가자. 고마워.
0: 감사합니다. 오늘 뭐 저 또한 여러분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2: 진짜예요?
0: 아 진짜죠.
2: 진심이에요?
0: 아 진심입니다.
2: 왜 영혼이 없어 보이죠?
0: 아닙니다. 영혼 없어
2: 보이죠. 진심 담아서 해주세요.
0: 아니 그 전에 네. 살짝 울컥했어요 제가. 제가 ENFJ여서 감수성이 풍부한데 12년 동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고 이 말에서 저도 갑자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순간 잠겼어요.
2: 통과. 네.
0: 아니 왜냐면 저도 지금 사실은 저도 저희 팬분들을 조금 기다리게 하고 있어서 지금 그래가지고 저도 그것 때문에 더비들아 미안하다. 금방이다 금방. 금방 갈게. 아무튼 정말 오늘 여러분 이렇게 덕분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정말 영광이었어요.
2: 아이고,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제가 진짜 저도 중학생 때죠. 중학생 때 뭐 초등학생 때. 그때니까 네 대박. 정말 그 시절 한참 제가 K-pop 스타 가수 연예인이 될지도 모르고는 그냥 꼬마 아이였을 때 막 그때가 갑자기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서 그 어릴 시절에 저를 좀 추억 회상할 수 있게 해주신 또 시크릿 멤버분들께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2: 네.
0: 자 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2: 네?
0: 응원의 마음을 담아 또 끝곡으로는 시크릿의 아이스크림 한 번 더 들으면서
2: 감사합니다.
0: 인사를 드릴게요. 제가 에디도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이 시크릿도라고 해주시고 밖에 계신 분들이 돌랑이도라고 크게 이제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외쳐볼게요.
2: 네.
0: 자 준비되셨죠?
4: 네.
0: 에디도
4: 시크릿도 돌랑이도
0: 아이돌 라디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Different animal.
1: Different animal.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time. The sun dies.
1: Good evening. Elvis Presley died today.

아주 로만 감독의 영화죠. 엘비스 사운드 트랙에서 언체인드 멜로디, 엘비스 프레슬리의 라이브 버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지난 주말에 엘비스 프레슬리 음악들 쭉 들려드렸죠. 이번 주에 개봉한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 인 콘서트 사운드 트랙과 그 전에 이미 개봉했던 바즈 루허만 감독의 엘비스 사운드 트랙 음악들을 함께 묶어서 이틀 동안 쭉 들려드렸는데 그 방송을 들으시고 1527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아, 엘비스 음악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콘서트 영화 기대가 돼서 바로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아비정전에서 장국영이 발 없는 새에 대한 대사를 하는데 영화 엘비스를 보면 엘비스 프레슬리도 비슷한 대사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럼 이 말을 엘비스 프레슬리가 먼저 했던 건지 아니면 바즈 루허만 감독이 아비정전의 대사를 갖다 쓴 건지 혹시 아시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로 그 장면을 오늘 오프닝으로 들려드렸어요. 영화 엘비스 이제 후반부에 가면 발 없는 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날아다니다가 지치면 바람 속에서 쉬는데 평생에 꼭 한번 땅에 내려앉는다. 그건 바로 죽을 때다. 똑같죠. 그죠? 아비정전에서 장국영이 했던 대사와 똑같은 말을 해요. 그 말을 하고 나면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망 소식을 알리는 뉴스 그 사운드가 나오죠. 자, 이 말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먼저 한 것도 아니고 왕가의 감독이 먼저 생각해낸 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 유명한 테네시 윌리엄스 있죠.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같은 작품으로 유명한

0: 미국의 극작가 테네시 윌리엄스가 1957년에 발표한 희곡 오르페우스의 하강에 나오는 대사라고 해요. 다리가 없어서 땅에 앉지 못하고 평생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있는데 지치면 바람을 타고 잠들지 땅에 내려앉는 건 오직 단 한 번 죽을 때뿐이야 라고 하는 대사를 그 희곡의 주인공이 한답니다. 1957년에 발표한 희곡. 이 작품을 3년 뒤에 이제 시드니 루멕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어요. 도망자라는 제목으로 만들었는데 뭐 정확치는 않지만 아마도 왕가의 감독은 테네시 윌리엄스의 희곡을 알고 있어서 이 대사를 가져왔든지 아니면 그 시드니 루멕 감독의 영화 도망자에서 이 대사를 가져왔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그렇게 아비정전의 장국영 대사로 쓰게 된 거죠. 바로 그 도망자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말론 브랜도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시드니 루멕 감독이 주인공으로 생각했던 건 엘비스 프레슬리였다고 해요. 하지만 그 매니저 톰 파커가 반대를 해서 결국 출연을 하지 못했고 그 역할은 말론 브랜도에게 돌아갔죠. 영화 엘비스의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엘비스 프레슬리는 연기에 대한 욕심이 컸어요. 자기의 어떤 스타성을 활용한 캐릭터만이 아니라 진지하게 정말 연기에 한번 몰입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컸던 사람이라 아마 자기가 출연할 수도 있었던 영화에 말론 브랜도가 출연한 걸 보고 꽤나 좀 속이 쓰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말론 브랜도가 했을 이 대사를 어쩌면 자기가 했을 수도 있는 대사니까 뭐 마음에 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영화에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발 없는 새 대사를 하는 건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설정이기도 하고 흐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테네시 윌리엄스의 희곡에 처음 나온 대사이고 그걸 영화로 만든 말론 브랜도 주연의 영화 도망자에도 나오는 대사인데 그 영화의 주인공은 말론 브랜도 이전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맡을 뻔했었다. 어쩌면 그런 이유로 영화 엘비스에서 마치 자신의 운명을 이야기하듯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말을 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요 정도로 정리가 될까요? 1527번 쓰시는 분. 우와 이거 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열심히 검색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AI의 도움을 받으면 제 검색 시간을 좀 줄여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AI가 틀린 게 많아서 여전히 또 팩트체크 하느라 뭐 걸리는 시간은 비슷하긴 한데 그렇게 저 역시 도움을 받아서 알게 된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영화 엘비스를 보시다 보면 발 없는 새에 대한 이야기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니

0: 티켓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3: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로스 인디오 스타바라스의 음악이죠. Always in my heart. 영화 아비정전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장국영에게도 엘비스 프레슬리에게도 모두 참 잘 어울리는 대사예요. 발 없는 새가 있다더군. 늘 날아다니다가 지치면 바람 속에서 쉰대. 평생에 꼭 한 번 땅에 내려왔는데 그건 바로 죽을 때지.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아비정전 버전의 대사였죠. 근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게 테네시 윌리엄스가 그냥 혼자 생각해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페르시아 그 신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신화에, 그러니까 이란 쪽의 어떤 전설과 신화에 등장하는 새 가운데 호마새라는 게 있대요. 이게 영어로는 후마던데 H-U-M-A 그다음에 새 버드, 그래서 후마버드로 이제 영문으로 검색하시면 되고, 한글로는 보통 호마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전설 속에 땅에 내려오지 않고 평생 날아다니며 사는 새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새 문양이 이란 축구팀 유니폼에도 이렇게 새겨져 있고, 이란에서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상징이래요. 일종의 좀 상상 속의 동물. 우리도 왜 상상 속의 동물들이 이렇게 각 좀 문화권마다 좀 중요하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시아권에는 뭐 봉황 같은 이야기가 있고, 뭐 청룡 뭐 이런 것처럼 페르시아 그리고 이란 쪽에서는 이 호마새, 후마버드, 이 새가 그렇게 언급이 된다네요. 어쩌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검색하다 보니 뭐 이것저것 항상 그렇잖아요. 검색 시작하면 내가 애초에 뭘 찾으려고 했는지는 어느새 까먹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것저것 막 찾아보다가 잠깐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뭐 저도 그러다가 하나 이렇게 좀 얻어걸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 처음 오프닝에 관련한 질문을 해주신 1527번 쓰시는 분께서 그 질문만 주신 건 아니고 사연도

함께 주신 게 엘비스 프레슬리 하면 떠오르는 영화 세 편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에드워드 양 감독의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 아, 이건 정말 전설의 명작이죠. 최근에 재개봉하기도 했던 소라네오 감독 있죠. 그 해피엔드를 연출한 사카모토 리치 감독의 아들이기도 한 소라네오 감독이 또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피엔드라는 영화 보신 분 알겠지만 그 묘하게 1990년대 그 우리가 보통 대만 뉴웨이브라고 부르는 그 시절 대만 영화, 특히 에드워드 양 감독 영화의 느낌이 물씬 풍기거든요. 자기가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받은 작품이니까요. 네, 그럴 때도 언급이 되는 영화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 A Brighter Summer Day인데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Are You Lonesome Tonight의 가사에서 따온 제목이죠 라고 하셨어요. 아, 그랬나요? 와, 고맙습니다. 외워둘게요. 4시간 동안 지루한 줄 모르고 본 기억이 나네요. 영화 속 밴드가 부르는 올드팝, 그 중에 물론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들이 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라고 하셨고, 엘비스 프레슬리 하면 떠오르는 두 번째 영화로는 광란의 사랑, 데이빗 린치 감독의 광란의 사랑에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부르는 러브 미 텐더가 생각나요. 그죠? 이 니콜라스 케이지가 영화에서 이 노래 말고도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하나 아마 더 부른 게 사운드 트랙에 또 있을걸요. 이 광란의 사랑에서 뱀가죽 어떤 그런 재킷 입고 나오잖아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게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도망자라는 작품이요. 테네시 윌리엄스의 희곡을 영화로 만들었다는 그 도망자라는 작품의 주인공이 입고 다닌 그 재킷을 따라한 거죠. 이렇게 다 또 연결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 하면 떠오르는 세 번째 영화로는 또 프리실라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엘비스의 부인 소피아 코폴라 감독이 연출한 엘비스 프레슬리가 군대 갔을 때 유럽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져 결혼한 그 프리실라, 영화 엘비스에도 나오는 그 프리실라도 생각난다고. 근데 정작 그 프리실라라는 영화에는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제대로 쓰이지 못하잖아요. 유족하고 저작권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갖고. 아, 그래서 프리실라에서 들려드릴 만한 엘비스 노래는 없고 일단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들을 커버한 몇 곡을 좀 골라봤습니다. 말씀하신 영화에서 광란의 사랑에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부르는 러브 미 텐더, 그리고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에서 영화 속 밴드죠. 고령가 소년 합창단이 부른 Are You Lonesome Tonight. 그리고 그 뒤에 한 곡 더 붙여볼 텐데 세 번째로 나오는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커버한 곡은 어느 영화 사운드 트랙인지 한번 맞춰보시죠. 아, 이것도 실시간 선곡표에 또 뜨긴 할 텐데 그래도 한번 맞춰보세요. 네, 엘비스 프레슬리는 영원하다. 자, 세 곡입니다.

마지막 곡은 영화 와일드 사운드 트랙 리즈 위더스푼이 주연한 와일드 사운드 트랙에서 Don't Be Cruel 빌리 스완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는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 사운드 트랙에서 Are You Lonesome Tonight 고령가 소년 합창단의 노래 그 전에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부른 Love Me Tender 광란의 사랑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월드컵 기간 중에 월드컵에 출전한 이제 토너먼트에 남아있는 나라들의 좀 영화 음악들을 어떻게든 소개를 해보려고 제가 억지로 엮어내고 있죠. 네, 조금 뒤에 이제 새벽에 열릴 경기를 보니까 오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기가 있군요. 아, 두 팀이 하는 게 아니고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의 경기가 있습니다. 자, 또 포르투갈이면 아, 이 영화죠. 네. 리스본행 야간열차 포르투갈 영화라기보다는 포르투갈에서 찍은 영화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저는 이 영화 때문에 리스본 가고 싶어졌다니까요. 이 작품이 무슨 리스본을 굉장히 낭만적인 관

관광지로 그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더 좀 리스본에 대한 좀 흥미가 생긴 것 같아요. 리스본행 야간열차. 독일의 철학자이자 작가 페터 비에리, 뭐 파스칼 메르시어, 이게 또 필명이기도 한데 그분의 같은 제목의 소설을 2013년에 영화로 만들었죠. 제레미 아이언스가 주연을 맡았고요. 우리가 보통 빌 어거스트 감독이라고 예전에 많이 불렀던 덴마크 감독 빌레 아우구스트. 뭐 대표작은 여전히 정복자 펠레이긴 합니다. 바로 그 감독님께서 만든 리스본행 야간열차가 저는 저를 포르투갈로 데려가는 작품입니다. 그 영화에서는 스위스에서 이제 포르투갈로 가는 야간열차를 타면서 새로운 세계로 이 주인공이 빠져들게 되는데 음악도 좋거든요. 나이트 트레인 투 리스본, 아넷 폭스의 스코어 들으면서 우리 한번 리스본행 야간열차에 한번 올라타 볼까요?

자, 우리 포르투갈에서 촬영한 영화만 소개하면 크로아티아가 삐질 거잖아요. 또 제가 모드리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크로아티아를 떠올릴 수 있는 영화에서도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붉은 돼지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 붉은 돼지의 배경들이 크로아티아 해안을 모델로 삼아서 그린 거라는 거는 알고 계셨죠? 네. 모르셨으면 오늘부터 아시면 됩니다. 네. 뭐, 아, 왜 난 몰랐지? 자책하지 마시고요. 크로아티아의 비스섬이라는 곳을 모델로 영화 속의 그 주인공 포르코의 은신처를 그려낸 거고요. 또 그 유명한 드브로브니크, 네. 거기에 그 주황색 그 집의 지붕들이 좀 일종의 시그니처잖아요. 그것 또한 영화를 보시면 그곳을 모델로 그린 육지의 풍경들이 이렇게 비행기 아래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실제로 이탈리아 그리고 크로아티아 이쪽 여행하면서 그 스케치한 걸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붉은 돼지의 풍경들, 그 시작은 크로아티아입니다. 네, 너무 억지다. 자, 히사이시조 로얄 피라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스코어 돌아갈 수 없는 날들 이었고요. 그 전에는 리스본행 야간 열차에서 나이트 트레인 투 리스본이라는 스코어였습니다. 아, 붉은 돼지인데 이 노래를 안 듣고 가기가 좀 그래서 오랜만에 이 노래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체리가 익어갈 무렵, 카토 토키코의 노래 듣고요. 이제 스페인 경기도 있으니까 스페인 노래도 한번 들어보죠. 역시 알모도바르 아니겠습니까? 마타도르 사운드 트랙에서 에스페라메 엔 엘 시엘로, 미나의 노래 이어드릴게요.

두 곡을 이어들었습니다. 붉은 돼지에서 체리가 익어갈 무렵, 카터 토키코의 노래, 그리고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 마타도르에서 에스페라메 엔 엘 시엘로, 미나의 노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페인 하면 알모도바르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죠. 물론 최근에는 카를라 시몬 같은 감독도 언급이 되지만 그런데 저는 이 감독 꼭 언급하고 싶어요. 지금 문득 생각이 났네요. 알렉스 드라 이글레시아 감독이요. 제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프로그래머 했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알렉스 드라 이글레시아 감독의 영화 마저 좋아하기 때문에 판타스틱 영화제 프로그래머를 할수 있었던 겁니다. 저의 취향이 그렇게 뭐 순하고 선하고 예쁘고 귀엽고 뭐 따뜻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잡다하게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제어의 어떤 취향 중에는 알렉스 드라 이글레시아 감독 영화에 또 열광하는 취향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 이거 보세요.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번 보세요. 물론, 취향에 되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저를 원망하시고, 취향에 완전 꽂히시면 저한테 고마워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한테 고마워하시거나, 저를 저주하시거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 저는 언젠가 한국의 현대사도, 한국의 근현대사도 이런 장르 영화로 풀어내는 시도가 좀 있기를 늘 바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2010년 영화 광대를 위한 슬픈 발라드에서 라파엘의 노래입니다. 발라다 델라 트롬페타.

자, 스페인만 또 노래 고르면 안 되잖아요. 상대팀 오스트리아. 많은 분들이 비포 선라이즈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 전에 이 영화가 있었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만나는 그 풍경이 바로 오스트리아의 풍경이었죠. 줄리 앤드류스의 프렐리우드 그리고 사운드 오브 뮤직 이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누가 이기려나.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축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대피로 및 대피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검색창에 그레인론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3: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몇 번씩 무심코 쓰는 물건 중에 하나, 바로 종이컵이죠. 근데 종이컵의 밑바닥을 보면요, 평평하지 않고 테두리가 아래로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종이컵이 하나의 건축물이라면 이 튀어나온 테두리는 뼈대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있어서 뜨거운 물을 부어도 바닥에 열이 직접 닿지 않고요. 물을 많이 부어도 종이가 흐물거리지 않는 거라고 하죠. 종이컵을 단단히 받쳐주는 게 밑바닥에 있는 튀어나온 부분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단단히 받쳐주는 건 뭘까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동료? 힘들 때마다 찾아듣는 음악?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내 마음의 뼈대가 되는 그 고마운 존재들을 한번 떠올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7월 3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SG워너비의 넌 좋은 사람이었어요. 오, 그럼 종이컵을 필로티 구도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 기둥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콜로세움?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정말 종종 얘기했는데 이 새아침의 시간이 저에겐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종일 웃을 일이 생각보다 많이 없잖아요. 특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이 시간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저도 이렇게 위로도 얻고 에너지도 받고 하면서 그 하루를 아주 알차게 보내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새아침이 그런 존재가 됐으면 합니다.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갈게요.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금요일입니다. 배틀탁폴리스 함께하죠. 황규만님께서 새벽에 운전하느라 졸렸는데 두 분 짱짱짱 재밌네요. 대박 완전 빠져든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고요. 박창민님도 만약 이 코너에서 영디가 진다면 그 이유는 베리의 입담 때문에 배꼽 빠지게 웃다가 선곡에 오류가 생겨서 그런 거 아닐까요? 두 분의 티키타카 정말 좋아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아, 맞아요. 제가 너무 웃으면 안 되는데, 그쵸? 말리는 것 같아요. 이 베리가 말을 너무 잘하죠. 어떻게 그렇게 가끔 보면은 이 노래를 여기에 끼워 맞추지?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여기서 행복 비타민 많이 얻어갑니다. 아, 이번 주에도 베아랑 리포터와 저의 선곡 대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오, 그래 그래.
3: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육건수님, 업무상 출장으로 용인에서 남해군 가고 있어요. 오전 중에 현장에 도착해야 해서 이른 새벽 출발하게 됐네요. 4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부지런히 달려보렵니다 하셨습니다. 오, 차로 직접 운전을 해서 가시는 건가요? 남해면은 정말 그 땅 끝에 있는 거잖아요. 아, 피곤하시겠네요. 출장을, 당일 출장은 설마 아니겠죠? 부디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안전운전 꼭 해주세요. 새싹이신 0016번님이네요. 아침부터 학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박사 논문 최종 심사를 받아야 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려고 일찍 가는 건데 잘 끝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와, 박사 논문 최종 심사면은 이게 통과가 되면은 학위를 받는 거죠? 어, 멋있네요. 논문 정말 어렵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오, 대단하십니다. 부디 잘 통과가 돼서 학위 무사히 딸 수 있었으면 하네요. 잘하고 오세요. 92번님, 쉬는 날이라 아침 운동으로 다섯 바퀴 돌고 농구장에서 조금 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까 잠시 벤치에 앉아서 쉬었는데 아침 공기 마시면서 쉬어가는 그 시간이 힐링이더라고요. 거기에 영재의 맑은 목소리가 더해져서 더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 진짜 체력이 대단하신데요. 쉬는 날인데 일찍 일어나시고 아침으로 러닝도 하시고 농구장에서 뛰었다는 게 농구도 하셨다는 거죠? 정말 정말 멋지십니다.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뭘 하시나요? 쉬는 날이시니까 그래도 여유 있는 하루 보냈으면 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여러분들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4260번님, 둘째가 새벽에 깨서 라디오 들으며 육아하고 있네요. 항상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임창정의 기쁜 우리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 강제기상을 둘째 덕분에 또 하셨군요.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럼 기운 차릴 수 있게 신청곡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로 같이 들어볼게요. 임창정의 기쁜 우리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2NE1의 Let's Go Party였고요. 임창정의 기쁜 우리까지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육건수님 0016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6565번님, 영디 편의점 자주 가시나요? 저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치는 것처럼 정말 자주 가는데요. 얼마 전 카드 명세서를 보니 이렇게나 많이 갔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출근할 때 들르고 퇴근할 때 들르고 일하다가 졸음이 올 때 또 들르고 아, 이 비용만 아껴도 생활비가 쑥 줄 것 같은 기분입니다. 오늘도 짭짤한 삶은 계란을 사 먹어 말어 고민 중이네요 하셨는데요. 오, 얼마나 자주 가시길래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자주 가시기는 하네요. 출퇴근 그리고 중간중간 아, 한 번으로 줄여도 많이 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6565번님의 하루의 작은 행복인 거잖아요. 소확행. 아, 만약에 내가 이 편의점 가는 거를 줄여서 불행해진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다른 곳에서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죠. 일단 근데 짭짤한 삶은 계란 이건 어떻게 대체가 되지 않나요? 집에서 좀 한번 삶아보시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또 어쩔 수 없죠. 이어서 4904번님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마다 침대에 누워서 지난 여행 사진을 봅니다. 그러면 그래 또 돈 벌어야 여행 가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몸을 일으키기가 수월해지더라고요. 지금도 입으론 아 회사 가야 되는데 를 연발하며 몸은 누워서 여행 사진을 뒤적이고 있답니다. 그래도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특히 여행은 남는 게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또 보면은 그때 생각도 나고 또 뭐 맛있는 거 먹었는지 기억도 나고 하면서 또 하루에 동력을 얻어가는 거죠. 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할 때 지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러면은 괜히 사진첩을 열어서 나 어제 뭐 했지? 그저께 뭐 했지? 지난번 여행 가서 뭐 했지? 찾아보곤 하거든요. 이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벌떡 일어나셔서 출근 잘 하시고요. 1192번님, 얼마 전 15주년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새집 살림 중인 우리 가족은 주말마다 만나 시간을 보내는데요. 오늘 저녁엔 특별히 남편과 만나 데이트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결혼해줘서 고맙고 행복합시다. 오, 15주년 결혼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근데 새집 살림 중이시라고요? 그러면 일단 주말 부부이신 것 같고 또 자녀가 어디 다른 곳에서 살고 있나 봐요. 오, 그러면 주말이 더 소중할 것 같아요. 이번 주말 이제 내일이죠? 결혼기념일 축하 또 잘 하시고요. 오늘 하루만 버티시면 또 만날 수 있으니까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3634번님은요. 저는 대구에서 경주로 일하러 갑니다. 가는 길에 힘낼 수 있게 저희 아들 노래 피스트 범프 미저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피스트 범프 어떤 팀인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요. 4인조 보이 록밴드더라고요. 그럼 이 4명 중에서 어느 분이 3634번님의 아드님이실까요? 4분 다 헌칠하시던데. 이 피스트 범프는 주먹을 서로 맞대면서 나누는 인사에서 사간한 이름이에요. 우리 흔히 주먹 인사라고 하죠. 2020년에 데뷔했던 아주 탄탄한 라이브로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잘 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함께 들어볼게요. 피스트 범프의 미저리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나오실 때 우산 하나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수도권, 강원도 등 중부지방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다시 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강한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체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제주도는 오전부터 장맛비가 시작되겠고요. 늦은 오후에는 전남 남부 그리고 내일은 충청권 남부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 밤에는 정체 전선이 더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호우특보 수준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도,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전주가 30도로 주말까지는 내내 덥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주 금요일 아침 새벽 배송보다 더 빠르게 사연에 착 붙는 플레이리스트를 배달해드립니다. 배틀 착 플리즈. 인공지능 AI에게 우리 새아침 착플리스 코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질문을 하나 던져봤습니다. 배아량과 이영은 누가 더 선곡을 잘해? 아, 그랬더니 AI가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이영은이요? 아니고요. 각자의 취향 차이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우리에겐 그렇지만 지난 반년 6개월 동안 쌓아온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한 스코어가 있고요. 승점이 엎치락뒤치락 아주 경쟁이 심했지만 드디어 상반기 결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1: 두구두구두구
0: 2016년 착플리스 상반기 결산 우승자는
1: 두구두구두구
0: 이영은과 배아량과 이영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60초 뒤에 공개! 하지 않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26주 동안의 선곡 대결 13대 13 무승부입니다.
2: 힘이 많이 빠지네요. 앞에는 너무나 이렇게 좀 힘차게 시작을 해서 설마 졌나라는 느낌까지 가졌어요.
0: 아, 제가 너무 기쁨이 차오르네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베리가 13대 12 이렇게 베리의 우승이 좀 더 유력했었거든요. 그리고 한창 베리가 주가가 갑자기 확 치솟았잖아요.
2: 아, 너무 긴장됐어요. 이렇게 이기는구나 상반기를 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연기가 치고 올라오면서
0: 역시 끝날 때까지 봐야 하는 게 착플리스입니다.
2: 그러네요.
0: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주 평화롭고 아름답게 동점으로 상반기 결산을 마무리 지었고요. 네. 상반기 결산에서 우승을 차지한 사람한테 제작진이 소정의 선물을 준다라고 하셨는데
2: 아, 그게 제일 기대됐어요, 사실.
0: 근데 정말로 결말이 너무나 지금 벅차오르지 않나요? 아니, 모두에게 선물이 돌아갔습니다.
2: 너무 이게 피스. 평화.
0: 아, 재미가 좀 떨어지나요?
2: 아니요, 이제 감동만 남은 거죠.
0: 그쵸. 네. 감동이 더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저로서는 아주 기쁘게 아, 착플리스 상반기 결산 마쳤습니다.
2: 하반기에는 우리 이제 몰아주기로 해가지고 마지막 경기를 네, 계속 이런 식으로 갔으면은 한 명만 우승해요.
0: 오, 네. 여기서 정하는 거예요. 또 무승분 없다?
2: 그렇죠, 그렇죠.
0: 오, 알겠습니다. 한번 또 해보죠, 뭐. 네, 이러다가도 말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반기 배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명예심사위원들의 심사평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해주시죠. 노양민님, 저는 혼자 걷기를 좋아해요. 청춘은 아니지만 청춘 만화 노래 너무 좋네요. 섬 트레킹할 때 딱일 것 같습니다. 영지승.
2: 오.
0: 청춘 청춘 했어요.
2: 안 그래도 저도 이 메모장에 받아 적었어요. 청춘 만화. 송혜영님, 힘든 남편에게 들려줄 노래. 베리가 선곡한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좋네요. 제가 입원했을 때 우연히 이 노래를 듣고 울면서 버텼습니다. 아이고. 그때 생각이 나서 한 표 던져요 하셨네요.
0: 네, 좋습니다. 5566공번님 청춘 만화부터 당신만이까지 이번 주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사연자 맞춤 선곡을 한 영재 완승이네요. 완승. 청취자의 선택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아, 이렇게 또 기분 좋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2: 너무 취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조금은 깨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0: 제가 우승한 것 같죠, 정말.
2: 네. 네.
0: 이렇게 방금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노양민님, 송혜영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패들 착플리스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2: 네, 문자나 미니로 선곡이 필요한 사연 자세히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 네, 우리 빵그레분들도 배틀에 참여할 수 있죠.
2: 맞습니다. 배틀 참여하고 싶으시면 방송 들으면서 누구의 선곡이 더 기가 막혔는지 심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심사평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같이 챙겨드릴게요.
0: 네,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 조민정님, 저는 직장에서 동료들이랑 너무 친해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막 웃고 있다가 전화가 울리면 진지 모드로 돌변해서 네, 안녕하세요.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웃음 참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방송에서 영디랑 아량 리포터님이

0: 막 웃다가 사연을 소개할 때가 되면 바로 집중해서 다른 목소리로 바뀌는 게 너무 신기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가능하다면 전화 받기 5초 전 마음을 다잡고 프로 직장인의 목소리로 변신할 수 있는 팁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더불어 프로 직장인에게 어울리는 노래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네, 저 민정님, 아, 어떤 선물을 좋을지 저희가 고민 정말 많이 했는데요. 역시 저는 실용적인 게 제일 좋더라고요. 필요한 것들. 속옷 세트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0: 없어서는 못 살죠.
1: 그렇죠. 꼭 있어야 되는 거.
0: 현대인이라면.
1: 그렇죠. 그리고 내 돈으로 사기에 좀 아까울 수 있잖아요. 속옷.
0: 그렇죠.
1: 네, 속옷 세트 드리겠습니다.
0: 근데 사이즈는 맡겨주시는 건가요?
1: 아, 그 고르시면 되지 않을까요?
0: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 좋은 선물이네요.
1: 네. 상봉 누가 먼저 할지 정해야 하는데. 네. 먼저 하실래요?
0: 먼저요? 아, 알겠습니다. 저는 이 현대인들 팬티도 필요하지만 현대인들 이 속옷 세트도 필요하지만 필요한 것은 바로 가면이라고 생각합니다.
1: 가면 중요하죠.
0: 여러 가지 가면이 필요해요. 근데 이 직장에서는 아마추어처럼 행동하는 순간 바로 뭔가 누락이 되거나 승진해서 다음에 나에게 다시 돌아와요. 지금은 웃기지만 나중에는 그 웃음이 눈물로 돌아옵니다.
1: 무서운데요?
0: 지금은 웃기지만 나중에는 웃고 싶어도 웃음이 안 날 수가 있어요.
1: 네.
0: 자, 가면이 필요합니다. 나는 두 가지의 가면이 가지고 있다. 하나는 지킬 박사님, 하나는 대하량이야.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집중을 하자고. 지금 이 순간. 저는 그래서 엄마 모드, 그리고 이 베리의 모드, 그리고 또 아내 모드가 세 가지로 있긴 한데, 네, 저는 이 가면 탁탁탁 맞춰서 끼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여기 문제 안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팁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이미 적어주셨어요. 집중을 해서.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네. 몰입하는 거. 여기에 빠져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0: 맞죠. 그러니까
1: 민정님도 그 순간에 집중해서 전화를 받으시면 갑자기 모드가 확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전 신곡으로 골라봤어요.
0: 뭐죠?
1: I cannot focus on anything but you, baby. 아시나요?
0: 모릅니다.
1: 하츠 투 하츠의 포커스.
0: 아.
1: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또 한번 준비해봤는데 아, 근데 지금 이 순간 예전에 착플리스에서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그래요. 한번 더 들으실래요?
0: 했었어요. 확실해요. 몇 월 며칠. 몇 번째 사연.
1: 이렇게 치사하게 꾸쭉꾸쭉 해버리시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뭐 영리 마음대로 하세요.
1: 아,
0: 뭐 저는 든든합니다. 빵그리들이 제 사연에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1: 아, 그래요? 그러면 가면이 중요하죠. 가면 있어야 됩니다. 가면 증후군이란 말도 있잖아요.
0: 그러면은 그 홍광호님의 지금 이 순간으로 듣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2: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봐.

0: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지킬앤 하이드의 넘버, 지금 이 순간 홍광호 씨의 버전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1: 웅장해요.
0: 정말 웅장하네요. 네. 근데 이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또 일을 해야 하기도 해요.
1: 예전에 왜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여자 일하는 이 커리어 우먼을 보면서 와, 막 타이핑하면서 전화 받으면서 막 여보세요? 막 일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0: 멋있는 내 모습에 또 상상을 하죠.
1: 그렇죠. 근데 지금 조민정님은 이제 그 내 모습이 약간 아직은 어색한가 봐요. 하지만 나 너무 멋있는 여성.
0: 그렇죠.
1: 이렇게 일하면서 해야죠. 네, 가면서 싹 끼면서 여보세요? 지금 이 순간 전화 받았습니다. 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0: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배트속 플리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4926번님, 저는 요즘 단백질 보충을 위해 매일 아침 삶은 달걀을 두 개씩 챙겨 먹고 있습니다. 물에 끓기 시작한 후 7분 정도 삶아주면 딱 먹기 좋은 반숙란이 완성되는데요. 팔팔 끓는 냄비를 바라보며 달걀이 삶아지길 기다리는 동안 들으면 좋을 노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곡해 주시면 그 노래로 정신 건강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4926번님 건강한 삶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또 노력까지 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에 저희가 보탬이 되겠습니다. 멀티 비타민 세트 드릴게요.
1: 사람이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이 비타민도 잘 챙겨야 되거든요.
0: 중요하죠, 중요하죠.
1: 너무 어떻게 이런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0: 찰떡이죠.
1: 아니 진짜 하반기 위험한데 너무 선물을 잘 가져오셨는데요?
0: 저는 제가 먼저 할게요.
1: 네.
0: 네. 이 곡밖에 없어요. 최신곡이거든요.
1: 아니 오늘 뭐 신곡 시리즈예요? 사람 길을 죽여버리네.
0: 그러네요. 의도치 않게 이렇게 네. 돼버렸네요. 최신곡.
1: 아니 뭐 어제 나왔어요?
0: 아 어제까진 아니고 한번 볼까요? 언제 나왔는지. 언제 나왔냐. 5월 18일. 근데 이 노래를 새 아침에서 아직 한 번도 소개해드린 적이 없어서
1: 그래요?
0: 가져와 봤습니다. 무려 태양 씨의 Live fast, die slow. Slow aging. 이거 관심 많으시잖아요. 지금 건강에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1: 태양 씨도 뭐 웰빙에 빠져 계시니까.
0: 워낙 몸 좋으시고.
1: 그러게요.
0: 엄청 동안이시고. 그래서 뮤비를 봤는데 정말 열심히 달리시더라고요.
1: 막 운동하고 싶은 노래네요.
0: 정말. 러닝할 때 듣기에 딱 좋을 것 같고 건강 관심 많으신 분들이 들으면 힘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1: 그러면 러닝할 때 딱 좋은 노래면 영디가 러닝할 때 들으세요?
0: 저 유산소 헬스장에서 할 때 이 노래 들어요 요즘.
1: 아니 이 사연에는 다른 노래하고 그 노래는 영디 주머니에 쏙 넣어놓는 거 어때요?
0: 자신 있으신가 봐요?
1: 저는 이제 또 흔하면 흔하다 할 수 있는데
0: 네?
1: 달걀을 끓이다 보면 저는 항상 뛰어가요. 마지막에는 막 물이 넘칠랑 말랑 해가지고 냄비 뚜껑을 열까 말까 내 마음을 진짜 들었다 놨다 해버려. 내 마음이 들었다 놨다. 전 이걸로 가져왔습니다. 써니힐과 데이브레이크.
0: 끼워 맞추신 것 같은데.
1: 끼워 맞췄죠. 아니 근데 영디는 무슨 노래라고요?
0: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1: Live Fast, Die Slow.
0: 그러니까 약간 해석을 해보자면 열심히 살고 우리 천천히 아름답게 죽자.
1: 철학적이네요. 이 달걀 끓는데.
0: 들어보실래요?
1: 좋습니다. 영디 네. 노래로도 가시죠.
0: 태양의 Live Fast, Die Slow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워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네,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는 태양의 Live Fast Die Slow였는데요. 어때요? 러닝할 때 듣기 딱 좋을 것 같죠?
3: 저도 모르게 자존심 상하게 자꾸 발을 까딱거리고 있었어요. 네, 아 진짜 집에 갈 때 들어야 되겠네.
2: 운전할 때도 꼭 들었어요.
3: 그러니까요. 네.
2: 마지막 사연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4: 로우리님, 저희 딸이 이번 주말에 머리카락을 자르러 미용실에 갑니다.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일에 기부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기르기 시작했는데요. 기르는 동안에는 파마나 염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잘 참고 예쁘게 길러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솔직히 딸도 딸이지만 그 긴 머리카락 감겨주느라 저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돌돌이를 안고 살았네요.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되었는데 미용실에서 딸아이가 머리카락 자를 때 같이 들을 수 있는 노래 추천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2: 노우리님, 긴 머리카락 저도 지금 머리가 길어서 잘 알지만 샤워할 때 정말 꼼꼼하게 씻어줘야 되거든요. 수압 챙기셔야죠.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겠습니다.
4: 좋습니다.
2: 일단 우리 박수하고 시작할까요?
3: 박수.
2: 이게 소아암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항암 치료 중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항균 처리된 환자용 임모 100% 가발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여기에 도움을 주려고 머리카락이 길러서 기부하는 분들 있습니다. 정말 딸아이의 마음씨가 너무 예뻐요.
3: 맞아요. 저는 동생이 이제 친동생이 직접 이 걸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머리 자를 때 같이 있었는데 그냥 정말 그 참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머리를 묶고 그대로 이제 잘라서 고무줄을 묶어서 보내는 거예요.
2: 네.
3: 근데 이런 좋은 일에 제가 먼저 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2: 네?
3: 일단 이별이라는 것에는 다 항상 슬프지만 또 되게 멋있는 이별들도 있답니다.
2: 그럼요?
3: 바로 이 노우리님의 따님이 길러준 머리를 보내주는 것처럼. 이런 이별은 저는 온도로 따지면 되게 따뜻한 이별이라고 생각해요. 소중했던 내 머리야 이제 난요 재부팅해 버려. 저는 싸이의 뜨거운 안녕.
2: 아, 보내주는 거죠 머리카락을.
3: 보내주고 이제 새로 기르는 거죠. 새로 길러 버려.
2: 아, 괜찮은데요?
3: 괜찮아요?
2: 괜찮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소중하게 기른 머리카락을 정말 필요한 아이를 위해서 이제 보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3: 네.
2: 약간 기도를 하거나 주문을 하거나 소망을 외칠 것 같아요.
3: 너무 감성적인 터치를 해버리면은 제가 다시 하고 싶잖아요.
2: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해봤어요. 같이 우리 이 아이가 얼른 낳기를 기도하자.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 아이가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우리 머리카락 같이 보내는 거야 해주는 거죠.
3: 그거 들으시죠. 제가 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좋은 의미를 가져오셨고.
2: 괜찮나요?
3: 네, 괜찮고. 저도 제 고개는 자신은 있지만.
2: 네.
3: 왜냐면 뜨겁게 안녕을 하고 행복해져라 같이 주문을 하면 좋은 거니까.
2: 연달아 들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한 곡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3: 그러면. 제가 또 저도 그렇게 잘 다가가요. 저도 아시죠?
2: 알죠.
3: 사족 엄청 달면서 잘 다가가는데.
2: 그럼요.
3: 근데 영디는 너무 아름답게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저의 이 사족으로는 비빌 수가 없네요.
2: 인정해 주시는군요.
3: 네, 너무 멋있고 그렇다고 뭐 하반기가 벌써 시작됐지만 끝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7월 이제 시작했습니다.
2: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곡은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제 추천곡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상반기의 끝과 하반기의 시작이 전 너무 행복한데요. 제가 다 행복하네요.
3: 네네. 어떻게 되는지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 때 한번 보시죠.
2: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결과 가지고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2: 아량 리포터와 함께 곡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영은.
3: 저는 배아량이었습니다.
2: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갑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 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두꺼워봐 두꺼워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오릭스와 함께 오래오래
1: 오래 쓰는 건전지 오릭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입니다. 국내 한 취업 사이트에서 회의 중 딴짓을 한 적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56%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 결과를 본 저는요, 이런 생각 솔직히 했거든요. 56%? 아, 왜 100%가 아닐까? 회의하면서 이 끄적끄적 낙서도 하고 점심에 뭐 먹을지 한번 쓱 쓰고 고민해보고 쓱싹쓱싹 여기 약간 그림도 그려주고 이렇게 숨 트이는 포인트 다들 있지 않나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기분 좋은 얘기 하나를 얹어드립니다. 딴짓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메모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기록으로 남는 생산적인 딴짓은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생산적인 딴짓 살짝 해주면서 오늘 하루 쉬엄쉬엄 보내보자고요.

선우정화 상상 첫 곡으로 함께 들으셨어요. 7월 3일 금요일 굿모닝 FM 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딴짓 할 때는 라디오만 한 게 없는데 라디오는 들으면서 딴짓해도 그건 딴짓이 아니야. 라디오를 듣는 게 딴짓인가? 여러분들 일상 속에 살짝의 즐거운 딴짓으로

늘 라디오가 있는 건가? 어쨌든 딴짓 할 때 돼서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하고 집중해야 될 때 딴짓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 딴짓 할 때에는 뭔가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네 뭐 이럴 때 이제 쓱 다른 것으로 좀 채우는 게 채우는 짓이 딴짓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책을 부끄럽지만 잘

0: 많이 읽었습니다. 장담해요. 예, 하루에 100권 가까이 읽을 때도 있었으니까. 그 책을 언제, 그러니까 하루에 다 읽을 수 있겠어요. 학창시절 때 학교에서도 많이 읽었다. 수업 시간에도 많이 읽었다. 교과서 아래에 넣을 때도 있고 교과서 세워서 올릴 때도 있고 만화책 크기에 따라 달라요. 큰 책이 있고 작은 책이 있잖아요. 작은 책은 안쪽에, 큰 책은 아래 완전 뒤쪽에 이렇게 덮어서 쓰고, 아니면 책상 아래로 이렇게 볼 때도 있고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성적이 안 좋았나 봅니다. 반성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산적인 딴짓으로 우리 꽉꽉 내공을 만들어 보자고요. 라디오는 어떤 게 딴짓인지 모르니까 편안하게 함께해 주십시오. 두 시간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재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찬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 4부 굿모닝 베이스볼 함께합니다. 어제 만나지 못해서 아쉬웠죠. MBC 대표 스포츠캐스터 김나진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업그레이드된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자 모집 중입니다. 지금부터예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들어올게요.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5: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4: 아하.
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1: 지긋지긋 무조맨
12: 티어실 원스야.
11: 딱 한 번만
12: 티어실 원스야.
11: 싹 한 번에
12: 티어실 원스야.
11: 무조맨
1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3: 자, 따라해보세요.
14: 이카운트 ERP
15: 4만원
13: 회계관리.
14: 이카운트 ERP
16: 4만원
13: 재고관리.
14: 이카운트 ERP
13: 4만원 생산관리.
16: 사업성도
17: 함께해요.
1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7: 이카운트
1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8: 네, 테디 굿모닝. 언제비를 만나도 이상하지 않은 장마철입니다. 당분간 가방 속에 우산은 계속 넣어 다니시는 게 좋겠는데요.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정월입니다. 지금도 서울 등 수도권, 강원 남부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고 있고요. 다시 또 오후부터 밤 사이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도 강한 소나기 내리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정체 전선도 북상하면서 오늘 제주도와 전남 남부에 장맛비도 내리겠고요. 내일은 충청권 남부까지 확대되겠고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수도권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 31도, 대구가 29도로 후텁지근하겠고요. 주말 내내 무덥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두근두근 퀴즈로 교감해보는 오늘 만나볼 퀴즈, 죽지도 않고 살아 돌아온 음악 믹스 퀴즈. 지금부터 두 개의 노래 섞습니다. 믹스 버전의 노래 짧게 들려드릴 거예요. 각각의 노래 두 곡의 제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다른 날에 비해서 조금 어지러울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데 집중하면 들립니다. 신의 영역 오늘도 뽑아야죠. 스피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유리명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정답 보내시고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자, 민영 PD 준비됐죠? 믹스 퀴즈 들려주세요. 3, 2, 1.

확실히 언니들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리는데. 이야. 자,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지금 정답도 많이 보고 보내주고 계신데 1등 정답자는 나왔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한번 더 들어볼까요?

아, 언니들이 목소리로 치고 나와서 동생들이 지금 호호호 많이 넣고 있는데 지금 아, 두 곡 다 들리셨나요? 두 곡 중에 한 곡 완곡으로 듣는 동안 두 곡의 제목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착순 1등 외에도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더 선정해서 아이스티 준비할게요. 두 곡 중에 힌트송으로 아이브의 노래가 있었어요. 아이브의 노래 듣고 올게요. Yeah.

노래 듣고 왔습니다. 로테이션 퀴즈, 음악 믹스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믹스된 두 곡의 노래 바로 지금 들으신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그리고 SES의 너를 사랑해 였습니다. 문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메인 멜로디가 나오고 여기는 또 인트로가 나와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다 들렸죠?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가장 빨리 보내주신 한 분에게는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릴 거고요. 다섯 분 선정되면 아이스티 보내드릴 겁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다음 주부터는요 매주 금요일마다 로테이션 퀴즈 대신 불금엔 모닝 나이트를 개장합니다. 불금엔 모닝나이트요? 아침인데? 뭐야 어떤 코너야? 긴장되네요 또. 예, 불금엔 잠 깨고 싶으신 분들 기억해 두셨다가 아침에 하는 나이트 한번 만나보시죠. 매일매일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는 다음 주에도 계속돼요.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 끝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0: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 스몰톡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간식 쏩니다!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3620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콩물에 꽈배기 말아먹는 게 유행인 거 봄? 고소한 콩물에 쫄깃한 찹쌀 꽈배기를 한입 크기로 잘라서 말아 먹으면 끝인데요. 요즘 이 음식이 제 알고리즘을 장악해서 조만간 먹어보려고요. 아 정말? 얼음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먹어도 되고요. 따뜻하게 먹어도 맛있다고 합니다. 찹쌀 도넛이나 팥 도넛을 넣어 먹어도 좋다고 하고요. 느끼할 때쯤에 김치 싹 한입 해주면은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도전해보시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후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콩물 따로 시키기도 하고 꽈배기 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부어서 해봐야지나. 3620번님 임절미 팥빙수 드립니다. 2033님 거까지 할게요. H.O.T. 문희준씨의 딸 잼잼이가 아이돌 준비한다는 거 봄? 옛날에 슈퍼맨이 들어왔다 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잼잼이 희율이가 아이돌을 꿈꾸고 있대요.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봐요. 그렇지. 이 완전 슈퍼 아이돌 유전자인데 H.O.T. 아빠 크레용팝 엄마 끼 그대로 물려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시유리가 데뷔를 하면 엄마 아빠를 그러면 선배님이래야 되나. 너무 예쁠 것 같아. 희율이 끼가 많더라고. 네, 표정 예쁘게 잘하는 게 또 생각나네. 2033번님 붕어빵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어제 본 이슈 계속 받을 거예요. 자 H.O.T.의 행복 듣고 이어갈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H.O.T. 행복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6223님 노픽시 존 생긴 거 봄?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어서 사고가 나기 쉬운 자전거인데요.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이거든요. 근데 이 픽시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이 소란을 자주 피운다는 이유로 최근 한 편의점에서 픽시 자전거 타는 학생 출입 금지 공고를 붙였다고 해요. 픽시 자전거가 이런 갈등까지 번지다니 씁쓸하네요. 유유. 예, 이에 이제 일부 학생들은 오지 말자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오죽 진상을 부렸으면 저랬겠냐 라면서 또 편의점 점주 편을 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픽시 자전거가 아니죠. 픽시 자전거를 타면서 모인 그 학생들이 계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픽시 자전거는 그 또 스킬을 부리기 위해서 만든 특수한 자전거이거든요. 이걸 일상생활에서 쓰기에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속도를 내면은 브레이크가 당연히 없으니까 자제를 좀 하기가 컨트롤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반드시 때와 장소에 맞게 놀고 즐기고 떠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중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223번님 초콜릿 드립니다. 2551번님 신상폰보다 중고폰이 대세인 거 봄? 요즘 스마트폰 가격이 200만원에 육박하면서 폼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어설픈 보급형 신상폰을 살 바엔 성능 좋은 이전 세대 프리미엄 중고폰을 사는 게 대세래요. 저도 곧 폰 바꿔야 하는데 뭘 사야 할지 너무 고민돼요. 유유. 예. 저는 진짜 불행 중 다행으로 기계 욕심이 없습니다. 고장나야 바꿔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지금 시대는 딱 다행이에요. 스마트폰 너무 비싸졌어요. 중고폰을 사자니까 또 사기 위험도 있고 이게 또 중고폰은 조금 금방 고장날까봐 이런 고민도 좀 있어요. 하지만 요즘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안심거래제도가 잘 되어 있대요. 걱정 많이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가격과 성능 잘 비교해서 발품 잘 팔아서 원하시는 폰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2551번님 옥수수 맛 과자 드립니다. 1029번님 김태호 PD가 소개팅 주선하는 거 봄? 2030 직장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점심 소개팅을 진행한대요. 참가자의 스펙, 외모, 성향 등 희망 조건을 종합해서 최적의 1대1 상대를

매칭해 준다고 하는데요. 카메라로 찍는 것만 아니었으면 당장 신청했을 텐데 얼굴이 알려지는 건 너무 부끄러워요. 소개팅 프로그램 연프 뭐 엄청 많이 생기는데 그만큼 요즘 오프라인으로 사람 만나서 이렇게 사랑을 발전시킬 그 스타트 지점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 뭐 자신 있으신 분들 지원을 해보고 좀 수줍더라도 용기 내보시고 소개팅도 해보시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짝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럼 메타인지에 큰 도움이 돼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도 스트레스 뒤에 성장이 있어. 1029번님 커피맛 사탕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시고요. 조이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듣고 올게요.

0: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설운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1: 자원순환시설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은 배터리와 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일으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리튬은 불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내부 발열로 재점화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습니다.
3: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요?
2: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에 남아있는 전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력이 남아있는 경우 내부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는 지정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합니다.
3: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의 분리배출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자, 이 시간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테디. 오늘 빗길이라 아무래도 좀 더 어려운데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에는 고장차도 서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차 서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3, 4

4차로 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빠르겠고요.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까지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노들길도 여의 하류나들목에서 한강대교까지 20분 이상 걸리고 있고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도 지체입니다. 강변북로 방화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리는데 1차로에 여기도 한남대교 부근에 고장차 서 있습니다. 방화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1시간 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는 두길자 잠실 이전부터 반포대교까지 지체고요. 내부순환로가 홍지문터널에서 성산까지 어렵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도봉지하차도 출구부터 성수 쪽으로 속도 내려갑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서 와요. 오프닝에서 우리 딴짓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1: 네.
0: 학생 때 딴짓 많이 했나요?
1: 전 딴 생각을 많이 했고요. 딴짓 많이 했죠. 우리 교과서에다가 이름 막 이렇게 바꿔놓는 거.
0: 그런 거 하지 하지. 기본적으로.
1: 자연 막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자영으로 더 바꿔놓고.
0: 그건 좀 귀엽네요.
1: 네, 그런 것들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0: 아, 저보다 훨씬 낫네.
1: 갑자기 일단, 반성을.
0: 예, 교과서 모퉁이는 전 무조건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1: 어.
0: 르르륵 넘기면 되는 애니메이션 있죠.
1: 요즘도 대본에 가끔 이렇게 끄적끄적 하시잖아요.
0: 예, 저는 이 낙서가 버릇이 돼가지고 이 낙서를 계속해요.
1: 굉장히 잘 그리시더라고요.
0: 아, 낙서 수준에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1: 학생 때부터 쌓아왔던.
0: 예, 쌓아온 낙서만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딴짓 하지 않고 그래도 일해야죠. 어른 됐으니까.
1: 일해야죠.
0: 예, 깨알 뉴스 금요일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및 관리 규정을 개편합니다.
0: 어떻게 개편이 돼요?
1: 네, 오는 8월 1일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5만 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을 환불받을 경우 환불 비율이 기존 90%에서 95%로 높아집니다. 그동안은 금액과 관계없이 구매 금액의 90%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고요. 나머지 10%는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돼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었거든요.
0: 어허, 그래서 90%에서 95%로 높인 거군요?
1: 네, 다만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처럼 90% 환불 비율이 유지되고요. 현금 대신 카카오 쇼핑 포인트로 환불받는 방식을 선택하면 수수료 없이 100% 전액을 포인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현행법상 모바일 상품권과 포인트는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데요. 앞으로는 소멸 시효가 다가오기 전에 이용자의 남은 잔액과 소멸 예정 사실을 미리 안내하는 사전 통지 조항도 새롭게 마련된다고 해요.
0: 예,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품권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앞으로는 미리 안내받을 수 있어서 훨씬 편리하겠네요.
1: 다음 소식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계곡에 가면 이 물속에서 다슬기 잡으면서 놀았던 추억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다슬기 만만하게 봐선 안 됩니다. 하천이나 계곡에서 다슬기를 잡다가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해요.
0: 어머. 평화로운 그냥 놀이 중에 하나였는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군요.
1: 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년간 6월에서 8월까지 다슬기 관련 순환 사고는 모두 134건이었고요. 이 가운데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는 충남 금산에서 다슬기를 잡던 50대 남성이 쓰러져서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0: 아이고. 특히 어르신들이 이제 다슬기 채취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좀 사고가 커지는 것 같네요.
1: 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는 주 연령대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많았습니다. 다슬기는 자갈이 많은 얕은 물에서도 쉽게 잡히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많이 찾는데요. 하지만 채취에 집중하다 보면 물살이 센 곳까지 들어가거나 이끼 낀 돌을 밟고 미끄러져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에 행정안전부는 음주 후나 어두워진 뒤에는 다슬기 채취를 절대 피하고 구명조끼 착용과 함께 반드시 일행과 동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0: 예, 고령층은 뭐 물론이고요. 아이들과 함께 계곡 찾으실 때도 안전수칙 꼭 지키면서 안전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피클볼이라는 스포츠가 인기인데요.

0: 혹시 테디도 해보신 적 있어요?
1: 오, SNS에 간혹 보이더라고요. 네. 피클볼. 정확히 어떤 운동이에요?
0: 네, 이 피클볼은요.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생활 스포츠로 테니스와 배드민턴, 탁구의 장점을 합쳐놓은 듯한 운동입니다. 이 탁구채보다 조금 큰 패들로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공을 주고받는데요. 배드민턴장 크기의 코트에서 경기를 하고요. 공이 좀 느리고 높이도 많이 튀지 않아서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예,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일 것 같은데요. 보니까.
0: 네, 하지만 운동이 쉬워 보여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 패들을 반복해서 휘두르다 보면 손목과 팔꿈치,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고요.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몸을 낮추는 동작이 많아서 무릎과 발목, 허리를 다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예방하려면 운동 전에 10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셔야 하고요. 평소에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으로 손목이나 전완근 강화 운동을 해주는 것도 이 팔꿈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1: 예, 운동이 아무리 쉬워 보여도 준비 운동 진짜 필수입니다. 안전하게 즐기면서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피클볼이 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오래 즐긴 스포츠래요.
0: 네.
1: 자영 리포터는 이런 거 어떻게 좀 관심 있으세요?
0: 아, 저는 이 스포츠 취재할 때 한번 제가 체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좀 패들이 탁구채보다 좀 커서 그런지 쉽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요거는 좀 한번 해볼 만하다.
1: 어, 좋다.
0: 네, 소리가 그리고 되게 경쾌해요.
1: 아,
0: 유산소
1: 좋다.
0: 어려우시죠?
1: 예.
0: 한번 해보세요.
1: 아, 유산소 되는군요.
0: 네, 됩니다.
1: 아, 그럼 저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또 한번 하면 푹 빠지는데.
0: 네.
1: 자, 깨알 뉴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클 프렌즈의 해피얼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자요.
0: 다음 주에 또.

0: 반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뻔뻔한 퀴즈. 반반 금요일을 짜릿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기능성 100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오늘 신청 사연 안녕하세요 테디. 출근 준비하며 중딩 딸 희원이와 굿모닝 FM을 챙겨 듣는 게 즐거운 청취자입니다. 남편이 테디 팬인데요. 평소엔 바빠서 굿모닝 FM을 못 듣는데 오늘 월차 휴가라서 함께 듣고 있어요. 우리 남편 반반한 퀴즈 시켜주세요. 하트 하시면서 아내분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남편분이 도전자로 들어옵니다. 오늘의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1: 안 넘고 치킨 먹자. 바라바라 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아, 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48살 황재연이라고 합니다.
0: 아, 재연님 반갑습니다.
1: 네.
0: 오늘 월차 내셨어요?
1: 아, 예. 오늘 연차 냈어요.
0: 뭐 하실 거예요, 오늘?
1: 아, 오늘은 오랜만에 연차 내서 안사람하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0: 세상에, 너무 로맨틱하다. 결혼 몇 년 차세요?
1: 지금 이제 14년 차요.
0: 와... 14년이 흐르니까 아내분과의 어떤 추억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단단해지고 좋죠?
1: 그렇죠. 아무래도 더 단단해지고 더 애정이 더 쌓이는 것 같아요.
0: 그 와중에 또 우리 재현님은 제 팬이라고 우리 아내분이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1: 네.
0: 확실한가요? 여기 퀴즈 되려고 거짓말하신 거 아니에요?
1: 제가 그 사랑은 향기고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0: 사랑은 향기고요?
1: 네.
0: 그 고등학교는 없어졌거든요.
1: 아,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0: 그렇죠, 그렇죠. 아, 고맙습니다.
1: 예, 맞아요.
0: 고맙습니다. 살짝 실망할 뻔했어. 아, 나 실망할 뻔했잖아요, 지금, 재현님.
1: 예, 네, 저도 완전 당황했어요.
0: 저 데뷔곡부터 좋아해 주셨군요.
1: 네.
0: 아, 감사합니다. 아, 테이의 매력은 뭘까요?
1: 그 개인적으로 목소리가 네. 너무 멋있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0: 너무 감사합니다. 아, 재현님. 어우, 갑자기 힘이 나네요. 제가 문제를 잘 내드려야 되는데 저희 반반한 퀴즈 살짝 바뀐 거 아시죠?
1: 아, 네. 알고 있어요.
0: 예, 이게 77초 동안 이제 마음껏 외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용기 있게 정답 계속 외쳐주셔야 돼요.
1: 네네.
0: 좋습니다. 파이팅 한번 외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파이팅!
0: 좋습니다.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시작해보겠습니다. 행운의 시간 77초 동안 갑니다. 문제 나갑니다. 더하기를 하자 더하기를 하자 46 더하기 8은
1: 54
0: 정 정답이 그럼 버릇이야. 엄마의 남동생을 부르는 호칭은
1: 패스.
0: 복숭아 동산에서 맺은 의로운 약속이라는 뜻의 사자성어예요. 도원
1: 별이
0: 넌 너무 이상적이야.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은?
1: 자자.
0: 인천 상륙작전의 맥아더 장군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1: 미국.
0: 교권보호국 감독관 임한림입니다. 이 대사가 나온 진기주, 김무열 주연의 드라마 제목은?
1: 참교육.
0: 버스 정류장을 영어로 하면 버스?
1: 스테이션.
0: 속담을 이어주세요. 늦게 배운 도둑이
1: 패스.
0: 사람의 장기 중 콩팥이라고 불리는 배설 기관은
1: 신장.
0: 송어를 작곡한 오스트리아 음악가는
1: 패스.
0: 자,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엄마의 남동생을 부르는 호칭
1: 레제.
0: 아, 아깝다. 엄마의 남동생.
1: 아, 엄마의 남동. 아, 예, 예.
0: 엄마의 남동생은 외삼촌. 외삼촌이죠.
1: 맞습니다.
0: 예, 외삼촌이죠. 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오우, 잘 푸셨어요. 10문제 중에 무려 7문제만 있어서 성공하셨습니다.
2: 우와,
0: 치킨에 파스타 획득하셨습니다. 차분하게 잘 푸셨어요.
1: 아, 너무 실제로 풀어보니까 되게 당황되네요.
0: 맞아요. 여기 약간 긴장돼서 원래 알던 것도

0: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 그래도 차분하게 너무 잘 푸셨어.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자, 오답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삼촌 이제 아셨죠? 엄마의 남동생.
1: 네.
0: 예, 그리고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1: 아, 네.
0: 였고요. 송어를 작곡한 오스트리아 음악가는 슈베르트였습니다.
1: 네.
0: 아, 쉽지 않았어. 재현님.
1: 네.
0: 그래도 너무 잘 푸셨고 너무 멋졌습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오늘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좋은 이벤트로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앞으로 우리 가족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같이 잘 살자. 그리고 자기야 사랑해.
0: 아, 너무 로맨틱합니다. 재현님.
1: 네.
0: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1: 예, 태희님도 오늘 화이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저 화이팅 하겠습니다.
1: 네.
0: 보내드려요. 안녕.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신장 관련 문제 덤으로 바로 내드립니다. 신장의 순 우리말 표현인 콩팥은요, 실제 장기 모양이 이 콩과 닮았고 색깔은 팥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주로 밥에 넣어 먹고요. 또 떡국물이나 떡소 재료로도 많이 쓰이죠. 씨알이 크고 붉은색 이 콩. 뭐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0: 1544-7575.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3: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를 즐길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퀴즈를 풀면서 지식까지 쌓는 AI 퀴즈대회부터 온라인에서 쉽고 재미있게 게임처럼 AI를 체험하는 클릭온 AI까지 어린이도 학생도 어르신도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모두의 AI 시대. 지금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검색하고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4: 대대장은 실망했다. 매일 아침 7시에 못 일어나겠다고? 집합!
5: 충성! 일어날 수 있습니다!
6: 아니, 너무 피곤한데. 아.
4: 뭐? 굿모닝 FM을 안 들을 거라고? 내 밑으로 다 집합!
7: 아침 7시 여러분의 기상 나팔! 굿모닝 FM 태입니다.
4: 집합!
8: 단단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사람의 신체기관 중 하나인 콩팥과 모양이 닮은 콩. 정답은 바로 당랑콩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 선정해서 꿀스틱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도경수의 팝콘 들으시고요. 잠시 후 3부로 들어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미국 어느 기업가의 고백인데요. 그녀는 노벨문학상 작가 토니 모리슨을 참 좋아한답니다. 사실 토니 모리슨의 문장은 읽기가 꽤 어렵죠. 그런데 한 남자가 토니 모리슨의 책을 두 달 동안 읽고 독후감을 써서 보내줬답니다. 그녀는 결국 그 남자와 결혼했죠. 나중에 보니 그 남자는 딱히 문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해보자 이 마음으로 바짝 집중한 거죠. 누군가를 위해 안 하던 걸 해보려고 애쓰기, 그게 사람 마음을 흔듭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의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저는 중앙고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승무사원 조병옥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진주 고정기사고요. 9시 차 출발입니다. 서울에서.

0: 1시간 전에 출근을 해가지고 차량 정비나 세차 이런 거 다 하고 이제 준비하는 거죠. 이제 출발 준비, 이제 마음의 준비하는 거죠. 라디오는 잘 안 들어요, 고속버스는요. 예, 그럼 주파수가 자꾸만 바뀌니까 지역별로 가족 건강들이죠. 뭐. 부모님부터 해가지고 뭐 애들, 자녀들 건강하고 뭐 밝게 컸으면 좋은 거죠. 뭐. 아, 다짐이 오늘도 안전하게 안전운행이죠, 저희는 항상. 아, 여러분 모두 해보 굿데이입니다.
1: 예,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진주로 고속버스 운전을 하시는 조병옥님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했습니다. 아, 이 약간 말투에서도 느껴져요. 이게 약간 평소에 이제 말수 적으시고 성실하게 하시는 일 딱 묵묵하게 하시는 그 스타일이 말투에서도 참 느껴집니다. 라디오 맞아요. 이게 장거리 운전할 때는 듣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고향이 이제 울산이고 또 지역별로 이제 일하러 많이 떠나기 때문에 차 안에서 라디오 주로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지역 지나가면 그래서 또 주파수 맞추는데 한참 걸려. 알죠? 이렇게 또 눌러서 한참 찾아야 되는데 내가 찾는 그 방송 가려면 여러 방송도 거쳐야 되고 쉽지가 않습니다만 승무사원, 야 승무사원이라고 하는구나. 또 이렇게 일하시는 예, 현장 업무 이야기도 해주시고 하니까 같이 사는 느낌이 싹 듭니다. 서울에서 진주 고정이라고 하셨는데 멀어요, 그죠? 진주 진짜 먼데. MBC 라디오 미니 앱은 주파수를 타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또 지역에서 지역 방송 나와요 해서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전파해 주세요. 미니 애플리케이션 까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모닝콜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새로 시작한 코너이죠. 굿모닝 굿 메시지. 앞으로도 굿모닝 가족들의 출근길 풍경 그리고 다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부지런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따뜻하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8시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나는 시작을 하고 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 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새 코너 굿모닝 굿 메시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해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여름 휴가 기다리고 있지만 미리 휴가를 너무 많이 써버린 프로 직장인 MBC 이희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휴가 없는 이희준입니다.
1: 예, 예. 그가 너무 행복한 모습 많이 봐서
2: 네.
1: 예, 너무 꼬숩네요. 스페인 다녀온 거 진짜 부러웠어.
2: 그 봄에 이제 연차를 많이 써가지고
1: 많이 써서.
2: 근데 그래서 주말마다 제가 이제 일을 많이 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열심히 일단 길을 모아보고 있습니다.
1: 아, 그것도 쌓으면 다시 예, 정립되는군요.
2: 연말에 어떻게 한번.
1: 그래 그래.
2: 예. 우리 옆에 우리 눈빛들이 무서워요. 우리 제작진들이.
1: 스페인 아 진짜 제가 꼭 다녀오겠습니다.
2: 어?
1: 스페인을.
2: 언제요?
1: 몰라 나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디 가고 싶다는 생각 잘 안 하거든요.
2: 네.
1: 근데 휴전 아나운서 이후로 스페인 무조건 가고 싶어요.
2: 아. 스페인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지를 선택할 때 음식이 1순위이기 때문에
1: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2: 우리 테디도 좋아할 겁니다. 스페인. 무조건 좋아할 거예요. 가면은
1: 그래
2: 음식 너무 맛있어.
1: 그리고 저는 건축물 보는 거 좋아하니까
2: 아,
1: 무조건 가고
2: 아 가우디
1: 아 가야지,
2: 네, 가우디 가야지. 보고 오셔야 됩니다.
1: 여러분으로 꼭 가겠습니다.
2: 휴가철 느낌 나네요. 네
1: 저는 근데 여름에는 못 갑니다.
2: 저도요. 저도요.
1: 언어유의 그럼 우리 일해 볼까요?
2: 일해야죠.
1: 아유, 네. 환경 좋다. 시원하다.
2: 일하다. 네 예. 일하자 일하자.
1: 일하다. 유의하세요. 네.
2: 유의할게요.
1: 예.
2: 자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리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금요일은 어원 단어의 유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1: 직접 써오셨어요.
2: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어원을 알아볼 단어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 Let's go.

0: 아, 소나기가 많이 오네. 아.
1: 어?
0: 아, 저분. 네, 이상형인 김태순 대리님? 저 대리님. 그 혹시 우산 없으세요?
2: 아, 이

0: 야, 뭐야? 네? 그러면 실례해도 될까요?
1: 설렌다. 아, 대리님 착하셔가지고 화도 안 내신다던데. 어떻게 이렇게 대화만 해도 천사라는 게 막 느껴지냐? 와.
0: 저기 버스 오는데 우리한테 뭘 튀길 것 같은데?
1: 괜찮으세요, 대리님?
0: 완전히 다. 야!
1: 뭐야?
0: 운전 똑바로 안 해! 갑자기 소나기 와서 짜증나 죽겠네, 진짜.
1: 화 안 낸다고 천사라고 들었는데.
0: 너는 운전 똑바로 안 해! 너 맞을래? 진짜?
1: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집에 제사가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0: 휘돌 사원님!
1: 정극이네요, 정극.
2: 이렇게까지 제가 캐릭터를 극적으로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1: 아닙니다. 자, 오늘 알아볼 단어 소나기입니다.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곧 그치는 비, 소나기. 어디서 왔을까요?
2: 아하, 이제 우리나라에 소나기 없어지지 않았나요?
1: 네?
2: 우리나라 소나기 없어지고
1: 네.
2: 예, 동남아와 똑같이 스콜이라고 부르잖아요.
1: 갑자기 쏟아지는 거.
2: 날씨가 너무 많이 변했어.
1: 네.
2: 아, 소나기. 소가 난다는 아닐 거고. 소나를 모르겠네.
1: 빨리 갈게요.
2: 예. 네.
1: 자, 독특한 설이 있습니다. 함경도의 어느 두 농부가 비가 올 건지 안 올 건지를 두고 음매 소를 걸고 내기를 했대요.
2: 에이, 거짓말 좀 해요.
1: 일단 들어봐요.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설이에요, 설. 근데 비가 갑자기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내기를 소 내기 해가지고 이 비를 소 내기에서 소 나기가 나왔다라는 설입니다. 설.
2: 이거 만든 사람 와봐, 잠깐만. 분명히 현재 있다.
1: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2: 만든
1: 보면서.
2: 현재 있어.
1: 자, 언어학적인 유래를 한번 그냥 보면요.
2: 아, 예. 좋아요.
1: 네, 소나기는 15세기부터 쇠나기 형태로 쓰였대요.
2: 진짜네.
1: 쇠는 매우 심히를 뜻하는 부사인데요. 나는 날출, 즉 나오다, 나가다 등의 의미를 갖는 동사 나, 그리고 기는 전미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 보면 심히 내리다, 심하게 내리다 라는 뜻인 거예요.
2: 저는 쇠랑 소가 같은 의미인 줄 알았더니
1: 상관이 없는 단어. 그 음매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19세기에 들어서 쇠의 애가 탈락을 해서 소나기 형태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2: 이게 맞을 것 같네.
1: 농부 내기는 약간 좀 그랬죠?
2: 농부 내기네. 그래요.
1: 너무 의심한다.
2: 그러니까.
1: 자, 참고로 볕이 나 있는 날 잠깐 오다가 그치는 비를 여우비, 아까 그 상황극에 나왔던 여우비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이거 하면 테디 화낼 것 같은데.
2: 화 왜 내요, 제가?
1: 자, 설이 있어요. 자, 꾀가 많은 여우는 숲속의 왕 호랑이와 결혼을 하면 호랑이의 힘을 빌려서 왕 노릇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를 꾀어서 벌써 두려워. 햇살 좋은 날 드디어 결혼을 해요.
2: 아, 그렇구나.
1: 근데 여우를 짝사랑했던 무서워. 구름이 있었어요.
2: 구름이?
1: 네.
2: 생물도 아닌데. 네,
1: 구름이. 근데 이제 그 시집가는 여우를 보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짝사랑을 했었기 때문에. 그 비가 여우비다.
2: 그렇구나. 이걸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배추도사예요? 무도사예요? 은비예요? 까비예요? 누구예요? 빨리 나와봐. 네 명 중에 한 명 빨리 나와봐.
1: 설이잖아요, 설.
2: 알겠습니다.
1: 이런 게 있다.
2: 이런 건 약간 동화스럽고도 재밌잖아요.
1: 네, 나도 찾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2: 알겠습니다. 네. 자, 비주얼 아나운서 고생하셨네요. 보내드리면서
1: 네.
2: 제이워크의 여우비. 이 노래 너무 좋잖아요. 오랜만에 듣겠습니다.
1: 감성.
2: 예,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1: 안녕.

0: 많이 놀랐죠? 제이워크 여우비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오늘 4부 어제 못해서 아쉬웠어요. 굿모닝 베이스볼 오늘 함께합니다. MBC 김나진 캐스터와 생생한 프로야구 이야기 쭉 전해드릴 거예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올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네 지키는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여러분, 저 했어요. 침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0: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 7월 7일부터 14일까지
0: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2: 제주항공
0: 찜.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5: 네, 잠시 소강 상태 보였던 장맛비가 오늘부터 제주도부터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전남 남부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그리고 내일은 충청권 남부까지 확대돼서 일요일 밤이 되면 전국에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호우특보 수준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지금도 수도권 곳곳으로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있고요.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도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우산은 계속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전주가 30도로 오늘도 무덥겠고요. 내일은 조금 더 덥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찬입니다.
0: 네,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네네. 아, 진짜 시간 빨리 가네요.
1: 네.
0: 주말에 뭐 드실 거예요?
1: 주말에 아마 높은 확률로 뭐 우동 같은 거나 이제 이런 걸 먹지 않을까.
0: 아, 생각보다 너무
1: 초밥.
0: 아, 우동과 초밥.
1: 네, 그 세트로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0: 아, 일식 라인으로 가네요.
1: 네, 네.
0: 아,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잠깐 메뉴만 얘기해도 막 상상이 되니까 네. 좀 행복해지는 금요일이긴 네. 합니다. 자, 금요일 잘 부탁드립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을까요?
1: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막말과 남북 핵협상, 두 번째 키워드는 인천공항 주차장, 마지막으로는 코레일 통폐합입니다.
0: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1: 네, 첫 번째 키워드 막말과 남북 핵협상입니다.
0: 통일부가 최근 1990년대 초에 남북 핵협상 회의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회담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이제 통일부가 남북회담 문서를 최근에 공개를 했는데요.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진행된 핵협상에서 남북이 격렬하게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당시 긴박했던 협상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줬는데요. 남북 대표들이 심지어는 뭐 놈, 깡패, 강도 같은 거친 표현을 또 주고받았고 상대방의 발언을 끊거나 책상을 치는 모습까지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0: 아이고, 당시 남북은 어떤 문제를 놓고 가장 이제 치열하게 맞섰을까요?
1: 당시 이제 남북은 핵시설 사찰 방식과 시기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요. 남한은 이제 실효성 있는 상호 사찰을 요구를 했고 북한은 이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먼저 요구하면서 맞섰습니다. 이후 이제 겨우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이 되긴 했었는데요. 다만 북한은 이후에도 사찰 방식과 기한을 문제 삼으면서 협상을 늦추는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0: 예, 남한과 북한이 회담장에서 치열하게 싸운 거군요.
1: 그렇습니다. 이게 외모 비하까지도 좀 문서에 담겼는데요. 이제 당시 이제 남한 측 대표한테 탈모가 있었는데 북측 대표가 머리카락이 없는데 햇볕을 쬐면 건강에 나쁘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 공개된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남한 측 대표가 걱정이 많은 양반은 머리가 있고 왜 나같이 걱정 안 하는 사람은 머리가 없지? 이렇게 좀 씁쓸하게 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북측 대표가 머리가 없는 분들이 대신 머리가 좋다는 말이 있다 이런 취지로 위로하니 위로를 건넨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0: 무슨 말들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1: 그러니까
0: 예, 30년 전 남북 핵협상 회의록이 공개가 된 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기록일까요?
1: 뭐 탈모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0: 예.
1: 예, 남북 대화가 이제 남북 핵협상 문서 3,800여 쪽을 공개하면서 밝혀진 건데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남북이 기싸움을 벌였는지 생생.

0: 하게 보여준 역사 자료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기록을 남기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장면들이 또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인천공항 주차장입니다.
1: 최근에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을 부정 사용해서 자리가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결국 주차 제도를 대폭 바꿨죠?
0: 네, 맞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월 상주 직원 정기 주차권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정기 주차권 관리 부실이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우선 기존 정기 주차권 3만여 건을 모두 무효화를 했고요. 기존보다 50% 이내로 발급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1: 예, 정기 주차권을 대폭 줄인다라는 거죠?
0: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공사 직원용 정기권도 좀 줄이는데요. 기존 3,500매에서 400매로 줄여서 약 88% 감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단기 주차장은 임산부와 장애인, 뭐 긴급 출동 차량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여객 전용으로 운영해서 최소 500면 이상의 여객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1: 예, 이렇게까지 제도를 손보게 된 이유가 있겠죠?
0: 이게 앞서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인천공항공사가 발급한 유무료 정기주차권은 3만 천여 건이었는데 이게 전체 주차면의 84% 수준에 달한 겁니다. 이제 일부 직원들이 또 해외여행을 가면서 장기간 주차장을 이용을 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사용 사례가 적발이 됐습니다.
1: 앞으로는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도 훨씬 강해지겠네요.
0: 이게 업무 목적이 아닌 사적 사용이나 지정구역 위반, 장기간 주차 등 이런 것들이 좀 적발이 되면 경고부터 뭐 정기권 1개월 제한, 1년 제한, 영구 제한까지 단계적으로 제재할 방침이고요. 또 오는 8월에는 유료 정기주차권 요금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1: 예, 그런데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고요?
0: 이변 개편에 따라서 정기권 발급량이 크게 줄고 주차장 이용에도 일부 제한이 생기면서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천공항공사 측은 장기주차장과 터미널을 연결하는 상주 직원 전용 셔틀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 보완책도 함께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예, 아무쪼록 뭐 양쪽 다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코레일 통폐합입니다.
1: 정부가 코레일 자회사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0: 정부가 현재 5개인 코레일 자회사를 고객 서비스, 유통 물류, 유지 관리 등 3개 전문 회사 체제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1: 이렇게 자회사를 통합한다. 그러면 이용 계획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까요?
0: 이게 비슷한 업무를 하는 자회사를 묶어서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철도 이용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1: 네.
0: 특히 이제 나눠서 담당했던 고객 서비스 영역이 일원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분리가 돼 있던 유통과 물류도 합쳐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운영 효율이 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 다만 자회사 통합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고용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정부는 이번 통합 과정에서 자회사 직원들의 고용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이제 행정 절차를 거쳐서 기관 통합을 마무리하고 노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세부 업무와 기능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1: 예, 이번 코레일 자회사 통합이 공공기관 개혁의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0: 그러니까 이번 통폐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 이후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인 건데요.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왜 필요한 기관인지 의문을 갖는 곳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공기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한 개혁을 주문한 바가 있는데 이 업무 보고에서도 사실은 이 자리 나눠주기 관련된 좀 얘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결국 이제 정부는 이번 코레일 자회사 통합을 시작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고 점검해서 효율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철도 이용객들에게 반가운 소식 또 있죠.
0: 그렇습니다. 오는 이제 8월에는요 KTX와 SRT를 하나의 앱에서 예매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출시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코레일톡과 SRT 앱을 따로 이용해야 됐는데요. 앞으로는 하나의 앱에서 모든 고속철도 승차권을 조회하고 예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승차권 예매 기간도 기존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가 됩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오늘 공공기관, 공기업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통폐합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뉴스도 좀 전해드렸는데요. 통폐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핵심 한 줄은요. 국민 불편을 줄이는 것이 공공기관 개혁의 출발점 이렇게 하겠습니다.
1: 네.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자, 금요일이니까 최기찬 기자님의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0: 저는 슈가의 샤인을 신청했습니다.
1: 이야, 여전하네요.
0: 네, 여전합니다. 네.
1: 이유가 있겠죠. 이 노래 신청한 이유.
0: 샤이니 이제 빛나다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또 최근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저도 빛나고 테디도 빛나고.

0: 빛나고 다 작가님도 빛나고 PD님도 빛나고 다 청취자분도 빛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1: 예.
0: 또 이제 제가 댓글을 어디서 봤는데 SNS에 댓글 봤는데 전민기 사무총장님 배용준 닮았다고
1: 예, 예.
0: 누가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 갑자기 또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렇죠. 와이프분이 계시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예. 갑자기 또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1: 이야 여러 가지 산만하게 선정한 신청곡
0: 이유가 여러 가지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1: 이유가 예. 아주 산만한데 그래도 덕분에 네. 오랜만에 슈가의 노래 샤인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기자님 보내드려요. 다음 주에 봬요.
0: 네 감사합니다.
1: 잠시 후에 MBC 김나진 캐스터와 굿모닝 베이스볼로 돌아옵니다.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자, 지금 이 시간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3: 네, 테디. 오늘 많이 밀립니다. 빗길이라 안 그래도 평소보다 밀리는데 강변북로 구리 쪽은 한남대교 부근에 고장차가 계속 서 있어서 정체가 심합니다. 방화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1시간 20분은 걸리면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후로 또 천호대교 부근도 사고 나서 밀립니다. 일산 방향도 광진구 일대 또 동호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는 지체되고 있고요. 제2자유로도 정체가 더 심해져서 광매나들목에서 상암동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쪽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또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까지 지체고요. 압구정동 일대도 이제 속도가 떨어집니다. 오늘은 노들길도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계속 정체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쪽이 비교적 덜 밀리는데 연희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 지체고요. 반대 기름동에서 연희램프까지 밀립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이쯤 되면 흔히 드리는 질문입니다. 2026년 반밖에 남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반이나 남아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도 야구도 끝까지 가봐야 아는 법. 끝내기 역전 말로 홈런을 기다리며 오늘도 힘내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MBC 김나진 캐스터입니다.
1: 네, 2026 굿모닝 베이스볼 김나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1: 진짜 반이나 남았다라고 할 때 아까 역전 끝내기 홈런 뭐 이런 걸 생각하니까
0: 네.
1: 아니, 너무 많이 남았네.
0: 많이 남았어. 한 11월쯤 말로 홈런 치면 됩니다.
1: 그러니까 2026년에 나의 성과는 아직 예. 판단하기에 너무 많이 남았어.
0: 그러니까.
1: 와. 예.
0: 말로 홈런 치고 테디처럼 이제 작년 시상식처럼 예. 딱 가서 한마디 하고 그거 상상하면서 가는 거죠 이제.
1: 그러네, 작년에 상 받았네. 이제 그 이후로 상 받을 일이 없네.
0: 아니 아니에요, 있어. 아, 몰라요 몰라.
1: 이제
0: 어떻게 될지 몰라요.
1: 입술이나 이게 좀 녹이지 이건 뭐 이제 할 게 없네.
0: 아니요 끝까지 알 수 없습니다. 예. 네,
1: 감사합니다. 예, 예. 근데 여유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행복합니다.
0: 네.
1: 며칠 전에 이제 이휘준 아나운서가 아나운서국의 이제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0: 그 녀석이 또 뭔 얘기를 했나요?
1: 그러니까. 어디를 갔는데 후배가 있어.
0: 네.
1: 그럼 선배로서는 무조건 밥을 산다. 아~ 내가 또 후배일 때는 선배가 와 그럼 아 무조건 사주시겠구나 생각을 한다.
0: 예.
1: 이게 엄청 무서운 문화가 있네요.
0: 그렇죠. 제가 뭐 어린 연차였을 때 정말 너무 좋았던 MBC의 문화였죠.
1: 예.
0: 근데 이제는 끊어야 될 때가 왔다. 이제는 악습이다.
1: 집 밖에 잘 안 나가시죠. 어디 나가면 만나야 되잖아.
0: 이제는 악습 중에 악습이 아닌가.
1: 아~
0: 그런 생각이
1: 그래 있습니다. 개선해야 돼.
0: 개선해야죠.
1: 해야지.
0: 네. 네. 그래서 저도 그 지난번 회식할 때
1: 네.
0: 테디한테 잘 얻어먹었습니다.
1: 아니 그건 뭐 저희가 꾸린 거니까.
0: 네,
1: 저희가 꾸린 거니까 당연히 네. 보시는 건데.
0: 이렇게. 네.
1: 아 저는 이제 그 네. 가수들은 사실 뭐 선후배 뭐 회식 이런 게 잘 없으니까 이런 문화 자체가 없고
0: 아.
1: 그 연극이나
0: 예.
1: 뮤지컬.
0: 아,
1: 무대 이렇게 하면은 회식을 자주 하니까 그때 이제 선배들 막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0: 네네.
1: 잘 나가는 사람이 선배.
0: 그렇죠.
1: 돈 잘 버는 사람이 형.
0: 아 그분이 형들이에요.
1: 아 그렇게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막 60세의 대선배님 우리 큰형님들도
0: 예.
1: 예 저기 20대 잘 나가는 친구가 오면
0: 네.
1: 아이고 형님.
0: 아 그렇구나. 아,
1: 그렇게 해주시니까
0: 예.
1: 오히려 더 편해져.
0: 아 그럼요.
1: 예, 받아들이는 거죠.
0: 예예. 예. 아 제가 그 7월에 회식 가서도 테디한테 잘 얻어먹겠습니다.
1: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0: 네, 마음껏 좀,
1: 제 생각보다 다들 못 드셔가지고 속상합니다 제가.
0: 아 그렇구나.
1: 예.
0: 이번엔 장소를 한번 바꿔보는 걸로.
1: 예, 네,
0: 상암동을 벗어나서 중심부로.
1: 아니 상암동에 예. 좋은 데 많아요. 좀
0: 많아가지고.
1: 네. 어이, 큰일 날 뻔했네.
0: 네.
1: 자 굿모닝 베이스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0: 가시죠.
1: 이, 예. 이 코너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중요한데 여러분들 마음속 주간 MVP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주 활약했던 선수의 이름 이유와 함께 문자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사연이 소개되면요 야구 볼 때 더 맛있죠. 홈런 과자. 자 이번 주 KBO 이슈 하나씩 짚어주시죠.
0: 네, 첫 번째 키워드 인기 속 검은 그림자입니다.
1: 오 뭔가 음침한데.
0: 아 뭔가 음침해요. 그래도 네. 시작은 조금 밝게 KBO 리그 지난 화요일 경기에서 6만 명이 넘게 입장을 하면서 700만 관중 달성을 했습니다. 2년 연속 전반기 700만 관중 돌파를 이어가고 있고요. 아주 빠른 속도를 이어가고 역대 최다 관중 돌파는 유력해 보입니다. 사실 뭐 이런 인기 소식 제가 틈만 나면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인기가 많다 보니까

0: 해야 될 책무를 좀 해야 되잖아요.
1: 예예. 예.
0: 예, 근데 이제 그 책무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뒤에 검은 그림자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1: 오, 좋다 좋다.
0: 예, 제가 좀 야구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탁을 받습니다. 야구표 없냐?
1: 아,
0: 이게 제일 많이 받는.
1: 아, 그렇겠다.
0: 예.
1: 아,
0: 예. 어디 없어요? 요거. 근데 저도 당연히 야구표를 구할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0: 근데 저도 딸을 위해서 그 예매 사이트에 도전을 계속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정된 시간 초단위로 맞춰놓고 딱 들어가도 PC방에 가도 이게 티켓이 이미 없어요. 들어가면
1: 아, 예.
0: 근데 전문 뭐 매크로라고 하죠. 이제 뭐 프로그램 돌리고 막 이제 조직적인 암표상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 예매가 있고 선 예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작년 말에 국회에서도 보고가 되고 대청 마련 공론화 되기도 했었는데 그때뿐입니다. 거짓말처럼 아무렇지 않은 듯 활개를 치고 그래서 이제 양도 사이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얼마 전에 또 들어가 보니까 5배에서 한 10배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다 알고 있잖아요. 어, 이제 없어져야 된다.
1: 그렇지.
0: 이런 건데 당연히 이제 팀들과 리그가 머리를 맞대고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기는 누리되 그에 해당하는 책무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1: 맞아요.
0: 예, 오래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던 말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 이렇게 스포츠 선수가 잘하고 스포츠 팬들이 사랑해서 부흥한 것들은 온전히 그 스포츠에 돌아가야 되는데
0: 아
1: 중간이 떼먹는 사람들이 지금 아유. 아 너무 속상하네.
0: 너무 속상해.
1: 예, 너무 속상해.
0: 요놈의 티켓. 예.
1: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경기장에 갈 수 있는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표 뭐 이런 거 진짜 근절돼야 되고 매크로 이거 빨리 잡아야 되는데.
0: 그렇죠.
1: 네.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또 실패 아니면 이번엔 다르다입니다.
1: 어떤 실패와 이번에 예. 뭘 다르게 하는 건지
0: 네.
1: 궁금합니다.
0: 키움 히어로즈 얘기.
1: 아, 네. 예.
0: 사실 키움이 이제 성적이 많이 안 좋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또다시 실험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3명 중에 타자 2명, 투수 1명으로 이제 구성을 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작년이었는데 이제 또 같은 실험을 합니다. 사실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리그에서 대부분의 팀들은 외국인 선수 3명 중에 2명은 투수, 1명은 타자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
1: 예.
0: 이렇게 돼야 전력이 이제 가장 강해지는 거예요. 예,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제 키움은 지난 시즌 타선 보강하겠다면서 푸이그나 카디네스 이런 선수들로 외국인 타자 2명으로 이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패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1: 아이고.
0: 예, 한 선수는 이제 두 달도 안 돼서 방출이 됐고 또 이 카디네스 선수는 90경기도 출전을 못했고 투수들마저 이제 젊은 투수들이 조금 성장이 더디게 흘러가면서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키움이 작년에 5월 한 달 동안 22패를 당했어요.
1: 와.
0: 한 달만.
1: 예. 아하.
0: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전반기 종료되고 이후에 감독, 단장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던 키움인데 올해도 좀 팀이 여러 가지로 힘든데 두 명의 외국인 타자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발진은 알칸타라, 뭐 안우진 선수에다가 박준현 선수, 뭐 젊은 선수들이 와 활약을 해주고 있고 베테랑 하영민 선수까지 있어서 이제 선발보다는 한번 타격을 보강해보자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고 뚜껑이 열려요. 그래서 키움 유니폼을 입고 뛸 예정인 데이비슨이 과연 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게 이 실험이 올해는 과연 어떻게 될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키움이 이제 조금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응원도 보내면서 관심도 좀 쏟아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1: 야, 진짜 팬들 얼마나 간절하게 응원하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에이, 너무 키움, 오랫동안
1: 키움 히어로즈 멋지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마지막 키워드 가볼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비와 당신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KBO 리그에서도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난 화요일에 하나와 KT 대전 경기 있었거든요. 근데 4회 시작 전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예. 그러면서 경기가 중단이 됐고 뭐 1시간 26분 기다린 끝에 노 게임이 선언이 됐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경기를 뭐 한 3회까지는 치렀는데 경기가 없어진 거죠. 기록도 다 없어지고 경기 결과도 다 없어지고. 근데 이제 한화를 한번 들여다보면 7대 0으로 앞서고 있었거든요.
1: 어머.
0: 근데 이제
1: 대승이었는데.
0: 예, 예. 또 한화가 연승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늘이 야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반면에 KT는 또 한숨을 돌린 거죠. 7점이나 내줬는데

0: 예, 네, 어, 이거 게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1: 아, 너무 땡큐지. 아, 너무 땡큐지 진짜.
0: 근데 이후에 상황이 또 반전이었어요. 밤 10시까지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가 있었는데 실제 경기장에는 노 게임을 선언한 직후 빗줄기가 약해지더니 어머. 한 10분 정도, 10분 내외로 지나지 않아서 비가 그쳤대요. 아. 현장에 있는 분들의 전원에 따르면. 그러니까 양 팀의 희비가 엇갈린 거지. 그러니까
1: 1시간 26분을 기다렸는데
0: 그러니까
1: 안 그치다가
0: 노
1: 게임 했더니 10분에 딱 그쳤
0: 그친 거예요.
1: 아, 내 주식 같네. 아. 아, 미안합니다.
0: 예. 아, 그렇죠. 예, 다들
1: 타이밍을 모르겠어.
0: 다,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죠. 예, 예. 예. 좀 야속한 거죠. 하늘과 사람이 야속한
1: 그렇지,
0: 거죠.
1: 그렇지, 어쩔 수 없지 뭐.
0: 특히나 강백호 선수 하나 2회 이제 시즌 20번째 홈런 때려냈거든요. 근데 지워진 거죠.
1: 아, 이거 진짜 아깝다. 개인 기록 네. 너무 아깝네요.
0: 그래서 이제 또 거기다 80타점 고지를 밟으면서 한밀 통틀어서 가장 빠르게 80타점 고지 밟았는데 이것도 미뤄지는가 했어요. 근데 다행히 다음 날 경기에서 바로 첫 타석에서 20호 홈런은 되찾았습니다. 아, 이건 다행.
1: 아, 너무 다행이고.
0: 또 반면에 웃는 사람이 있었어요. KT의 사워 선수였는데 2이닝 7실점 했습니다.
1: 그렇지. 어,
0: 근데 기록이 사라졌네.
1: 사라지고.
0: 예, 예. 없었던 일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울고 웃고 또 다음 날 KT가 또 이겼어요. 이러니까 한화는 정말 아, 죽을 맛이었던 거죠. 예. 이렇게 또 비로 인해 울고 웃고 개인들이 울고 웃고 팀들도 웃고 웃고. 근데 이제 또 하나 재미있었던 일은 개인 기록도 있었지만 어? 있었는데? 어? 없었다가? 어? 다시 있어요? 하는 뭐야, 사건도
1: 뭐야.
0: 있었습니다.
1: 뭐예요?
0: 이게 노게임이 선언된 경기에서 나왔던 장면으로 상을 받은 선수가 생겼어요. 바로 하나의 페라자 선수인데
1: 돼요 이게?
0: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명장면, 영화 같은 장면을 만들어내는 씬 스틸러 수상자가 발표가 됐는데 네. 페라자 선수가 우천으로 노 게임이 선언됐던 5월 26일 창원 경기에서 진기 명기를 선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홈에서 태그아웃 피하려고 몸을 여러 차례 움직이면서 마치 소림사에서 이렇게 허초를 날리고 공격을 하고 피하고 이런 장면을 선보였어요. 그래서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이게 메이저리그까지 소개를 되면서 각종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페라자는 이 경기와 상관없이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1: 야, 예. 이게 그때 할만하네요.
0: 할만하죠.
1: 모든 경기는 최선을 다해야 되네. 진짜.
0: 어? 어, 교훈이 아. 그렇게 되네요. 네네. 사실 뭐 비로 인해 울고 웃는 팀과 선수들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장마가 야구의 반가운 손님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 컨디션도 관리하기 어렵고 체력적으로도 좀 지치고 비에 젖은 그라운드는 부상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말 변수가 많이 생기고 또 바로 퇴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 온다고 해서 좀 기다리고 하면서 좀 멘탈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 그리고 또 비로 취소가 경기가 되면 언젠가는 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빚 같은 거예요. 그래서 쌓이면 안 돼서 팀에게는 막판 이제 부담으로 와닿기도 합니다. 이런 장마철 잘 예. 관리 잘해서 이겨낼지 궁금해지는 우리 리그 감야 됩니다. 네. 예.
1: 또 장마가 늦게 시작을 해서
0: 오, 맞아요.
1: 한창 이제 중반부 가고 있는데 장마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변수 무시할 수 없는데 응원 가실 때 혹시 모르니까 우비 꼭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한 주 동안의 프로야구 소식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쯤에서 에픽하이 유나 함께한 우산 띄워드릴 건데 이 노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뽑은 굿모닝 베이스볼 주간 MVP 만나볼게요.

0: 에픽하이와 윤아가 함께한 우산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김나진 캐스터와 굿모닝 베이스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직접 뽑아주신 주간 MVP 소개해볼까요?
1: 네, 유유맘. 저는 푸른피 삼성 팬이지만 NC 다이노스 데이비슨 선수 추천합니다. 방출 소식 듣고 마지막 경기 때 눈물 맺힌 거 참고 경기하는 모습에 뭉클하더라고요. 또 동료 선수들 우는 모습도 너무 슬펐는데요. 다행히 키움으로 가서 다시 뛴다니 반갑네요. 흐흐 하셨어요. 예. 요게 반전이더라고요. 같은 동료 선수들이 막 울고 했는데 바로 갑자기 바로 상대팀으로 유니폼을 갈아입어서. 근데 이제 너무 감동적이긴 했어요, 진짜.
0: 맞아요. 맞아요. 함께 또 운동하고 했던 이 가족과 같은 그렇죠. 예, 사람들이니까
1: 맞아.
0: 떠날 때 아쉬워하는 모습이 더 찡한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1: 네.
0: 명선 님께서 롯데 주전 포수 손성빈 선수요. 지난 일요일 LG와의 경기에서 4타수 4안타를 기록했어요. 2루타만 무려 3개였는데요. 9회 위기 상황에서 결정적인 견제사까지 정말 멋졌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감자 아프지 말고 안방 책임져줘요.
1: 이야, 이제 손성빈 선수도 무릎입고 있고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주변에 그 롯데 팬들이 잠자고 있던 분들이 좀 등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0: 다행입니다. 한동안 또 많이 좀 시큰둥했던
1: 그러니까요.
0: 주변에 또 한 분 계신데 약간 그런 것 같아. 진짜 큰 잘못을 한 남자친구가 있어요.
1: 네.
0: 사과에도 안 받아줄 생각이었어. 진짜 끝이야. 진짜 끝이었거든요.
1: 와, 비유가.
0: 근데 잘해주니까 또 슥 또 좋아했던 마음이 슥 올라오니까.
1: 슥슥 올라오는구나.
0: 또 슥 쳐다보더라고.
1: 예. 보통 다시 만나면
0: 같은 이유로?
1: 아니야, 여기까지.
0: 같은 이유로?
1: 결과가
0: 개선될 때도 있어요. 개선될 때도 있어요.
1: 위험하네.
0: 개선돼서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 때.
1: 이놈의 입이 방정이네. 입 때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입이 방정. 네.
0: 다음 MVP 볼까요?
1: 네, 4045번님. 두산 베어스 곽빈 선수요. 투수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세 자릿수 탈삼진 기록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구력이 약하단 말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 점을 완벽하게 보완을 하면서 눈에 띄게 삼진 숫자가 늘었어요. 두산의 에이스 곽빈 정말 기특합니다.
0: 이제 든든하고 기특하고 하네요.
1: 너무 멋있어. 진짜 진짜 빠른 공을 던지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국가대표로 또 활약을 또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두산 팬들은 이런 게 이제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소리가 좀 나오는 거예요.

0: 좋아 좋아.
1: 9743님이 한화 이글스의 복덩이 페라자 선수요. 페라자 하면 명상 홈런 짤이 유명한데요. 아, 타석에서 맞아. 명상을 한 후에 바로 홈런을 치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난 일요일 SSG와의 경기에서 타석에 오른 페라자가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길래 혹시 또 기대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역시나 담장을 넘기고 3전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페라자 잘생겼다. 야.
0: 아 진짜 너무 멋있어. 왜 선수들이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딱 한번 해줄 때 있잖아요. 이때가 좀 뭔가 진짜 감동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예.
1: 눈을 감고 있다 탁 떠서
0: 눈 뜨금
1: 딱 치면 홈런이야.
0: 맞아요. 옛날에 왜 펜싱 박상현 선수라고 있었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치, 되내다가 그치. 막 6점 차 뒤집고 막 우승하고 금메달 따고 이래
1: 해내는 모습 진짜 감동이 있어요.
0: 그런 게 진짜 스포츠의 맛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와,
1: 예. 이게 또 우리 여진 작가가 또 엄청 팬이니까 페라자 잘생겼나요? 무슨 그런 질문을 해요 이런 표정으로.
0: 그러니까요.
1: 이야 함부로 또 잘생겼다는 얘기 안 하는 작가라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0: 예, 아 맞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출신이어서 그 지진 피해 때문에 이렇게 막 이제 호소하기도 했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예, 많은 팬들이 또 동참해주는 모습이 좀 리그의 따뜻함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예.
1: 인류의 아픔이니까.
0: 아 그러니까
1: 함께 해야죠.
0: 아,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1: 한 번만 더 소개할까요?
0: 패트리샤. 아 기아 타이거스 김씨 형제들이요. 먼저 김도영 선수 홈런 선두답게 경기마다 빵빵 쳐주고 있고요. 김선빈 선수 드디어 타이거즈 최다 안타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호령 선수 호령전 뭐시대 무슨 일이대 기아에서 수비 하나로 10년을 넘게 살아남은 선수가 공격력까지 갖춰주니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1: 아 완전 서울 사람 같았어요 지금.
0: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어려워요.
1: 아 완전 서울 사람 같았어요. 무시대 무슨 일이대
0: 그건가요?
1: 해야 되는데 무시대 무슨 일이대
0: 이게 너무 어려워.
1: 아 너무 깜찍하셨습니다.
0: 흉내도 못 냅니다. 예. 그래서 외웠는지를 알았어요. 예.
1: 자 굿모닝 베이스볼 모두 주간 MVP에 선정이 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사연 네.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맛있는 홈런 과자 선물로 보내드려 봅니다.
0: 자 이쪽에서 <멋있대.
1: 웃음> 감사한 분들 만나볼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alk it.

0: 변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 요리명가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6: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5: 굿모닝 FM태입니다. 김나진 캐스터와 굿모닝 베이스볼 함께했는데 마칠 시간입니다.
7: 네.
5: 아 근데 아쉬운 또 소식이 있어요.
7: 요.
5: 나진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굿모닝 베이스볼이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7: 아 다음 주.
5: 네.
7: 아 아쉽네.
5: 너무 아쉽네요.
7: 예.
5: 이제 저는 김나진 캐스터 때문에 야구 이제 좋아하게 됐는데.
7: 그러니까. 예. 아 저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느 유니만 아니면 언제든 다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반드시 저는 돌아올 거고 다음 주에 그 I'll be back 하면서 인사드릴게요.
1: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인사 나누면서 아쉬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아시안게임 있으셔가지고 또 바쁘시기도 하고.
0: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1: 뭐 아시안게임. 초점 많으시겠네요.
0: 에, 저도 아시안게임으로 이제 현지 출장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 여기 굿모닝 FM을 이용해서 광고도 많이 하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이휘준도 많이 찔러대면서.
1: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끝곡 없이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네. 네. 바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0: 예.
1: 같이 인사드릴게요. 네. 여러분 해버 굿헤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 순대 장순대 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4: 야, 시원하다.
3: 백년가게 맛집
1: 횡성 새말 토종 순대.
5: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도내 마을기업, 합동조합, 사회연대경제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기업은 청년 인턴을 채용하고 인건비와 기업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033-256-957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매주 금요일 첫 곡은요, 저희가 목요일날 초성 퀴즈로 드린 정답곡이 나가는 날이죠. 근데 이게 문자 참여를 한 분들께만 초성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사실 미니로 들으시거나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 오프닝 곡의 초성이 뭔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입니다. 제가 어제 퀴즈로 나갔던 초성을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